총총이 달려 있습니다. 시장과 마트에는 새파란 아오리 사과에 꿀이 박힌 빨간 홍로 사과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폭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은 하루하루 착실히 추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어느새 추석이 딱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통가에서는 벌써부터 추석 선물 배송이 시작됐고요. 아무리 올해 추석이 빠르다 하더라도요, 어김없이 하루하루 가을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0: 9월 11일 금요일 첫 곡은요. 임유르님이 듣고 싶어하는 럼블피쉬 으라차차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셀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아, 달력을 보니까 추석이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다다음 주 금요일이 추석이잖아요. 연휴는 목요일부터 시작되고요. 올해 추석이 10월이 아닌 9월이에요. 빠르죠. 여름휴가 다녀오자마자 바로 추석? 그 때문에 또 왠지 마음이 분주해지죠. 아이고, 유통과에서는 또 얼마나 바쁠까요. 이 추석 선물 예약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배송도 벌써 한창이라고 하네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추석 준비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편하게 들려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100원 누르면서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7277님 방송이 가을 소녀 같은 음성으로 수녀님 방송이 전달이 제 가슴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기쁜 방송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빵톡가족 여러분 또 문자로도 듣기모드로도 또 우리 서로 함께 교감하면서 이 시간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은빛 창가. 벽에 붙이는 접착용 후크. 거기에는 버틸 수 있는 하중의 무게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이상의 무게가 주어지면 결국 감당할 수 없죠. 문득 우리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도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 무게도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그 이상을 짊어지면 무릎도 어깨도 관절도 우리 마음도 무리가 갑니다. 주부들의 50견을 유발하는 데는요, 무거운 주방 살림살이가 한몫한다고 합니다. 요즘 1인용 솥밥이 인기라서 유명 브랜드의 무거운 주물 냄비를 많이들 쓰는데요. 보기도 좋고 음식 맛도 좋지만 무겁다는 게 단점입니다. 냄비 하나의 무게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우리 삶의 무게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면 몸에 가해지는 부담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지요.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단지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는 데서만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끌어안고 사는 불안과 걱정, 근심, 분신들로 마음속 맥시멀리스트가 되어 있진 않은지 가끔은 그것도 함께 비워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견 치료를 받으면 물리치료와 주사치료가 필요하겠지만요. 의사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가급적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어깨를 가볍게 하셔야 돼요. 나의 삶을 무겁게 하는 불필요한 것들. 당장

접착식 후크. 버틸 수 있는 무게가 이렇게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 무게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 우리 알게 되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정원이 넘으면 삑 경고음이 울리죠. 마지막에 탄 사람이 쑥스럽게 이렇게 다시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고음, 우리 몸에는 그런 경고음이 있을까요? 내 마음의 무게는 어떤 경고음이 있을까요? 그 경고음을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 몸에서 말하는 소리가 있을 텐데 그 소리가 나기 전에 미리 내려놓아야 예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점검이 필요한데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에도 무엇을 비워내야 할까, 어떤 걸 덜어내야 할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금요일, 오늘은 공감백배. 이 무게라고 하니까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하는 무게 중에 가장 중요한 무게가 있잖아요.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오늘은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이면 공감백배. 요즘 또 결혼 시즌인데요.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한다? 안 한다? 그 이유 한 가지씩 들고 입장해 주세요. 오늘 공감백배. 들어오셔서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2214님, 오늘도 저 대신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제 아내 채 라파엘라, 아프지 말고 주님의 보호 안에서 하루를 무사히 잘 보내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셨어요. 2214님 대신은 아닐 거예요. 이일사님을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공동 책임이 있잖아요. 아내가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또 나는 집안에서 또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부부니까요. 오늘 주제 결혼인데 벌써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일사님 예쁜 마음으로 또 우리 아내 세라파엘라 아프지 말고 잘 이 환절기에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참 곱습니다. 이상승님, 오늘 어린이집에서 금요일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아이들 잘 돌보고 인계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이상승님, 오늘 금요일이니까 특히 아이들이 또 분주할 수도 있어요. 정신없을 수도 있어요. 어린이집, 저희 수님들도 어린이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잘 알죠.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사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진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정말 저는 월급이 교수님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오늘도 좀 아무 일 없이 잘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봅니다. 이미애님, 오늘도 딸 데려다주고 걷는 중이에요. 어제는 너무 추워서 오늘은 긴팔 입고 나왔는데 선글라스를 챙기지 않았어. 오늘은 선글라스가 필요한데. 사실 저도 요즘에는 양산 쓰기도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이 햇빛을 받으면 눈이 침침해요. 지금도 침침하거든요, 제가. 선글라스를 쓰든지 모자를 쓰든지 양산을 꼭 쓰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근송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권진원 살다 보면.

권진원 살다 보면 들려드렸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순이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매달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생각나는 대로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시면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성함, 주소 보내주시고요.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이죠. 오늘 금요일 마지막이에요. 서두르세요. 이 연극은 특별한 연극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여성들의 드라마틱한 삶을 그린 연극 집단 반의 창단 30주년 기념 연극인 푸른점의 진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른점의 진주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하십니다.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에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는 서강대학교 메리올 대극장입니다. 서강대학교 메리올 대극장인데요. 원하시는 분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연극 가시면 됩니다. 이 연극 한번 가시려면 기본이 5만 원이에요. 이럴 때 얼른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글머리 연극 가시고 성함 남겨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씩 듣는 시간인데요. 2662님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노래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셨어요. 눈물이 나는데 위로가 되는 것. 우리 참 좋은 오늘의 선곡이 그렇게 좋습니다. 위로 받으셨다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 지금 배우자와 다시 태어나면 결혼한다? 안 한다? 어디에 손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면 이유는, 안 하면 또 그 이유는 뭔지, 이유 한 가지씩 들고 공감백배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무릎 장단치며 손뼉 장단치며 공감하게 되는 시간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한다? 안 한다? 그 이유는 네모다. 다시 인생을 산다면 지금의 아내 혹은 남편과 또 결혼할지 말지 그 이유를 빈칸에 채워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선물도 드립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어느새 결혼 시즌을 향해 가는 요즘인데요, 다시 인생을 산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한다 안 한다, 그 이유는 네모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라는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와 다시 태어나서 결혼할지 말지 딱 만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 속에서야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만약에 절대 안 한다. 이유가 있겠죠. 너무너무 지겨워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고 싶어서? 이런 애정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한다. 우리 아내 남편 아니고선 결혼이란 걸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런 애정도 있고요.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 이번엔 기꺼이 대책에 양보한다. 이것도 재미있는 이유네요. 아무리 전우애로 사는 사이라 해도 그 끈끈한 정이 오히려 애정보다 더 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부부 사이의 애정 전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죠. 당첨자분에게 따뜻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도 드립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기다립니다. 아우, 이일사님, 저는 지금의 아내와 꼭 결혼할 거예요. 자신이 암이란 무선병에 걸렸으면서 뇌출혈로 쓰러진 저를 살려냈거든요. 자신의 몸보다 저를 먼저 걱정하는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아내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제가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아름답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어우, 감동이에요. 정말 감동이에요. 아,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다시 결혼할 거다라는 사랑 고백이었어요. 8177님. 아우, 절대 사양이에요. 결혼 25년차. 아, 아직도 반찬 투정, 옷 투정, 투정. 절대 사양. 남편 되시는 분 듣는 거 아니죠? 아, 절대로 다시 안 하겠다라는 8177님. 8915님은요? 또 하겠죠? 살다 보니 저랑 결이 너무 달라서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오랜 세월 살다 보니 서로 맞춰 살고는 있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별 사람 또 있겠어요. 맞추고 봐주고 살아가는 거죠 뭐 라고 하셨어요. 8915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은 다시 결혼하겠다는 분이 많고 아내 되시는 분은 아는 데는 안 하겠다라는 분이 많은데 8915님은 아내 되십니까? 남편 되십니까? 그게 또 궁금합니다. 5539님 다시는 결혼 안 해요.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업을 할 겁니다. 남편 사업 뒷바라지로 경제와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아예 결혼을 안 하시겠다는 5539님 아예 그냥 내가 남자로 살지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여자로 살면은 사업하기 힘든 그런 사업인가요? 아마 남편 사업 뒷바라지 하면서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1573님은 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거예요. 그땐 아내의 건강을 꼭 지켜줄 겁니다. 건강할 때 여행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니고 싶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다시 태어나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신다는 1573님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목소리 다시 결혼하겠다 지금의 배우자 그런 분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1573님에게 이 달달한 노래 들려드릴게요. 김광석의 너에게

김광석 너에게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공감 100배 맞다맞아 그래 바로 내 이야기야 함께 공감해 보는 시간. 오늘은 만약에 다시 새로운 인상을 산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한다 안 한다 그 이유는 네모다. 여러분의 네모칸 만나고 있습니다. 8177님 수녀님 저는요 다시 태어나면요 수도자 손 번쩍. 8177님 혹시 자녀분 안 계세요? 수도자로? 5815님 저는요 남편과 결혼합니다. 다시 살아도 이렇게 심성이 곱고 착하고 성실하고 사랑하는 남자는 못 만날 것 같아서요. 어우, 행복하시겠어요 5815님. 아, 그 남편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강경빈님 저도 안 해요. 집안일 도움도 안 주고 맞벌이인데 맨날 힘들다고 유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성당을 안 다녀요. 성당 다니다 보면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거든요. 강경민님 언젠가 시간이 되면 혹시 성당 다니시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 때가 있으니까요. 0367님 저는 결혼 50년 차 70대 후반입니다. 까다롭고 정직한 남편과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음 생에는 나는 남자, 당신은 여자로 우리 다시 만나 살아봅시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왠지 남편을 보면 짠하고 얼마나 더 같이 살지는 모르지만 사랑보다 정으로 따뜻하게 보듬고 살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까다롭고 뭔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나이가 들면 또 부드러워지게 또 닳잖아요. 모가난 부분이. 그래서 또 정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박혜영님, 저는 결혼 32년 차. 남편을 속옷서부터 영양제, 물 모든 걸 다 챙겨주고 지금껏 살아왔어요.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온 느낌입니다. 그래도 꼬박꼬박 돈 잘 벌어다 주니 그러거니 하고 결혼생활 지금껏 무탈히 잘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생에는요 아예 결혼 안 하고 자유롭게 흐르는 물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돈을 잘 벌어주셔서. 3077님 다시 인생을 산다면요 지금의 아내랑 저는 다시 만나 산다입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껏 속썩인 것 조금이나마 사죄하고 살고 싶어서요. 뭉클합니다. 다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처럼 참아주고 인내할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전이랄까요? 아내는 다시 나 만나 마음고생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도 아내만 좋다면 주님께 다시 인연을 있게 해달라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해보렵니다. 3077님 오늘 문자 사연 주시는 분들 보면서 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아, 이게 좋은 마음이네요. 내가 속썩였으니까 사죄하며 살고 싶다. 근데 아직 이 생에 좀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으니까 그 남은 기간 사죄하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정아님, 저의 남편 알퐁소 다시 만나도 아마 또 이 남자랑 결혼하지 않을까요? 대신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청소, 빨래, 설거지, 밥 좀 잘하게 해달라고요. 그것 빼면 아주 성실하고 착하거든요. 8317님 지금 남편이랑 다시 결혼할 거예요. 남편이 자상하고 저를 항상 사랑해줘요. 8766님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다시 결혼합니다. 만약 배우자를 고생시켰다면 다음 생에는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아니 다음 생에서 말고 이 생에서 행복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650님 지금 남편과 저는 결혼할 것 같아요. 애정이 깊고 많아서가 아니라 결혼한 지 40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으니 70을 바라보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아니면 지금의 내가 없을 것 같다는

그래서 저의 큰 버팀목이 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남편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라는 그 깨달음을 가지신 거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100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서로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죠. 3022님, 저는 안 합니다. 이유는요, 결혼 50년 차 너무 잘생겨서 연애할 때 모든 게 좋아 보였는데 아휴, 살다 보니 배려심이 없어요. 노입니다. 노 땡큐예요. 3022님. 잘생긴 것 같고 또 같이 알콩달콩 사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기회는 있겠죠. 김정배님. 저는 아내와 만난 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내와 사랑의 시간이 부족하다 느낍니다. 이쁘게 늙어가는 아내가 80까지는 버티라고 하더니 이제는 90까지 버티자고 하네요. 영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가 생각이 납니다. 늙어서도 그분들처럼 두 손 꼭 잡고 다녀야겠어요. 마치 오늘의 공감 백배에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김정배님 너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온갖 상상을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살아가자. 우리 함께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살자. 김정배님 듣고 싶어하는 노래 양지은 그강을 건너지 마오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오늘 여러분 모두 좋은 날 행복한 금요일 되시고요. 내일 주말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 여행에서 여러분 기다릴게요.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시차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마다 다른 시간의 차인데요. 시차 증후군을 줄이려면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현지 시간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마음도 주말에 맞추기 위해 금요일부터 설레기 시작하는데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도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은 주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즐길 준비는 모두 끝났으니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봐야겠죠? 뾰트르 치콥스키의 브레멘 나고다 4개 작품 37A. 자, 그 중에 9월입니다. The Hunt, 사냥, 알레그로 논트로포,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입니다.

0: 피오트르 치코프스키의 The Seasons, 브레멘나 고다, 4개 작품 37A, 아홉 번째 September, 센짜블이라고 하죠. 사냥, 그 중에서 알레그로 논 트로포, 사냥의 알레그로 논 트로포 함께 들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금요일을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네요. 경쾌한 사계중 가을인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경근 씨 올려주셨고요. 김양 씨도 오늘도 함께해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오늘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I dreamt I dwelt in Marble Halls. 난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The Bohemian Girl, 오페라 이 보헤미아 소녀 가운데서 들으신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곡가가 아일랜드 작곡가예요. 마이클 윌리엄 우리 뭐 발페 볼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발음했었는데 제가 아일랜드 발음을 조사를 해봤더니 마이클 윌리엄 바프더라고요. 바프. 마이클 윌리엄 바프의 The Bohemian Girl, 보헤미아 소녀 오페라 가운데서 I dreamt I dwelt in marble halls. 이 그 집시들에게 이제 납치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된 소녀가 이상하게 꿈을 꿨는데 근데 자기가 옛날에 이제 귀족이었던 걸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꿈에서는 너무나 대리석 궁전에 있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 자연스럽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잘해 주는 것이 정말 그냥 바로 어저께 일 같았다 이러면서 노래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 그리고 카렐 마크시손 오케스트라 심포니카 나치오날레 델라 라이 토리노 이탈리아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이항선 씨 안녕하세요. 유클 반갑습니다. 오늘 선곡표에 익숙하고도 좋아하는 곡들로 채워져 있는데 일부만 들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강금석 씨 일범 유쾌한 클래식 가족님들 오늘 날씨도 좋고 덥지도 않은 천고마비 하루네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경랑 씨가 이렇게 그 사인을 또 박근우 선생님 사인을 받으셨군요. 방송 중 알고 있길래 오셨을까 했는데 눈앞에 지나가시더라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안경근 씨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금요일을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네요. 경쾌한 사계중 가을인가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자 유경랑 씨 연주 잘 보고 왔는데 야구는 연장 10일에 NC에 져버렸다는 유난히 NC에 약한 기아네요. 그거 끝나고 저도 잠깐 봤습니다. 연장까지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우리 저희가 이제 선물 드리는 공연 Masters and Makers M&M 시리즈 공연이 있는데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아트센터 인천에서 펼쳐집니다. 지중배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혁, 이효가 함께하고요.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마르티누의 두 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모두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D장조 작품 6 그 중에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스피리투오조 바이올린의 살바토레 아카르도 예전에 정말 그 생전에 파가니니의 제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20세기에 또 이탈리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죠. 샤를 디투아가 주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디장조 작품 6 3악장 론도 알레고로 스피리투오조 바이올린의 살바토레 아카르도 샤를 디뚜아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확한 음감 대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임현정 피아니스트의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두 번째 불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나타 시리즈는 영웅이었는데요. 그 강렬한 투쟁에 이어서 베토벤 영원의 완결판인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두 번째 불멸 가지고 10월 3일 예수의 전당 콘서트홀 무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C장조 작품 2의 3, 피아노 소나타 5번 C단조 작품 10의 1, 피아노 소나타 7번 D장조 작품 10의 3,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21번 C장조 작품 53 발트슈타인도 연주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불멸 프로그램 저희 선물 드립니다. 모두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자 유경락 씨가 오늘 조재영님 연주도 오시는지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오늘 저는 숙명여대에서 창학 120주년으로 그 오페라 모차르트의 꼬지판투 때 공연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숙명여대 수견당에 가서 공연합니다. 자 김상은 씨 출석 오늘이 꼭 토요일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좋은 거죠 뭐 주말 같으면. 자 엄계선 씨 안녕하세요.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님 가족님 오늘은 이레아에서 좋아하는 합창 결석이에요. 구름의 예술향연 펼치는 하늘 보며 일터로 달려갑니다. 오늘 내일 일하면 추석까지 자유예요. 와 그때는 손님이 안 오시나 봐요. 날씨도 축복 우리 유클님도 축복 많이 받는 날 되셔요 하고 올려주셨고요. 정수란 씨 우와 발트슈타인 직접 듣고 싶어요. 임현정님 연주 가고 싶어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여기 올려주시 말고요. 우리 샵1053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빵톡으로 올리면 소용없고요. 샵1053으로 올려주시면 100원의 이용 문자 또 사용료 부과되고요. 여러분 샵1053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92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콘브리오 이거는 뭐 베토벤이 술에 취해서 작곡한 것 같다 이렇게 와그너가 얘기하기도 했었죠. 자 베르나르 타이팅크가 지휘한 로얄 콘서트 오브 오케스트라 정말 그 정도로 강력한 그런 사운드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92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콘브리오 들으셨습니다. 베르나르 타이팅크가 지휘한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401호 쓰시는 분은요, 남편 건강검진하고 가는 길에 커피 사주겠다고 잠깐 나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커피 마셨다고 빨리 가라고 했더니 너무 일찍 끝나기도 했고 회사 근처 지나니 그냥 가기 뭐하다며 그럼 저한테 사달라고 해서 얼른 사주고 보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주 짧은 데이트 이렇게 또 즐겁게 하셨네요. 자, 1104 쓰시는 분, 1번님 코모레비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모릅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오, 지금 당장은 천장과 형광등만 보이는 사무실 아니라 마음속에서만 그려보며 상상해봅니다. 많이 지친 요즘의 저에게 정말 필요한 장면인 것 같거든요. 저같이 위로와 힐링이 필요한 유클 가족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 테너 조민규가 부른 보사노바풍의 재즈곡 꼬모레비 신청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오, 1104 쓰시는 분이 늘 조민규 씨 노래 신청하시는 분이신가요? 자, 또 잘 어울릴 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황순자 씨, 안녕하세요. 유클, 몸이 불편해서 계속 듣기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날은 또 몸이 불편하신 날은 문자도 쉬시는 것도 괜찮아요. 정수란 씨, 일범님 어제 도현님 연주도 들으셨던데 건우님과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아, 김도현 씨 연주는 그저께 들었고요. 그 공연장은 아주 작은 하우스 콘서트 같은 공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앞줄 거의 뭐 뒷줄 두 번째 줄에서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큰 음량으로 또 슈베르트를 들었고 이제 즉흥곡이었고 어저께 백건우 선생님 곡은 이제 피아노 소나타여가지고 느낌이 상당히 다르죠. 또 30대의 이 피아니스트하고 80대 피아니스트의 어떤 또 무르익음과 또 이 신선함이 상당히 그 뭐 다른 슈베르트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백건우 선생님 놀란 것은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80이 그때 80회 생신 기념 콘서트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저께 들은 공연은 정말 이제 인생의 제2라운드. 아주 어떻게 이렇게 파워풀하고 또 자연스럽고 또 힘이 있는지 정말 그 앞으로 한뭐 오랫동안 문제 없겠다. 아주 훌륭하게 잘 치시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구 주인공은 르네상스 시대 화가 엘 그레코입니다.

엘그레코는 자신이 생각한 본질에 이탈리아에서 배운 르네상스 회화의 장점을 더해 전혀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 그의 작품 세계는 한층 발전했지만 현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는 여전히 그림값을 둘러싼 여러 소송에 시달렸는데요. 소송 비용의 작업실 유지비, 여기에 조수들의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그림을 팔아도 이익을 남기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빚은 계속 늘어났고 조수들에게 줄 월급도 자주 밀리자 주변 사람들은 그림값을 낮춰라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좌절을 겪은 엘그레코에게 작품의 가격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작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죠. 그래서 그는 1614년 73살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붓을 놓지 않았고 그림값을 지키기 위한 소송도 이어갔습니다. 당장은 고집스럽고 무모해 보였지만 그의 싸움은 헛되지 않았는데요. 훗날 스페인의 후배 화가들이 한 사람의 예술가로 존중받고 자신의 작품에 합당한 값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주춧돌이 됩니다.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게로 필립 텔레만의 오보에와 스트링, 바소 컨티뉴어를 위한 협주곡 디단조, 텔레만 작품 번호 51D2, 그 중에서 4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보에 알베르트 마이어, 라이노 쿠스마우리 지휘한 베를리너 바로크 졸리스텐 연주로 함께합니다.

엘그레코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의 작품이 품은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가식적이고 과장됐다며 낮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수백 년 앞서 나간 엘그레코의 시각을 조금씩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대로 그리던 기술에 가깝던 그림을 순수 예술로 확장한 선구자라는 찬사도 이어졌는데요. 파블로 피카소도 엘그레코에게 깊이 매료된 화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났지만 삶의 대부분을 프랑스 등 외국에서 보낸 피카소는 엘그레코의 천재성과 이방인으로 살아간 그의 정체성에 깊이 공감했는데요. 자신과 엘그레코를 하나로 겹쳐 바라보며 나 엘그레코라는 제목의 드로잉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또 피카소의 대표작 아비뇽의 처녀들에서도 엘그레코의 성 요한의 환영과 닮은 구도와 인물 표현을 찾아볼 수 있죠. 그 밖에도 폴 세잔과 외젠 드라크라, 또 에드와르 마네와 잭슨 폴록 등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가들이 엘그레코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고요.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로 유명한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엘그레코의 삶은 고난과 투쟁, 좌절의 연속이었죠. 그에게는 성공한 화가로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만한 재능도 있었고 그럴 기회도 여러 차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과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온갖 고통을 감수하며 싸웠는데요. 시대와 타협하지 않았기에 끝내 시대를 넘어선 화가 엘그레코를 떠올리면서 요한 자바스티안 바흐의 크로마틱 판타지아, 반음계적 환상곡과 후가, 디단조 바흐 작품 번호 903, 1악장 판타지아, 피아니스트 벨라 슈트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네, 좀 전에 그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6개 첼로 모음곡 그중에 6번 디장조 바흐 작품으로 1012중 6곡 사라방드 류트의 홉킨슨 스미스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곡이 그 네네 요 곡이 이제 맞고요. 요 아까 말씀드린 곡은 좀 잘못되었으니까 요 곡으로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재진 씨는 매주 목요일에는 저녁 시간 강좌가 있어서 어제 명동 다녀왔어요. 오늘도 사실 예단 궁금하긴 하지만 내일은 저희 언니들 운동 프로그램 있어서 그것에 가야 될것 같아서 주말 방송은 듣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못 듣는다고? 알겠습니다. 자, 프란츠 슈베르트의 로자문데 작품 26 도이치번호 797 9번 발레 뮤직 안단티노 감상하시겠습니다. 토마스 다우스고르가 지휘한 스웨덴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저는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헨리 네모의 티서튼, 넷킨 콜 트리오의 노래였는데요. 아우, 넷킨 콜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참 따뜻해지죠. 이 선선하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해지고 또 로맨틱하고 넷킨 콜 정말 멋진 목소리 소유자였습니다. 뭐 이렇게 몸에 그 가운을 이렇게 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가을이에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 2부에서 또 즐거운 곡들 많이 만나시고요. 퀴즈 카페도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또 커피 마실 수 있게 저희가 또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 사실 바흐의 가문 중에서 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요한 제바스티엔이 아니었고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였죠. 그래서 이 크리스토프 바흐의 크리스티안 바흐하고 크리스토프 바흐하고 그래서 심포니 C장조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루카르트 글래츠너가 지휘한 노이에스 바히에스 콜레기움 무지쿰 연주로, 그러니까 뉴 바하 콜레기움 무지쿰. 콜레기움 무지쿰은 이제 대학 오케스트라라는 얘기인데요. 함께 감상하시죠.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의 심포니 C장조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브루카르트 글래츠너가 지휘한 노이에스 바히에스 콜레기움 뮤지쿰, 새로운 바흐 콜레기움 뮤지쿰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미리 씨가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우, 새삼 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상은 씨 2부 시작 이러시면서 판다 좋아하시나 봐요. 판다가 그려진 우유를 먹고 있는 또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그 제가 SNS에서 판다는 그 심볼이 눈이잖아요. 눈이 이렇게 까맣게 된 그런 판다를 우리는 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약간 알바이노처럼 눈이 하얀, 눈이 근데 검은 게 없어진 그런 판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귀여운 판다하고 또 다른 느낌의 판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저는 23번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제 1악장을 좋아하는데, 이 2악장은 그 1악장의 명랑성 때문에 더 돋보이는 2악장 아다지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A장조 켈버너 488, 피아노의 빌헬름 캠프, 그리고 퍼디난드 라이트너가 지휘한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켈보노 488 2악장 아다지오 피아노의 빌헬름 캠프 페르디난드 라이트너가 지휘한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은 보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간입니다. 퀴즈 카페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주세요. 퀴즈 카페 정답은 샵 1053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센스만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커피 선물이 기다리는 퀴즈 카페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5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체스판에서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며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말입니다. 벌의 세계에서는 알을 낳아 무리를 이끄는 중심적인 존재를 이것 벌이라고 하고요. 제임스 본드 시리즈의 여섯 번째 영화는 007 이것 폐하 대작전입니다. 클래식 음악에서도 이 이름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에는 현란한 콜로라투라 기교와 극적인 고음으로 유명한 밤의 이것이 등장하고요. 로시니의 오페라 세미라미데에는 고대 바빌론의 전설적인 이것 세미라미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또 프레디 머큐리가 활동한 영국의 전설적인 락밴드 이름을 우리말로 옮기면 바로 이것이 되죠.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여성 군주를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언니, 2번 형수, 3번 사모님, 4번 여왕. 여러분이 정답 보내시는 동안 관련된 네 곡의 음악이 이어집니다. 먼저 자 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부릅니다. Love of my life. 요 저도 잘 아는데. 기타의 카를로스 보넬의 연주를 감상하시고요. 몬티 노만의 The James Bond Theme, 칼 데이비스가 지휘한 The Royal Philharmonic Orchestra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Die Zauberflöte의 마술피리, 켈번호 620, The Hellerache, Cocht in meinem Herzen,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끌어오르고, König in der Nacht, 요것 요것의 밤의 예 뭐 아리다 아리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끌어오르고 있다. 소프라노 조수미 아르망 조르당이 지휘한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 연주로 그리고 조아키노 로시니의 세미라미데 오버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더 체인버 오케스트라 유럽의 연주로 감상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네 곡 이제 들으실 건데요. 프레디 머큐리가 활동한 영국의 전설적인 락 밴드 이름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것이 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언니, 2번 형수, 3번 사모님, 4번 여왕. 이왕이면 정답 보내주실 때 지금 어디에서 뭐 하는 중인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 유쿨에 한 번도 참여 안 해봤다 하는 분들은 당첨 가능성 쭉쭉 올라가니까 알려주시고요. 이 시간 커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음악 듣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카페에서 들으신 곡들 함께 또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조아킨 로시니의 세미라미데. 이 세미라미스를 소재로 한이 서곡이 되겠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The Chamber Orchestra of Europe의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그에 앞서서 모차르트의 Die Zauberflöte 마술피디 가운데의 620K 번호 Der Hellerache Cockt in meinem Herzen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끌어오르고 퀘닉인 데어 나흐트 밤의 여왕이죠. 소프라노 조수미 알망 조르당이 지휘한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몬티 노만의 제임스 본드 팀, 칼 데이비스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함께 만나봤고요. 이 전화 다이얼과 함께 밴다단단단단단단단 소리 나던 거그 테마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의 곡이죠. 퀸 그룹의 Love of My Life, 카를로스 보넬의 오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커피 선물 받으실 분을 제가 그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3300, 정답은 4번 여왕입니다. 어제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긴 옷 꺼내서 죄다 빨래하고 놀고 있네요. 옷에 묵은 먼지로 재채기가 쉼없이 나왔어요. 제 마음도 묵은 먼지는 없는지 훌훌 털어버리고 싶네요. 어우, 저 어떻게 반팔로 왔다가 추워가지고 그냥 자켓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연장도 가고, 어우, 깜짝 놀랐어요. 새싹 오늘 처음 참여하신 5609, 우리 집에선 제가 여왕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왕님. 자, 9253, 결혼하면 여왕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무술이랍니다. 정답은 여왕, 여왕이고 싶지만 맘 편한 무술이도 괜찮아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무수리도 한번 특집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함께 들으실 곡 조지 프리데릭 헨델의 All for the Birth of King Anne, 앤 여왕 탄생일에 바치는 송가 감상하시겠습니다. 일곡 아리아인데요. Eternal Source of Light Divine, 신성한 빛의 원천입니다. 카운터 테너 이에스틴 데이비스, 트럼펫의 애리슨 발썸, 카운터 테너 예스틴 데이비스고요. 지휘는 트레버 피녹이 이끄는 The English Concert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헨델이 영국 앤 여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작곡한 세속 칸타타죠. Ode for the Birth of Queen Anne. 앤 여왕 탄생일을 바치는 송가 헨델 작품 번호 74, 일곡 아리아 Eternal Source of Light Divine, 신성한 빛의 원천, 카운터 테너 이에스틴 데이비스, 그리고 트럼펫의 앨리슨 발섬, 트레버 피노옥이 지휘한 The English Concert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저 5284 쓰시는 분, 남산 땡땡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오늘 거기 가면서 듣습니다. 청명한 날씨에 어울리는 음악 잘 듣고 있어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1398 티켓 육아에 애쓰시는 장모님, 장인어른께 선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연 원해요. 백광주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트센터 인천 공연 M&M 시리즈 저희 티켓 선물로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셉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D장조 호버캠 번호 16, 요게 이제 피아노 소나타 장르죠. 16의 37, 1악장 알레그로 곤 브리오, 빠르고 생기 있게 피아니스트 마르크 앙드레 아물랭, 올 가을에 또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라서 또 아주 기대가 되는 멋진 피아니스트이자 또 편곡가이기도 하죠. 마르크 앙드레 아물랭의 연주로 감상하실 텐데요. 자, 이 곡과 함께 오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우리 신청곡 퍼레이드로 만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3: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4: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호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판에 대해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 후에도 의원, 장관 겸직에 대한 비판이 가라앉지 않자 무겁게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장관 후보자에게는 최소한 법 이상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무겁게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70%를 넘는 상황에 대해선 어제 국민께 설명했기 때문에 살펴봐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설명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어제 해명으로 2030의 마음이 돌아섰냐고 보느냐, 청와대에서 연락 온 것이 있느냐는 등 이어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김 후보자를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승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안전성 등에 대한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용해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가 가족여행 당시 김포공항 귀빈실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오늘 오전 보수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38%로 나타나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로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한 주 전과 같은 51%였고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11%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9.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감염이 의심되는 의사 환자 분율이 해당 절개 유행 기준을 초과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5% 이상인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발령됩니다. 의사 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유행 기준 12.9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6명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세에서 12세, 1세에서 6세, 13세에서 18세 등 학령기와 영유아 연령대에서 의사 환자 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36주차 병원급 표본 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300명으로 한 주 전 166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입원 환자 가운데는 65세 이상이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최근 4주 연속 증가해 16.3%를 기록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청문준비단 출근길에서 상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의 아들이 자신의 의원실에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공개 면접을 통해 채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했던 시기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고충 민원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등 여러 일을 해온 만큼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해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양모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외압을 넣은 것이라며 국민에게 쥐약을 먹일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넨셀 최대 주주인 세종메디컬의 주가는 막상 승인이 발표되자 대량 매도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며 작전 세력은 180억 원 수익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주가 조작에 연결된 회사 중 KH 계열사가 있다고 거론하면서 김 후보자로부터 시작된 로비 의혹은 권력형 주가 조작 게이트로 번져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0: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보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등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조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양 씨 등과 사업을 하다 손실을 봤고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앙심을 품고 권익위와 식약처, 대검찰청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은 식약처와 김승원 의원을 엮어서 최종적으로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겨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은 감찰팀을 꾸려 한동훈에 협조하는 검찰 내부자들의 증거인멸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매일 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위축된 지역 소비를 살리기 위해 대구로페이 1,000억 원 발행과 5,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오는 21일부터 대구로페이를 발행하는데 할인율 10%에 착한 가격 업소에서 결제하면 추가 5% 캐시백을 지원받습니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전통시장 24곳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소비 촉진 행사가 열립니다. 또 추석 이후에도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사은 행사와 전통시장 골목상권 가을 축제 등 소비 진작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내년 5월에 열릴 대구 대표 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맡을 전문 감독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총감독 1명과 부감독 5명 안팎으로 팀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으며 시민 퍼레이드와 축제 프로그램 기획, 지역 상권과 연계한 축제 운영 등을 맡게 됩니다. 특히 중앙로를 중심으로 북성로와 향촌동, 교동, 종로, 동성로 등 주변 지역을 연결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지원은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도시 디자인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6 대구 도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구 대공원의 상징성과 미래 가치를 담은 슬로건과 브랜드 정체성을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대구시 민원 공모 홈서비스를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총 20개 수상작을 선정해 상금 2,400만 원을 수여하고 향후 대구 대공원 브랜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구 도서관에서 2026 대구 북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13개 도서관과 26개 출판사 등 29개 기관이 참여해 작가 강연과 제3회 대구 도서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또 그림책 전시와 단청 키링 만들기, 북테라피, 알뜰도서 나눔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과 어린이 인형극 버블쇼 등 공연도 마련합니다. 대구시가 오는 13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228 기념공원에서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댄스와 밴드, 노래 등 20여 개 팀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체험부스와 게임, 팝콘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한편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무대와 부스를 운영하는 지역 청소년 중심의 문화축제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13일 레트런파크 영천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제4경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지 17년 만이며 경북권에서는 처음이자 국내 네 번째 경마공원입니다. 영천 경마공원은 관람대와 마사, 동물병원, 수변공원 등을 갖추었으며 순회경마를 단계적으로 늘려 상주경마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시민공원 조성과 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하고 경마공원과 말산업특구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말산업 육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0: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오늘부터 2026 대구 사진비엔날레 특별전을 열고 3개 전시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 사진의 역사를 돌아보는 원로 작가전부터 중진, 신진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까지 세대별 사진예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청년들의 법적 권리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대구 청년법률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에는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가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범죄 예방법을 소개하며 다음 달 1일에는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상황별 법적 대처법을 강연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5.1도, 습도 48%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하양성당 최한준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29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산책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영국인들 역시도 이 산책 사랑에 유별나다고 하죠. 이 영국에서는요,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공공 산책로로 지정된 곳은 일반인의 산책을 위해서 개방해야 된대요. 또 그곳에 문을 만들어서 드나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국에는 키싱 게이트라는 것도 있대요. 직역하자면 키스하는 문, 입을 맞추는 문이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입맞춤을 할 때처럼 이 문을 열고 산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두근두근, 기분 좋은 설렘으로 말이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금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윤하의 비밀번호 486 함께 들었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영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산책을 즐기죠. 우리나라도 참 곳곳에 좋은 산책로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와 진짜 걷기 참 잘 돼 있다. 편안하게 또 이 산책을 즐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도 산책 종종 하시나요? 여러분이 즐겨 찾는 산책로 어떤 길인가요? 이 요즘 같은 때에 우리 서로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산책로의 기준 일단 화장실이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 제가 또 장이 약해가지고 산책하다가 화장실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주변에 뭔가 볼거리 또 즐길거리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요. 뭔가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길을 저는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분당들을 여러 군데 이제 옮기다 보니까 전에는 천이 있는 분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랑천, 도림천, 양재천 이렇게 천 따라 걷는 산책길 너무 좋아했고요. 공덕동에 온 뒤로는 경의선 숲길 이렇게 많이 걸었는데 요즘 저의 최애 산책로는 서울로입니다. 서울로 7017, 그 서울역을 넘어가는 그 길 많이 걷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밤에 12시가 넘어서 그 길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는데 오, 사람도 없지만 또 조명도 잘 켜져 있어가지고 막 위험하다는 느낌도 전혀 안 들었고요. 바람은 시원하고 뭔가 이 서울의 야경도 볼 수 있고 색다른 감정으로 산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오늘 우리가 빵집 문을 열면서 이 키싱 게이트라는 단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람은 드나들 수가 있고요. 가축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영국의 시골 산책로 입구의 문을 키싱 게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문을 슉 열고 지나가지만 이 가축들은 못 지나가는 거죠. 도망가지 못하게. 그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이제부터 나의 산책길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텐데요. 이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이 길목, 여러분도 우리 라디오 빵집에 키싱 게이트를 열고 들어오셨나요? 오늘도 우리 라디오 빵집 문 활짝 열고 들어오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은님께서 방금 신신우신역 내려서 빵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상은님 어서오세요. 실비아님께서도요. 오늘은 몸과 마음을 춤추게 하는 금요일 신부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금요일 뭔가 좀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다라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경혜님께서 반갑습니다. 용디 신부님. 요즘 저녁에는요. 산책하면 땀이 안 나요. 두근두근 설레며 강용인의 빵집 문 여는 소리 기다렸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매일 오시는 단골 손님이시죠. 우리 경혜님 어서 오시고요. 맞아요. 이제는 저녁에 아무리 걸어도 땀이 안 나더라고요. 바람이 너무나도 시원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매일 오시는 이런 단골 손님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롭게 오시는 우리 새싹 청취자분들도 많이 인사 또 이야기 보내주시길 기다리면서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산책하는 산뜻한 마음으로 신신우 신문 활짝 열고 있습니다. 김지혜님께서 신신우 시내도 키싱 게이트가 열리는 소리가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죠? 저희가 라디오 빵집 문 열면 소리가 나죠. 이렇게 띠리리링 종소리가 이렇게 나는데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그 발걸음 소리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저도 하느님께서 좋아요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넘어왔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어서오세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 네, 요새 제가 머리가 또 다시 머털도사처럼 기르고 있어가지고 빨리 한번 잘라야 되는데, 네, 제 머리 얼마나 길렀는지 궁금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오세요. 네, 오늘까지밖에 안 보일 거예요. 내일 자를 거라서. 네. 1500님께서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 산책로는 김해에 구지봉 해반천이 있어서 가끔 걸어서 마트에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김해에 가면요 구지봉 해반천이 있대요. 오, 여기도 좋은 산책로인가 봐요. 저 나중에 김해 놀러가면 한번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한번 천안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천안에 가서 아주 소중한 사람도 좀 만나고요, 이제 맛있는 커피도 먹고 산책을 좀 많이 했는데요. 천안에 가면 이제 단대호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안에서 단대호수 걷자고 불러 이 노래

가보고 싶네요. 사실 이 전국의 도시들의 뭐 중요한 도시, 중요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유명한 도시들을 좀 몇 군데 여행을 가보긴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울산을 제대로 여행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울산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산책로 네,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신우 씨니 라디오와 함께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를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하루의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풍경을 볼지 어떤 걸음을 함께 할지 어떤 노래를 또 나눌지 너무나도 설레지 않으세요? 그런 설렘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오늘 또 빵집옆 성지순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산책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지순례인데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떠나는 우리 신신우 신 전속 순례지기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떠날 예정입니다. 수녀님 우리 벌써 이 일부를 하고 있지만 밖에서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려고 열심히 기다리시면서 벼락치기 하고 계시는데요. 네. 벼락치기인지 아니면 흥 나는 이미 준비 다 됐지롱 하는 여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잠시 2부에서 수녀님과 함께 또 맛있는 빵지순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금요일 오후 좀 기분 좋은 시간인데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 오늘 하루 원하시는 또 선곡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 기분 그대로 느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다비치의 팡파레.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잠깐 앉아요. 산책하기도 좋은 아주 아름다운 날씨 속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여러분 일상에 딱 맞는 맞춤 선곡도 배송해 드릴게요. 1500님께서요. 문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아닙니다. 저야말로 우리 김해 산책로 아주 좋은 정보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다 저장해 놓고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9203님께서 라디오에서 천안이라는 말에 귀가 커졌어요. 단대 호수 이름은 천호지예요. 아 오늘 천안 하늘은 그림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와 오늘 천안의 하늘이 정말 파란 물감을 이렇게 뿌려놓고요. 그 안에 흰 구름이 샥 이렇게 퍼져있는 그런 사진을 또 보내주셨어요. 오 이 천안 날씨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이 단대 호수 이름 천호지였어요. 천호지. 저도 그 호수로 열심히 걸어갔던 그 기억이 다시금 또 떠오르네요. 좋은 사진까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화님께서 김포는 장릉 산책길 강추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여러분 김포에 가시면 장릉 산책길이 있대요. 여러분 김포 한번 가보셔서 산책길 한번 꼭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해, 울산, 김포까지 또 이렇게 제보가 왔고요. 이어서 상현님께서 신부님 경기도 평택호 산책길도 좋습니다. 아산 공세리 성당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강추해 주셨습니다. 상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기도 평택 산책길. 와 평택호도 이제 호수겠죠. 호수 산책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봐요.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오늘 빵집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산책코스 내가 사랑하는 산책길 추천까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산책에 이분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깔렉스가 전합니다. 주님과 함께.

산책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걱정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연강음신부님의 주님은 내비게이션.

실비아님께서요, 주님과 함께 가는 산책길, 늘 꽃길과 은총의 길이라고 보내셨고요. 9797님께서 미린의 성지도 괜찮아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우리 여러 성지로 함께 길 찾아 가볼까요?

하느님께서 트롯 성가에 힘나고 신나는 오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신나는 기분 이어서 트롯 성가 한 곡 더 들어볼게요. 17이다의 성경.

이 성경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죠. 이 산책길에 사랑을 조금 더해보죠. 서미주의 러브러브.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3594님께서요. 신부님 오늘 더 신나게 어깨가 들썩여요. 신나는 금요일 성지순례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2부 성지순례 떠나기 전에 퀴즈 하나 짧게 풀고 가볼게요. 자, 회를 가장 잘 뜨는 곳은 어딜까요? 라는 오늘의 퀴즈입니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회를 가장 잘 뜨는 곳, 회, 맛있는 회 어디가 가장 잘 뜨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송, 아주 재미있는 힌트송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OST인데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중에 인생의 회전목마

우리의 오늘의 만만한 퀴즈. 회를 가장 잘 뜨는 곳은 어디일지 아주 재미있는 정답과 오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의 퀴즈는 잠시 후 2부까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도 식후경이니까요. 회를 가장 잘 뜨는 곳 어딘지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잠시 후 2부 빵집 옆 성지순례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떠나볼 텐데요. 수녀님과 함께 어디로 갈지 기대해 주시면서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함께 들으시면서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6: 파울!
7: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5: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8: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부른 빵집 BGM 2부를 시작하면서 DJ DOC의 Run to You 골라봤는데요. 아, 오늘 선곡을 한 이유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예, 보통 제가 선곡을 미리 정해가지고 PD님께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분당에서 방송국 가려고 딱 나왔는데 날씨 너무 좋다. 예, 빨리 청취자분들 만나러 달려가야겠다. 오늘 신나는 노래 틀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딱 바로 떠오르는 노래가 Run to You, 너에게 달려간다 라는 이 마음 담은 이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좀 신나는 노래 함께 들어보시니까 괜찮으셨나요? 네, 여러분께 달려가는 저의 마음들 잘 느껴졌길 바랍니다. 우리 1부 만만한 퀴즈 이어서 정답 계속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경혜님께서 2부 첫 곡도 너무 신나요. 오늘 순례길 즐거운 길 되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세라핌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는데 음악이 너무 신나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또 신신우신 자주 와도 맛있고 오랜만에 와도 재밌고, 네, 또 선곡 장인의 반열에 들고 있는 제가 오늘 또 맛있는 노래, 신나는 노래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 만만한 퀴즈 문제가요, 성지순례도 식후경 회를 가장 잘 뜨는 곳은 어디인가? 라는 네, 문제 함께 풀어봤는데요. 경혜님께서 회를 가장 잘 뜨는 곳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김현희님께서는요, 아이고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정답이 끝났넹, 아직 유효합니다. 네. 횟집 사장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횟집 사장님 회 잘 뜨시긴 하죠. 네. 오늘 출연하시는 네, 어떤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뭐긴 뭐야, 횟집이지 뭐. 네, 회 잘 뜨는 곳 횟집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재한님께서요, 회를 가장 잘 뜨는 곳은 성공회! 라고 네, 보내셨습니다. 혹시 성공회 신자는 아니시죠? 4213님께서요, 회가 잘 뜨는 곳은 뭐니 뭐니 해도 동해안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우리 남해랑 서해에 사시는 분들이 약간 반발하실 수 있어요. 7476님께서 회 하면 당연히 국회죠. 국가가 보증하는 자격을 갖춘 회쟁이들이 모여있는 곳이군요 라고. 네, 국회. 1500님께서요, 회를 가장 잘 뜨는 것은요 회전문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하고 갔는데 우리 또 횟집 맛있는 횟집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횟집 추천까지 해주셨는데요. 율리안나님께서도 인생의 회전목마가 힌트송이었으니까 정답 회전문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372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이 노래 인생의 회전목마 너무 좋네요. 얼마 전 피검사 후에 횟집 가서 포장 후 너무 맛있게 먹고 오늘 또 군침이 도네요. 회를 가장 잘 뜨는 곳은 회전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이 추천하는 이 산책로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 부산에 있는 기장시장에서 또 회 한 접시 하고 해안 상책로 걸어보시는 것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또 추천해 주셨네요. 네. 우리 정말 오늘 많은 분들께서 회를 잘 뜨는 곳 어딘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회를 가장 잘 뜨는 곳은 회전문이었습니다. 왜 회전문이냐? 회 전문이니까. 네, 회전문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정답 맞추시고 또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재안님, 율리안나님, 3372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세 분께서는요 신신우신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하시고 주소와 연락처 함께 보내주세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2부 우리 신신우신 순례지기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빵지 순례 떠나볼 예정인데요. 수녀님께서 아, 이제 회 뜨는 얘기 그만하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고 계시네요. 수녀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수녀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0: 헤이 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
0: 2027 WYD 세계 청년들도 함께 갑니다.
1: 귀로 듣는 빵집 옆 K 성지순례
0: 맛있는 빵지순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우리 라디오 빵집과 함께 떠나는 빵집 옆 성지순례. 오늘은 신신우 씨 전속 성지순례지기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떠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뵈니까 또 이렇게 더욱더 반갑네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어떻게 금방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선선해져가지고 네, 더욱더 살만한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이 또 시원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동시에 수녀님께 아주 바쁜 시기 그러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기가 찾아왔어요.
1: 네.
0: 9월이 됐는데요.
1: 네.
0: 순구자성월 어떻게 더 마음을 쏟고 계신가요?
1: 대목이죠.
0: 뭐 여러 막 행사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1: 행사도 많고 성지순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저도 이제 제 사도직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0: 네, 뭐 또 날씨가 좋아가지고 걷기도 참 좋은 날씨, 뭐 산책하기도 좋은 시간인데 이제 순례런이 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1: 아.
0: 순례런 뭔가요?
1: 네, 저희도 준비하고서도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이제 놀랬던 행사인데요. 이제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러닝을 즐겨 하잖아요. 이제 성당 안에서도 이제 러닝 크루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20일 다가오는 순교자 대축일에 저희가 이제 항상 9월마다 도보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이 러닝으로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색다른 방법으로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그 사실은 목적이 러닝은 아니고 이제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저희 올해가 병인박해 180주년, 병호박해 16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대표하는 성지인 세남터 성지와 절두산 성지가 마침 또 이 한강
0: 그쵸.
1: 길로 네.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그 코스를 도보순례 코스로 많이 하는데 걸어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잘 걷는 분들은 1시간, 1시간 10분이면은 이제 금방 도

0: 도착을 하거든요. 아, 이 코스가 우리가 굳이 도로를 통제할 필요도 없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순례를 하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병인박해 병우박해 기념도 하면서 순교자 대축일에 청년들을 이제 모아서 함께 달리고 걷고
1: 네.
0: 이제 하는 순례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 예, 미지 사전에 좀 신청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0: 네네.
1: 완판이 되셨다고. 네.
0: 그렇습니다.
1: 이게 103명을 또 신청 받으셨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0: 네, 맞아요.
1: 일부러 이제 성인 수에 맞추신 건가요?
0: 그렇죠.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크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한 3, 40명 신청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받는다면은 최대로 받는다면은 103명을 받아보자.
1: 네,
0: 하지만 진짜 103명이 될줄 몰랐거든요.
1: 네.
0: 근데 원래는 8월 한 달간 8월 말까지가 접수 기간이었는데 신청 시작하고 한 보름 만에 다 끝났어요.
1: 오, 야. 이
0: 네.
1: 청년분들의 또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0: 네,
1: 나도 하고
0: 맞아요.
1: 싶은 그런 의지가 있었나 보네요.
0: 네.
1: 이러다가 124명으로 막
0: 아,
1: 늘어나는 거 아니야?
0: 그건.
1: 이제 성인에서 복자로 넘어가고 이제
0: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그 배번호라고 하잖아요. 마라톤이나 그런 걸 하면은 그래서 배번호 대신 103위 성인 이름을 한 명씩 다 부여를 하고 이제 그래서 각자가 103위 성인 중한 분을 모시면서 이분을 묵상하면서 뛰거나 걷거나 하는 거예요. 사실 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순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묵상을 할수 있도록 묵상 카드와 이제 약전 드리고 이제 중간에 약간의 프로그램을 넣어서 조금 더이 성인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이제 도착지인 절두산에서 함께 순교자 대축의 미사를 봉헌하고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끝나게 됩니다.
1: 네, 또 프로그램 준비하실 게참 많겠네요. 들어보니까.
0: 많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마라톤 대회도 보면 기념품 같은
1: 그렇죠.
0: 거잖아요. 그래서 막 기념품도 만들고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또 참여하는 청년분들 너무 좋으시겠지만, 아, 수녀님, 저는 그렇게 가지도 못하고 너무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CPBC에서 수녀님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다. 방송을 이렇게 또 하신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0: 네, 뭐 어쩌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병인박해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9월 20일에 이제 하게 됩니다.
1: 그래요.
0: 네.
1: 이 순례런 하는 날이 9월 20일인데 또 순례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아 나도 수녀님과 함께 순교자들 기억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우리 CPBC TV에서 9월 20일 17시에 우리 수녀님의 특강도 이렇게 방영이 되니까요. 함께 또 시청하시면서 그 마음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제 방송 말고도
1: 네.
0: 이 순교자상을 특집으로 매 주일마다 이제 오후 5시에 여러 방송이 있으니까 네, 많이 이제 봐주시길 바랍니다.
1: 네, 우리 조한권 신부님 이렇게 첫 방송 이렇게 되었고요. 다음 주에 또 조한권 신부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실 예정이라서 함께 또이 순교자 성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 더욱더 뜻깊을 것 같아요. 이 성지순례 정말 많이들 가시고
0: 네.
1: 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런 시간인데요. 좀 우리가 순례 어떤 마음으로 떠나면 좋을지 꿀팁 하나만 전수해 주세요.
0: 꿀팁. 저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지향을 두고 성지순례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뭘 이렇게 꼭 얻어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마음을 열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좋은 프로그램이나 강의나 피정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여기서 뭔가를 얻어갈 거야 하는 그런 바람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너무 매이다 보면은 실망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내가 기도를 하지만 그때그때 나의 상황이나 어떤 현상에 따라서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시면서도 내가 어떤 지향을 두는 건 중요하지만 또 뭔가를 막 굳이 막 얻어야 돼. 막
1: 결과가 있어야
0: 이러기보다도
1: 돼.
0: 그러기보다도 그곳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묵상하시고 충분히 머무르시면 좋을

0: 것 같아요.
1: 내어 맡기는 성지순례 한번 해보자라는 네. 꿀팁을 또 주셨는데요. 우리 순현님과 함께 또 맛있는 성지순례 오늘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 날씨 너무 좋고 네. 떠나기 딱 좋은데 아... 어디로 떠날까요?
0: 오늘은 조금 멀리 가보려고 합니다. 네. 네.
1: 멀리 어디까지 가지? 어디까지 더 멀리
0: 우리한테는 좀 멀지만 저쪽 이제 경상도 쪽에서는 오히려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힌트를 드리면은 오늘은 안동교구.
1: 안동교구.
0: 네. 안동교구 이제 이제 그 약간 충청도와 경상도를 이어주는 오. 그런 길목에 있는 네. 성지입니다.
1: 네. 오늘 갈 곳은요. 안동교구고요. 충청도와 경상도를 이어주는 그런 곳에 있는 성지라고 합니다. 아마 성지순례 우리 전문가이신 청취자분들은 이 정도의 힌트로도 다 맞히지 않을까요?
0: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네. 하나 더 드리면은 어떤 신부님과 어떤 순교자의 이 서로를 생각하는 서로를 위하는 이 절절한 오. 마음이 네. 있는 그런 오. 성지입니다.
1: 과연 오늘 어떤 성지일지 여러분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우리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지 맞춰주시는 동안 순례 갈 때 듣기 좋은 신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신우신 2부가 시작이 되면 로고송이 딱 나오잖아요. 이 로고송 불러주신 분 저희 게스트로도 나오셨던 분인데 재즈 보컬리스트 혜원 에스텔의 목소리가 늘 이렇게 2부 로고송으로 나옵니다. 우리 혜원 에스텔이 이번에 신곡, 새로운 앨범을 발매를 했어요. 아주 좋은 그런 노래들이 가득 찬 앨범인데요. 그 중에서 한 곡, 종이 비행기, 페이퍼 윙 함께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0: 해원 에스텔의 페이퍼 윙 종이 비행기 함께 듣고 왔는데요. 오, 정말 산책하면서 약간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듯한 그런 노래 함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수녀님과 함께 빵집녀 성지순례 어디로 떠날지 많은 분들께서 또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6621님께서 여우목 성지 올 여름 두 번째로 순례하고 왔는데 풍경이 좋고 물소리 엄청 시원하고 멋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우목 성지도 이렇게 네. 추천이 또 들어왔네요. 네.
1: 그 멀지 않은 곳에 있죠. 네.
0: 9941님께서요. 정답! 마원성지! 병인박해 박상근 마티아의 묘가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3594님께서도 마원성지요. 깔레 신부님과 하느님의 종 박상근 마티아의 일화는 지금 들어도 마음이 아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수녀님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떠날 곳 어딘가요?
1: 네, 오늘 함께 떠날 곳은 마원성지입니다.
0: 맞습니다. 오늘 수녀님과 함께 떠날 성지 마원성지였습니다. 이 마원성지 이렇게 또 골라주셨는데 뭔가 관련이 깊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1: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힌트에서 어떤 신부님과 이 순교자의 절절한 이야기라고 했더니 역시 너무 잘 맞추신 것 같아요.
0: 전문가들이죠.
1: 그러니까요.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녀님과 함께 깃발 대신 빵 들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저부하는 수녀님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출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1: 네, 출발.
0: 좋습니다. 안동교구 마원성지를 한번 떠나볼 텐데요. 네. 어떤 성지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안동교구 마원성지는요, 제가 이제 아까 충청도와 경상도를 이제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곳에 문경세제가 있습니다. 알죠?
0: 알죠, 알죠.
1: 네네. 문경세제. 이제 예로부터, 옛날부터 이곳은 이제 충청도와 경상도를 가르고 있는 백두대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도로가 이제 고개가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고개가 사실 굉장히 이제 험합니다. 아무래도 백두대간을 이렇게 넘어야 되니까 보니까. 그래서 문경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 우거진 고개라는 뜻의 초점이라는 그런 이제 명칭이나 새들도 쉬어 넘는 고개. 그렇게 힘든 고개라는 조령이라는 이런 명칭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새들도 쉬어가는, 그러니까 한 번에 넘기 힘든 그런 고개, 힘든 고개.

0: 이곳에 많이 피신을 했었습니다.
1: 이 문경세제가 워낙 이제 험하고 그렇죠. 또 높은 네네. 산맥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박해를 피해서 네. 또 들키면 안 되는 네. 천주교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이렇게 마원이라는 곳에 산 건가요?
0: 네, 그래서 마원 본래도 이제 마을이 있었지만 이곳에 이제 신자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되었던 거죠.
1: 그렇구나.
0: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이제 많은 신자들이 이루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 네, 이 마원 성지에서 이 품은 사연들 사실 뭐 순교자들 모인 곳 신앙인이 모인 곳에 사연이 없을 수가 없겠지만,
0: 그렇죠.
1: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0: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험난한 지형에다가 또 아무래도 아랫 지방이다 보니까 박해를 맞이하게 된 건 병인 박해 무렵이었어요. 특히 병인 박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1: 그쵸.
0: 네 아무래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큰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신자들도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마원이라는 곳에 이 마원 마을에 교우만 40여 명이 병인 박해 때 체포가 되어서 충주, 상주, 대구 등지로 끌려가서 이렇게 순교를 했었습니다.
1: 체포된 교우만 40명. 40여 명.
0: 더 넘을 수도 있죠.
1: 그렇죠. 뭐 우리가 네. 확인을 하지 못한 기록이 있을 수 있으니까.
0: 네네네. 네. 이 지역 자체가 문경세제가 있는 이쪽 지역 자체가 충주에서 문경, 이제 괴산과 제천을 잇는 그런 어떤 주도로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 지역에서 붙잡힌 신자들이 충주로 끌려가기도 하고 상주나 대구로 끌려가기도 했던 거죠.
1: 네.
0: 여기서 이제 또 이 마원 성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박상근 마티아입니다.
1: 네, 박상근 마티아 복자시죠.
0: 네,
1: 박상근 마티아 어떤 분인가요?
0: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 아, 수녀님 왜 물어보세요? 당연히 없죠. 네.
0: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네.
1: 당연히 처음 들어봤죠. 네.
0: 네, 복자 박상근 마티아.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뒤에 뭐 순교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 마원 성지를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이 박상근 마티아의 묘가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 묘가 있는 곳 앞에 동상이 두 개가 서 네, 있습니다. 네. 두 명. 제가 아까 신부님과 순교자라고 했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님은 깔레 강 신부님.
1: 깔레 강 신부님.
0: 네. 그리고 순교자는 박상근 마티아. 네, 이 두 분의 동상이 네. 이 마원 성지에 가면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마주보는 형태로 있습니다.
1: 네.
0: 어떤 사연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병인 박해가 일어났을 무렵에 박상근 마티아가 한실 교우촌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여우목 성지 이야기하셨는데,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
0: 이곳 인근에 이제 여우목 그리고 한실 마원 이 교우촌들이 다 있었어요.
1: 아 근처에 있는
0: 네네,
1: 교우촌들.
0: 네네, 네. 이 지역에. 근데 박상근 마티아가 병인 박해가 일어나고 나서 한실 교우촌을 방문을 했는데 이곳에 마침 칼레 신부님이 피신에 계셨습니다.
1: 아.
0: 네, 교우촌에 이제 몸을 숨기고 계셨던 거죠.
1: 네.
0: 그런데 문경 읍내 쪽이 조금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박상근 마티아가 목숨을 걸고 신부님을 자신의 집에 모십니다.
1: 아, 모시고 온 거군요.
0: 네, 네. 네. 사실 박해 때에 신부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1: 그럼요, 그럼요.
0: 네, 자신의 목숨을 정말 내어놓고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상근이 이제 칼레 신부님을 모셨지만 너무 금방 이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칼레 신부님이 다시 한실 교우촌으로 피신하게 되었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 박상근 마티아가 다시 신부님을 모시고 한실 교우촌으로 가는데 이 험한 산길을 이제 신부님과 함께 넘으면서 이 허기와 갈증과 그렇지만 이 신부님을 안전하게 빨리 피신시켜야 된다라는 그것 안에서 이제 막 이 고개를 열심히 넘고 있었어요. 근데 칼레 신부님은 아, 이 박상근 마티아가 혹시 자신 때문에 더 큰 위험

0: 처하진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이제 한실 교촌 길도 알고 저기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마티아 자넨 돌아가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박상은 마티아가 얼마나 신부님이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신부님은 자꾸 자기를 보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박상근 마티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해주세요.
1: 네.
0: 절절하게.
1: 아 네, 절절하게. 여기.
0: 네.
2: 제가 신부님 곁을 떠나다니요. 혹시 한실이 습격을 당했다면 신부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렵니까? 은신하실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부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험한 곳에서 돌아가신다면 저도 기꺼이 따라서 죽겠습니다. 뭔가 네. 울컥한데요?
0: 네. 네. 신부님을 끝까지 모시고 싶은 그 마음. 특히 이 신부님이 혹시나 신부님이 한실 교촌에 갔는데
1: 맞아.
0: 이미 교촌이 박해를 당해서 아무도 없고
1: 그 사이에 다 잡아
0: 신부님이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은신을 하겠는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혹시 이러다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나도 같이 죽겠다. 그래 신부님을 두고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순명이라는 게 또
1: 네.
0: 칼레 신부님은 강경하게 마티아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순명하게끔 더 이상 박상근 마티아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신부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마원성지에 있는 동상의 모습입니다.
1: 아,
0: 신부님을
1: 그렇구나.
0: 떠나보내는 박상근 마티아의 이 가슴 아픈
1: 네.
0: 그리고 마티아가 해를 당할까봐
1: 돌려보내는
0: 신부님의 마음.
1: 그 모습을 동상으로 네. 이렇게 표현을 해놨군요.
0: 마원성지에서 묵상할 수 있는 신부님과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1: 네.
0: 결국 이제 깔레 신부님에게 순명을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에 박상근 마티아도 병인 박해를 이제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체포가 되었던 거죠. 박상근 마티아는 상주 옥으로 끌려갑니다. 본래 박상근 마티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입교하기 전에 문경에서 아전 이제 하급 관리의 네네네. 그 관리직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아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중년 무렵에 입교를 했던 건데 이렇게 관청에서 일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네.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전교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했고 특히 그때 옛날에는 어려서 죽는 일이 많았잖아요.
1: 그쵸.
0: 아이들이
1: 영아 사망률이 네. 높았던 시대니까.
0: 그래서 비신자 어린이들이 죽게 될 경우에 그곳에 가서 대세를 주었다고도 합니다. 이제 병인 밖에 12월에 체포가 된 박상근 마티아는 명백하게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상주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문초를 당하고 다시 옥으로 돌아오는 다른 교우들 사실 이렇게 문초를 당하게 되면은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크게 있거든요.
1: 수밖에 없죠. 네.
0: 근데 이때 박상근 마티아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우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이 이제 권면에 힘입어서 순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박상근 마티아 역시 1867년 1월에 옥중에서 교수형으로 네,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박상근 마티아의 나이는 30세.
1: 너무 젊다.
0: 그죠?
1: 네.
0: 그래서 근데 분명히 중년에 입교라고 했는데.
1: 뭐야? 그 시절에 기준으로
0: 그럼요.
1: 보면 그렇죠.
0: 그 기준으로 그때는 뭐 네.
1: 장가를 뭐 열 몇 살에 가고
0: 15세, 16세 이때 장가드니까
1: 이미 사실 30살이면 손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0: 충분히 그렇죠.
1: 네,
0: 우리 생각으로는 굉장히 젊은데
1: 네.
0: 네 그때에 이렇게 옥중에서 교수형으로 순교를 하셨는데 순교하기 전에 성호경을 긋고 예수 마리아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가족들이 시신을 찾아서 이제 고향에 모셨는데 바로 그곳이 마원성지.
1: 아 그렇군요. 마원성지에 가면 이

0: 이 박상근 마티아의 그래서 무덤이 있고
1: 네.
0: 이 박상근 마티아와 깔레 신부님의 그 우정을 네. 나타내는 동상까지 이렇게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함께 주셨는데요. 영철님께서 근무 중에 점심 시간에 함께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꽃빛띠 바라기님께서 우리 수녀님 오시는 날에 K 성지 가는 길은 깊은 역사를 들을 수가 있어서 좋아요. 제 마음으로는 매주 오시라고 하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사실 뭐 저희 모두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수녀님이 매주 와주시면 좋지만 또 이제 수녀님의 지금 하셔야 될 소임들을 또 충분히 하셔야 더 큰 좋은 기회로 우리 또 직접 성지순례를 또 떠나는 그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저희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아쉬운 마음 담고요. 이쯤에서 수녀님의 또 추천곡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을 좀 듣고 올까요?
1: 네, 올해가 이제 병임박해 160주년을 네.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특히 물론 모든 박해에 그렇지만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이제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추천하는 곡은 같은 중창단의 이름 없는 꽃입니다.
0: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0: 갓등 중창단의 이름 없는 꽃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맛있는 빵지순례에 우리 최수지 수녀님과 함께 안동교구 마원성지 이렇게 떠나보고 있는데요. 우리 수녀님께 빨리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깔레 신부님 어떻게 되셨는지 빨리 말 좀 해주세요.
1: 네, 깔레 신부님은 다행히 박해를 피하실 수 있었어요. 네, 그 후에 깔레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조선을 탈출합니다. 이 병인 박해 때에 조선을 탈출해서 이제 상해로 중국으로 건너간 신부님이 세 분 계셨어요. 그래서 리델 신부님, 칼레 신부님, 페롱 신부님 이렇게 세 분이 조선을 탈출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병인 박해 때에 두 명의 주교님과 일곱 명의 신부님이 모두 순교하셨지만 이 조선을 탈출하신 세 분 성직자가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교회가 이어질 수는 있었어요.
0: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1: 이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조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칼레 신부님이 중국으로 이제 피신을 하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안전해요?
0: 그렇죠.
1: 네, 목숨을 건진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재입국을 계속 시도하세요. 그 순간에는 이제 신자들도 다 빨리 신부님 피신하라고 하고,
0: 그쵸.
1: 그리고 누군가는 또 살아 있어야 교우들을 돌볼 거 아니에요. 이때 모두가 다 순교하시면은 또 교회는 목자 없이, 물론 이분들이 재입국하기 전까지 목자 없이 생활하지만 그래도 조선 교회의
0: 네.
1: 조선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성직자들이 있을 수 있던 거는 이분들이 이제 탈출을 해서 중국에서, 그런데 계속해서 재입국을 시도를 하는데 박해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박해 중인데도 교우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칼레 신부님이 이제 피신한 후에 다른 신부님에게 보낸 서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실제로 유배일 뿐입니다.
0: 아, 오히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유배를 와 있는 그런 네. 심정이다.
1: 네, 오히려 박해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 땅이 가야 할 곳이고 지금 안전하게 내 목숨을 구하고 있는 이 장소가 오히려 유배지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재입국을 시도를 하지만 이제 압록강이 얼었을 때 건너가 보려고도 하고 또 배를 타고 해안을 통해서 입국하려고도 했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병인 박해가 워낙에 너무 이 크고 심하다 보니까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착후, 상해, 체푸 이런 곳에서 이렇게 중국 교회에 조금 협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조선으로 돌아갈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착후에서 조선 대목구 성직자 회의를 이제 가지면서 다시 조선으로 들어갔을 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돌볼 건지
0: 준비를 하셨군요. 네.
1: 박해를 당한 교회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조선 선교사로 활동할 분들을 이제 상해 이제 차쿠에서 받아서 미리 한국어 조선말을 이제 공부시키고 네. 이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사전 한불 사전을 이렇게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칼레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지만 다시 돌아오시진 못합니다.
0: 아, 재입고 못하셨구나.
1: 네, 네. 이제 조선을 탈출할 때부터 이미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조선 선교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레 신부님은 원래는 조선으로 들어가서 순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에 나타나 있거든요. 자, 이렇게
0: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조금 더 늦게라면 저는 조선을 위해 더 이상은 활동 속에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확실히 기도와 고행으로 그것을 동반하는 희생 제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신부님의 네. 또 말씀이 네. 가슴을 또 이렇게 후비네요.
1: 네. 정말 조선을 위한 희생 제물이 특히 순교를 통해서 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기도와 고행으로 조선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깔레 신부님은 이후 이제 프랑스로 돌아간 다음에 트라피스트 수도회에 입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모베게 시토회 수녀원에서 이렇게 지도 함께 이제 동반 사제로 기도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1884년에 선종 하시게 되었습니다.
0: 네, 그 마치 내가 다시 조선에 들어갈 수 없지만 육체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이 테레사 성녀의 그 마음으로
1: 네, 그렇죠.
0: 내가 이 선교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끝까지 이렇게 사셨네요.
1: 네, 네. 그래서 칼레 신부님이 이제 정말 수녀원에서도 이렇게 조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레 신부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이제 신자들과 또 이곳의 조선 교회를 위한 굉장히 많은 사랑과 그런 기도가 담긴 훈계 말씀이 있어요.
0: 네.
1: 이게 아직까지도 네, 남아 있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느님의 것이다. 영혼과 육신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이 모든 것을 원래 주인이신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당 가기 위해서 수도자들처럼 특별한 수행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평상시 행동과 신공을 소홀하게 하지 말고 충실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깔레 신부님이 후에 트라피스트 회에 입회를 하신 것은 이제 수도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 생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 평소에도 행동 그리고 신공 이런 것을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소홀하게 하지 말고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칼레 신부님이 이렇게 판공을 위해서 신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0: 네, 오늘 또 수녀님과 함께 안동교구 마원성지 이렇게 성지 순례를 했고요. 우리 또 칼레 신부님과 목자 박상근 마티아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까지 함께 채워봤는데요. 우리 또 신부님 또 자세한 얘기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우리 유튜브에 신신우신 마원성지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이미 또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디가 함께 하고 있을 때 신신우신 스페셜에서 프랑스 우리 또 깔레 신부님과 복자 박상근의 숨결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안동교구 마원성지에 계신 정도영 베드로 신부님께서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깔레 신부님의 또 이렇게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프랑스의 뮤지션이 함께 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를 나눠주었던 그런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마원성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신신우신 마원성지 이렇게 또 검색해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녀님 덕분에 아주 맛있는 그런 성지수를 했는데요. 또 이번 순교자 성월 잘 또 기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번 성지순례 때 또 만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이번 주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과 주일에 또 생명의 빵 잘 챙겨 드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 라디오 빵집 문을 다시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심플리시티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눕시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카고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상을 기록하고 추억으로 남기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마음에 드는 풍경을 만나면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찰칵 손쉽고 빠르게 그날의 분위기까지 고스란히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조금은 느린 방법으로 일상을 기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어반 스케치를 하는 분들인데요. 어반 스케치, urban sketch. 말 그대로 도시의 풍경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연필로 쓱쓱 그리는 그림인데요. 카페에 앉아 바라본 창밖의 풍경, 또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여행지 속의 정겨운 골목, 그리고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은 공소까지 눈앞에 펼쳐진 순간을 종이 위에 천천히 옮겨 담는 거죠. 너무 짧아 아쉬워질 이 계절을 서툴지만 선 몇 개 번지는 물감으로 남겨봐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9월 11일 연중 제23주간 금요일이에요.

오늘의 작곡 어반 자카파 뷰티풀 데이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네스의 행복 찾지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언젠가부터 동네 문화센터마다 어반 스케치라는 취미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뭐 스마트폰으로 찰칵하면 사진이며 영상이며 줄줄이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한참 그림을 그린다는 게 특별히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반 스케치를 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 시간은 취미라기보다 휴식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며 숨을 고르면서 스스로에게 여유를 건넬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려면 그 순간을 좀 더 오래 바라봐야 되잖아요. 저 건물은 창문이 몇 개지? 햇빛이 지금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지? 이렇게 그냥 스쳐 보낼 수도 있는 풍경들을 마음으로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사진으로 남기기엔 너무 평범했던 순간들조차 참 귀한 풍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잠깐이라도 나만의 미술 시간을 만들어서 내 앞의 풍경들을 천천히 연필로 스케치해보는 건 어떠세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오늘의 풍경 속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흔적을 남겨두셨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퀴즈도 잠시 머물면서 센스 있는 오답까지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어반 스케치가 일상의 풍경을 담아낸다면 땡땡은 초기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영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성화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미지화해서 표현한 성화. 이것을 과연 뭐라고 부를까요? 1번 1콘, 2번 2콘, 3번 3콘.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있는 오답 만들어주신 분 뽑아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뭐 무슨 콘으로 끝나는 말로 놀아봐도 좋겠죠? 그 밖에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지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비트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희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티켓 두 장을 드립니다. 이제 오페라 양촌미 러브 스캔들 티켓만 남아있거든요.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70년대 한국 농촌 배경으로 각색한 작품이고요. 초등학생부터 관람 가능합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공연입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오페라는 따로 신청해주세요. 자, 성경 말씀을 이미지화해서 표현한 성화,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우디 임하람, 네가 그린 그런 그림 듣고 올게요.

우디 임하람, 내가 그린 그런 그림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이콘이었습니다. 흔히 이콘을 두고 동방정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 이콘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부터 그려진 성화라고 해요. 이콘이 성경 말씀을 이미지화해서 표현한 성화이기 때문에 이콘 자체가 말씀이고 그래서 이콘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바라봄의 영성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어떤 예술적인 그림이 아니라 이콘 안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성물과 성화를 대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시선이 아닐까요? 대근 안드레아님 정답 오답 보내주셨고요. 윤세호님 1콘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정답보다 오답이 많아요? 웬일이에요? 오답 이따가 한꺼번에 소개해드리고요. 일단은 뭐 2콘 하신 분, 또 문자메시지로도 4024님 2콘, 너튜브로도 정답 2콘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은 오답 선물을 빨리 해봐야겠는데요. 저 오답 문자 살펴볼게요. 1629님 저는 아직 필요해요. 에어컨. 에어컨. 맞아요. 오늘 낮 기온이 살짝 높더라고요. 대구가 한 29도 정도 된다고 하던데 더위 많이 파시는 분들은 아직 좀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밤 기온이 시원하니까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3400님 행복 찻집은 팝콘이다. 필수적인 존재죠. 아, 영화관에서 필수적인 팝콘처럼 우리 라디오에서도 행복 찻집이 필요하다. 마음에 쏙 드는 문자네요. 아, 또 비슷하게 우리 엘리사베님도 손자와 영화관 가면 꼭 필요한 아메리카노 그리고 팝콘 하셨어요. 팝콘이 필수적인 분들 많네요. 맞아요. 좀 안 좋아한다 하더라도 영화 볼 때는 그 좀 뭔가 입에 있어야지 집중도 잘 되고 또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이 맛있잖아요. 6297님 어디 유니콘은 없나요? 헤헤. 유니콘 같은 문자네요. 그래도 요즘 오답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저에겐 오답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유니콘처럼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문자 감사해요. 1597님 정답 리모콘. 도대체 리모콘은 발이 있는지 왜 자꾸 사라질까요? 냉동실에서 화장실에서 리모콘이 나오네요. 우리 1597님의 좀 약간 행동 패턴도 저랑 비슷하네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진짜 이상한 화장실에서 저 변기 뚜껑 위에 있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아 또 우리 너튜브에서 김영민님 4콘 5콘 하고 오늘 선지를 이어주셨고요. 아 그리고 이어서 김성현 신부님 콘서트 하셨어요. 오늘 출연자를 겨냥한 아주 센스 있는 문자입니다. 그리고 대건 안드레아님 스콘. 몇 년 전 중문본당에 계셨던 범 발바라 수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셨던 스콘이 떠올라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또 사랑까지 담겨있잖아요. 아, 오늘 오답이 가득하니까 제가 막 뿌듯하네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쵸? 오늘 오답 선물은요, 우리 리모콘 이야기하신 1597님 그리고 콘서트 해주신 김영민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뭐 이콘까지는 아니어도 또 멋진 어반 스케치는 아니어도 오늘 한 장면을 스케치한다면 어떤 풍경을 그리고 싶으신지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씻으러 가는데 거실 창문 밖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늘은 높고 공기는 깨끗하고 도시는 평화로워 보이고 저도 모르게 우아했거든요. 저는 이런 풍경을 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행복가족들의 이야기도 기다릴게요. 이소라 데이트.

이 노래 속 풍경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내도 예쁘겠죠? 이소라 데이트였습니다. 우리 차 한잔 하면서 말로나마 어반 스케치 한번 해볼까요? 대건 안드레아님은 비행기가 나는 모습을 그릴래요 하셨어요. 오, 비행기가 나는 모습? 좀 새롭긴 해요. 물론 아이들은 좀 비행기를 잘 그리긴 하던데 근데 저도 그 공항의 풍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수많은 어떤 대기 줄 이런 것만 봐도 좀 여행 가는 설렘이 느껴져서 계속 바라보고 싶어요. 아마 대건 안드레아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싶네요. 또 2306님 정원이 있는 카페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진짜 그냥 천국을 눈앞에 예시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죠. 제 폰에도 예전에 찍은 그런 아이들이 뛰어노는 비눗방울까지 불면서 그런 예쁜 풍경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를 잘 못 그려도 그림으로 한번 남겨볼 걸 그랬다 싶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표정도 좀 더 눈에 들어오고 내 머릿속에 좀 오래 각인될 것 같은 느낌? 우리 2306님 지금 카페에 계시니까 한번 뭐 휴지에도 그릴 수 있잖아요. 색상색상 그려보세요. 2761님 저녁 성당 풍경이요. 저희 성모동산에는 음악을 틀어놓는데 묵주기도를 하면서 뱅글뱅글 도는 신자들의 모습이 참 예뻐요. 좋다. 아마 이 모습은 하느님께서도 하늘에서 이렇게 그리고 계실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예쁜 풍경이군 하면서 범어 성당이신가? 범어에서 요즘 음악을 튼다는 소문이 있던데. 0307님 저는 퇴근 후에 저를 반기는 강아지요. 진짜 귀엽고 예쁜 그림이겠어요. 근데 아시죠? 그런 강아지 그릴 때 꼬리를 그리면 안 된다는 거. 이제 하도 흔들어서 꼬리가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 디테일 꼭 살려주세요. 그 밖에도 뭐 엘리사벳님 오늘 저희 막내 손녀 레아 생일이어서 사랑 듬뿍 담은 문자와 기대하는 용돈도 보내줬어요. 이게 저희 소소한 행복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또 그런 용돈이 우리 손녀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그림처럼 새겨지겠죠? 나중에 손녀 그리는 마음으로 그림도 한번 그려주셔도 뜻밖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아, 뭐 그리고 백일홍 보내주시는 율리안나님도 계시고요. 이렇게 가슴 속에 오늘 예쁜 풍경들, 기억하고 싶은 풍경들 우리 그림으로 오늘 한번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차담 선물은요, 우리 2306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1, 2, 3

0: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드릴 라디오 음악 비정 노래해드리리. 아네스의 행복찻집 금요일엔 노래 불러주는 신부님, 수녀님, 찬양사도들과 함께 목창껏 마음껏 주님께 찬미 찬양 드리는 시간, 우리 영혼까지 뜨거워지는 불금의 라디오 음악 비정 노래해드리리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구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부제님 때부터 행복찻집과 함께한 아주 친근한 분이시죠. 지금은 월성성당 제2보좌로 계시는 김성현 사도요한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찬미 예수님, 행복가족 여러분, 거룩한 연못 김성현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신부님. 거룩한 연못이 살짝 살이 찌신 것 같기도 하고.
1: 아, 그렇죠. 포동포동 해졌습니다.
0: 보기 좋습니다. 지금 거의 8개월 만에 다시 오셨더라고요.
1: 네, 맞죠.
0: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아, 그동안 너무나 잘 지냈습니다. 시간 참 빠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0: 네.
1: 또 특히 본당에 있으니까 월요일이었는데 정신 차려보면 주말.
0: 아, 맞아.
1: 이라는 이런 반복 속에서 살아왔어요. 네. 또 이렇게 8개월 만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한두 번 나오면 끝인 줄 알았는데.
0: 아, 절대 안 되죠.
1: 다시 불러주시니까 지난 방송이 그렇게 엉망이지는 않았나 봅니다.
0: 아, 그럼요, 그럼요. 신부님은 정말 제가 정말 아끼는 키라고 해야 될까요?
1: 아,
0: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모셔야 하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건강관리, 목관리 잘해주세요.
1: 예. 아, 예.
0: 아니, 올해 여름이 진짜 뜨거웠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뭐 그만큼 주일학교 아이들과 뜨거운 추억 많이 쌓으셨어요?
1: 아, 이번 여름 진짜 엄청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아, 이열치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몸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여름아, 너 폭염이야? 그러면 우리가 더 뜨겁게 달궈줄게 라는 식으로 이 여름을 즐기면서
0: 와.
1: 여름 행사를 치렀죠.
0: 네,
1: 같이 땀 흘리고 또 밥 먹고 별거 다닌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이제 여름 행사를 치르고 나서 평소에 성당에서 인사만 하던 우리 친구가
0: 네.
1: 여름 신앙학교가 끝난 뒤에 신앙생활에 또 성당 생활에 재미를 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여름에 아주 큰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죠.
0: 그렇게 되면 건 진짜 여름이 뜨거울만 하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정말 잘 보내셨네요.
1: 근데 다만 중요한 건
0: 네.
1: 에어컨 앞에서는 그 누구도 겸손해진다는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됐습니다.
0: 이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1: 그렇죠.
0: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 그래도 행복찻집에서는 또 이 뜨거운 여름에 월성성당 청년들도 만났거든요.
1: 그렇죠.
0: 에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1: 네.
0: 우리 월성성당 소리 질러! 아, 목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1: 아, 그렇죠.
0: 아, 네.
1: 귀 나갈 것 같은데.
0: 우리 신부님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개구리의 하루 꺄 하시며 신부님이시다 해주셨고요.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한 스텔라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어요. 박마리아님도 오셨고요. 그러면서 월성의 아이돌 하고 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리정염님도 신부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아우 같이 이렇게 반겨주고 계세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응원과 함께 노래해드리리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1: 오늘은 그분께로 한 걸음씩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해요.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아직도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지? 왜 기도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지 하는 이런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9월은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0: 네.
1: 순교 성인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으면 감동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기가 죽는 것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근데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성인이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돌리는 것. 그리고 딱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천천히 한 걸음씩 가는 그런 신앙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0: 아, 그래서 그분께로 한 걸음씩이군요.
1: 네.
0: 자, 이 순교자 성월에도 딱 맞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 어떤 곡으로 첫 걸음을 떼볼까요?
1: 네, 첫 번째 곡은 로웰 메이슨의 선율로 잘 알려진 주여 임하소서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 성가를 고른 이유는 그분께로 가는 첫 걸음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의외로 아, 제가 열심히 가겠습니다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주님 제 곁에 계셔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어... 보통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부터 찾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 정말 아무 방법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때

마지막으로 남는 기도가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첫걸음으로 주여 임하소서라는 성가를 불러보겠습니다.

0: 진짜 이 목소리, 아, 이 느낌 오랜만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이 노래에서 느껴지는 그 요한 신부님만의 어떤 감미로움과 강단,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1: 한인가요?
0: 아, 그런 건가? 오늘도 역시 너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아, 기다렸습니다. 우리 노래 딱 첫 소절 시작하실 때 우리 이옹미 자매님께서 와우 쓰시고는 우리 신부님 짱이십니다 하셨고요. 윤세호님

0: 선생님 목소리가 참 향기롭고 아늑하네요. 취향 저격입니다 하시면서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5239님도 오늘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침울하고 걱정 가득이었는데 시모님 첫 곡으로 그 심란한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0: 오늘 참 많은 분들께 저마다의 어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들으면서 나중에 신부님 이름으로 이렇게 아이 자장가를 위한 앨범 이런 거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1: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아, 잘 들었습니다. 첫 곡 주여 이마소서였는데요. 이 곡이 타이타닉에도 사실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그 막 한참 도망갈 때
1: 맞아요.
0: 여유롭게 연주를 하던 그런 모습도 떠오르는데 승모님은 어떠셨어요? 노래하면서?
1: 네, 타이타닉 장면도 생각이 많이 났긴 했어요. 그 장면 안에서도 보이는 느낌이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이 순간인데도
0: 맞아.
1: 그 자리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참 우리 신앙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언제나 이 상황을 바꾸는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0: 네.
1: 어떤 때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견디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보통 기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 기도하다 보면 주님 이 문제를 제발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0: 네.
1: 근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게 되죠. 주님 이 문제를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참 굉장히 높은 단계의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0: 아, 네네.
1: 그래서 이 성가가 조금은 슬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주 크나큰 위로가 되는 성가가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에게 단 하나 남은 이름 주님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 그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네.
0: 언제 그 정도의 레벨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1: 욕심을 버려야 되지 않아요?
0: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냥 그저 임해주세요.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렇지만 언제나 그런 방향을 또 지향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타이타닉 침몰의 순간처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느님의 존재를 좀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정말 크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런 신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일단은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커지셔야 한다는 신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작아져야 주님이 커지시고 나는 이 신비를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 안에서 나 자신을 무시하는 말이 돼버리기도 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어 라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일 리가 절대 없죠.
0: 네.
1: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작아짐이란 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이 마음이 작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마음을 버리는 거죠.
0: 네.
1: 다 생각을 해보면 참 내 주변 사람도 내 뜻대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내 상황도 내 계획대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하느님께도 계획서를 내어드린다는 거.
0: 맞아, 이렇게 해주세요.
1: 네. 근데 살다 보면 내 힘만으로 도저히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야 내가 하느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느님께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구나를 또 느끼게 된다는 거. 이게 가장 건강한 작아짐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참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그런 건강한 작아짐. 네, 그냥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1: 그렇죠.
0: 거. 네, 그것도 좀 기억해 보고요. 또 그런 분들 중에도 한 분이 순교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말 참 많이 하지만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1: 그렇죠.
0: 전화가 왔어요. 내가 너의 부모를 자식을 지금 납치했다. 근데 너가 지금 배교를 안 하면 지금 총을 쏠 거다. 이랬을 때 그러세요. 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신부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1: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 시대에서 순교를 또 배교를 이야기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아무래도 저도 못하겠습니다. 할 것 같긴 한데.
0: 솔직하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순경 성지에 가면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요.
0: 네.
1: 책에서도 순교자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라고 예, 한 줄 읽을 때와
0: 네.
1: 실제로 성지를 방문하고 성인들이 당한 고통을 구체적으로 마주할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맞아요. 되죠.
0: 그럼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1: 사람은 사랑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더 크게 사랑하는 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 자녀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던질 수 있는 것도 나는 용감한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이니까인 것처럼
0: 네.
1: 순교자들에게도 그런 중심에는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분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0: 네, 진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 게 맞아요. 그냥 굳거나 믿어야지 그렇죠. 무조건 하는 것보다
1: 맞아요.
0: 진짜 그냥 내가 체험한 그 사랑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면
1: 그렇죠. 교리적인 따로...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더 사랑한다 이런 믿음인 것 같아요.
0: 꿀팁입니다. 이 사랑을 떠올려 보기. 이 남은 순교자 성월이라도 좀 기억을 해볼게요.
1: 네.
0: 우리 아델라님께서 신부님 말씀과 성가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이 마음으로 들려주실 두 번째 노래 어떤 곡인가요?
1: 네, 두 번째 성가는 청강수님의 기대라는 곡입니다. 첫 번째 곡에서는 우리가 주님 주여 임하소서라고 하느님을 불렀다면 이제 조금 고개를 돌려서 옆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내 옆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솔직히 우리 신앙이 1대1 개인 레슨은 아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느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노래에서 말하는 기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둘 사이에서 하느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거죠. 굉장히 신앙적인 시선인 것 같아요.
0: 네.
1: 사실 사람만 보면 우리가 실망하는 일이 정말
0: 많죠?
1: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 우리 신부님은 온화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배고프면 예민해집니다.
0: 그리고 굶기지 마세요, 여러분.
1: 그리고 우리 신부님은 늘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딴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우리가 기대해야 할 분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0: 네.
1: 그 마음으로 두 번째 성가 불러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아, 그치만 또 이 노래 어떻게 불러주실까 하는 기대는 저버릴 수가 없네요. 자, 기대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곡 기대였습니다. 아유, 또 신부님 너무 잘하셔서 음원 아니라고 할까봐 이렇게 또 인증도 해주셨어요.
1: 맞아요. 아, 헷갈리네요.
0: 아, 그래도 감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엘리사베님 짝짝짝짝짝짝 하시면서 신부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대건 안드레아님, 이 곡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신부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런 달란트 많은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1: 네, 맞아요.
0: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아이러니할 때가 이렇게 같은 믿음으로 모였으면서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 그러다가도 또 서로 아유 막 기도해주고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는 기복들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1: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성당에 와서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성당에서 받은 상처가 더 아플 때가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신앙인인데 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성당에서는 적어도 사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시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말을 너무 많이 안 하고
0: 네.
1: 어떤 사람은 꼭 회의 마지막에 새로운 의견을 내기도 하죠.
0: 네.
1: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죠.
0: 맞아요.
1: 그런데 신기한 건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불완전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복음적인 방식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이걸 정말 기억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또 이렇게 뭐 성장 과정이 있으니까 다 좋은 사람도 생겨나는 거겠죠.
1: 그렇죠.
0: 보세요. 이렇게 응원 문자도 보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이런 또 신앙의 동반자가 있다는 게 사실 참 든든한 힘이 될 때도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신부님께 이런 신앙의 동반자는 누구일까요?
1: 저 아주 많죠. 아무래도 신부가 혼자 사는

0: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1: 네.
0: 먼저 이 신앙을 걸어오신, 살아오신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같이 걸어가는 동료 신부들이 있고 또 선후배 신부님들도 계시죠.
1: 네.
0: 본당의 신자분들도 신앙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1: 아유, 아이들에게도.
0: 네, 기도할 때 솔직해지거든요. 어른들은 중요하지만 주님 얘기할 것 많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당신 뜻에 맡깁니다
1: 말은
0: 하고
1: 그렇게
0: 막
1: 하는데.
0: 둘러둘러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예수님 내일 비안 오게 해주세요. 교리해야 돼요. 아니면 뭐 마당에서 놀아야 돼요. 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기도는 원래 저렇게 솔직해야 되는구나 하고 많이 또 배우기도 합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
1: 참 둘러보면 모두가 우리의 어떤 믿음의 동반자가 되겠어요.
0: 그렇죠.
1: 그 자세도 또 같이 배워봅니다. 그렇게 언제나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인데요.
0: 네.
1: 우선 어떤 곡이죠?
0: 오늘 마지막 성가는 오늘 주제와 같은 제목의 성가예요. 이용현 신부님의 그분께로 한 걸음씩이라는 곡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돌아보면 첫 번째 성가에서는 주님, 제가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고 우리 주님을 불렀다면 두 번째 성가에서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니 함께 걸어가는 신앙 동반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성가 가사 중에 특히 한 걸음씩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한 번에 많은 걸 변화하고 싶어 하죠. 오늘 피정 한번 끝나면 내일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것 같고,
1: 맞아요.
0: 오늘 좋은 강론을 들으면 이제부터 절대로 화를 안낼것 같고,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하다가 누군가가 끼어들면 원래의 나로 돌아오고, 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성당을 나왔는데 주차장에서부터는 그 평화가 깨지기도 하죠.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신앙에서 중요한 건, 아, 왜또 넘어졌지가 아니라 넘어졌는데 다시 어느 쪽으로 향해 일어나서 걸어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한 걸음 갔다가 내일 반 걸음 뒤로 갈수 있죠. 괜찮습니다. 모레 다시 한 걸음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가? 이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 곡 그분께로 한 걸음씩 불러드릴게요.
1: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이한 걸음씩 가기 전에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신부님 덕분에 좀 알게 된것
0: 네.
1: 같고, 그렇게 좀한 걸음씩 차곡차곡 또 걸어가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 아델라님, 맞아요, 맞아요 하시면서 우리 신부님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0: 감사합니다.
1: 아유, 뭐 벌써 헤어질 시간이에요. 마지막 곡이라니. 유유하고 울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래도 오늘 신부님 덕분에 너무 황홀했습니다.
0: 네, 저도 오랜만에 재밌었습니다.
1: 자주 나와주시고요.
0: 네,
1: 아,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번 주일에 참 대구 평방에서 월성성당으로 홍보 나가거든요.
0: 그렇죠. 기다리고
1: 아,
0: 있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월성성당 교우분들도 방송 들었다고 아는 척 해주세요.
0: 레드카펫 쫙.
1: 감사합니다. 아, 오늘 참여 선물 우리 개구리의 하루님, 이현웅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곡 들으면서 신부님과 함께 우리 행복하세요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1: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하양성당 최한준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김현철의 오랜만에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아까 이어서 무인도에 뭐 가져가고 싶냐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7408님, 무인도에서 태양열 충전기가 있어도 와이파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방콕하거나 호캉스 갈게요. 다들 와이파이에 아주 너무 소중한 나의 와이파이, 그쵸? 이거 데이터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난다고. 네, 휴대전화 없이는 어디 다 못 가는 요즘 그런 약간 좀 불안하고 나의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강금성님, 다 좋은데 모기 때문에 전 무인도 가는 거 한번 재고해 볼게요. 다들 굉장히 심각하셔. 아, 나 진짜 무인도 가면 나 뭐 가져가지? 아, 나 못 가는데 막 이러면서. 빗띠가 툭 던진 말에 여러분이 이렇게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땡큐. 금요일 이문재님 출연 다들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한다고 김영미님이 아까부터 오셔서 우리 문재님 오늘 핸섬 하나요? 한데 진짜 very handsome. He is very handsome. Yes.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밖에서부터 표정이 굳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그의 부담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문재 씨의 부담감이 계속 올라, 얼굴이 계속 빨개져요. 지금부터 계속.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또 신나고. 예. 네, 그렇죠. 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 CPBC 라디오 들어오시면은 우리 또 잘생기고 귀엽고 깜찍한 이문재님 보실 수 있어요. 예, 지금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잘생긴 핸섬보이, 예, 새로운 이문재님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김미라님 오늘 마음 많이 힘드시다고 하는데 문재님 보면은 더 많이 힘들어지실 수 있어. 아니, 힘든 마음이 싹 사라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튜브 CPBC 라디오 들어오세요. 문제의 문제 보이는 라디오 합니다. 노래 듣고 잘생긴 이문재, 핸섬보이, 문재리와 함께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니예요. Her.

0: 우리 원하는 귀염둥이 깜찍하고 잘생기고 핸섬한 이 문제는 어디로 가고?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정은재입니다. 네, 이문재 씨가 오늘 못 오셔가지고 저쪽에 있는 정은재 씨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문재, 정은재 저희가 한때 그때 정은재예요. 오늘 이문재 씨 못 왔어요. 정은재입니다.
0: 자, 일상 속의 다양한 문제를 빛나는 지혜로 해결해보는 문제
2: 정은재 갑시다. 아이고.
0: 됐다. 잘했다. 스피비스의 아들.
1: 너무
0: 귀염둥이 미남 개그맨 네. 저문재 씨 모셨습니다. 네. 아, 이문재 씨가 못 오시고 저문재 씨 잠깐 오셨습니다. 어서
1: 네.
0: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당산동산은 저문재입니다. 네. 뭐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아, 저문재 불러 주시면 됩니다.
0: 아, 그래요? 당산동 어린 왕자 아니시고. 아,
1: 어린 왕자 이문재 씨는 네. 예, 지금 바쁘세요.
0: 오늘 못 오셨구나.
1: 네, 못 오셨어요. 아, 이문재 씨 못 오셔 가지고.
0: 바쁘시 요즘 바쁘시다고 그냥, 들었어요. 네,
1: 그냥 저문재입니다.
0: 네, 저문재 네. 씨와 오늘 일단 한번 예, 한번 맞춰 보고 계속 괜찮으면 저문재 씨 부르고 아니면은 네. 다시 이문재 씨 네.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제 아는 문제 그 문제도 있고요.
0: 아, 그 문제.
1: 에, 어떤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도 있고 다 많아요. 아하. 많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0: 아하.
1: 네네네. 오늘은 정말
0: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1: 인생은 어려운 문제죠.
0: 일은 항시 어렵습니다. 인생은 고통이고 에, 이 문제도 어렵고 저 문제도 어렵고 그러나 저문재님도 많이 지금 사람들이 또 인사해 주시네요. 저문재님 안녕하세요. 장인애님, 송정희님, 저문재님 하이.
1: 와, 바로 저문재라고 여러분 보내주시네요. 정말 이 시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이문재 씨가 아쉬워하겠어요.
0: Yes.
1: 저문재 씨 오셔서 uh-huh. 여러분 네.
0: 그러니까.
1: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인생은 항상 문제 연속입니다.
0: 네.
1: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선택을 하거든요.
0: 네.
1: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0: 어허.
1: 생각도 해야 되고요.
0: Yes.
1: Alright.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여러분의 늘 곁에 있다. 라는
0: yeah.
1: 그것을 항상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Oh, yeah.
1: 오늘 자꾸 영어로 이렇게 oh, 하세요.
0: Yes.
1: 오늘부터.
0: 저문재 씨는 영어 잘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1: Yes. I'm from New Zealand.
0: Oh, New Zealand.
1: Right.
0: Where is New Zealand? Where?
1: 어디냐고요? 네. 아, where?
0: Where is New Zealand?
1: 다 그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보내고 계십니까?
0: 김상은님, 요문재 씨 어디 가셨어요?
1: 요문재 씨는
0: 요문재 씨
1: 오늘 등산 갔어요.
0: 등산 갔군요. 네,
1: 관악산에 뭐 기운 받는다고 아하. 등산 갔습니다.
0: 하선혜 씨, 저문재님 안녕하세요.
1: 아, 이렇게 빨리 네. 반응이 오는군요.
0: 아, 너무 좋아. 네, 네. 송정희님, 당질랜드. 당산 플러스
1: 아,
0: 뉴질랜드.
1: 아.
0: 이야, 이제는 뭐.
1: 여러분 오늘 재밌네요.
0: 거의 뭐. 예.
1: 저문재님이 당질랜드 살고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대표로 저문재님 오늘 오셨고요.
1: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0: 어우, 너무 좋아요. 반팔 입고 오셨나요?
1: 네.
0: 예스.
1: 긴팔이 없기 때문에.
0: 네. 그래서
1: 반팔 입고 왔는데.
0: 긴팔이 없어 또.
1: 옷을 이렇게. 이렇게 시즌마다 이렇게 네. 겨울 옷과 여름 옷을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0: 네.
1: 사실 남자들은 거의 가을 옷을 막 이렇게 입지 않아요.
0: 네,
1: 바로 여름이거나 바로 겨울이거든요.
0: 근데 문재 씨는 네. 겨울에도 안에 반팔 입고 그냥 얇은 잠바 입고 다니잖아요.
1: 여러분.
0: 그렇잖아요.
1: 아닙니다.
0: 네?
1: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 네. 이 남자는 이 열이 열이 빨리 빼줘야 돼.
0: 네,
1: 그리고 몸이 차가워야 다이어트가 돼요.
0: 다이어트 설마 하고 있는 거예요?
1: 이게 왜냐면 그렇게 움찔하는 모습으로 저를 그렇게 하시죠?
0: 아니, 간지러워서
1: 뭔가
0: 그래요.
1: 믿음이
0: 이게 머리가 이렇게
1: 불신이 가득한 얼굴로
0: 간지러워서 그래요. 네. 아, 예.
1: 몸에 열이 나야지 네. 그러니까 몸이 따뜻하잖아요.
0: 그러니까
1: 사람은 36.5도라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항상 열을 내야 한단 말이에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외부에서 춥게 하면 몸이 열을 더 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좀 몸을 차갑게 해주는 게 좋다.
0: 네. 네.
1: 의학적으로는 안 된 거고요. 제 생각입니다. 아, 작가님 죄송해요.
0: 망구 제 생각.
1: 이렇게 말이 돼. 네. 작가님 밖에서
0: 망구 제 생각.
1: 오 하는데 아, 작가님 죄송해요. 아니에요.
0: 네.
1: 네, 저의 생각이에요.
0: 작가님 또 속을 뻔했네. 네. 꽃 비띠바라기님. 네, 꽃 비띠바라기님. 불쌍해. 긴팔이 없대.
1: 그렇게 읽지 말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톤을 그렇게.
0: 얘기하자. 불쌍해 긴팔이 없대 유유까지 보내셨다고요.
1: 올해 또 뭐 좋은 긴팔 있으면 또 사야죠. 네, 그렇게 해서
0: 모자 가려도 뻔히 보이는 디테일한 미남 네, 보인다고. 당산 문디 언제 어서 오세요. 귀에 대고 속삭여 주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귓속말 좋아하세요?
1: 네, 저 아니. 그 와, 귓속말 왜 하죠 갑자기?
0: 남자가 귓속말 좀 어때요? 문재 씨.
1: 저희는 서로 가까이 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항상 영역 싸움을 하는 동물들은 자기 영역 안에 있는 걸 좋아해요. 가까운 거리라도 내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요.
0: 그렇군요. 네,
1: 굳이 얼굴 보지 않아도 잘 있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대화를 받아줘야지. 그렇군요. 이렇게 툭툭 이렇게 하지 마시고.
0: 그래요?
1: 아니 말을 길게 하라는
0: 진짜로?
1: 게.
0: 진짜로? 우와 대박.
1: 이거 그거 배운 것 같은데. 헐 대박 진짜. 이건 뭐 세 개만 알면 대화 된다던데.
0: 어, 진짜 헐 진짜.
1: 맞죠.
0: 대박. 진짜 되네요. 2037님 뒤끝이 남는 저문재님 오셨군요. 이문재님 젠틀한데 이곳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불금의 남자 불람 오늘도 비티와 디키타카. 좋다.
1: 2037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0: 뭐야?
1: 빗띠와 티키타카가 아니라요. 빗띠의 티티티티라고 보죠. 카를 잘 하지 뭐. 카가 잘 안 나와.
0: 받아주지 않나 않아서.
1: 이렇게 쏜다는 거지. 그렇죠.
0: 왜? 내가 언제 쐈어요? 내가 무슨 뭐 벌침도 아니고 내가 뭘 쐈다고 그래요?
1: 대화의 티키타카 티키타카.
0: 티키타카 이렇게 잘 되면 이 정도면 됐지 뭐. 티키타카. 왜 한숨 쉬어요 선생님. 처음부터
1: 너무 행복하고
0: 3시 16분에
1: 좋아서 여러분 만나니까 이날을 네. 저도 기다리는 날이니까
0: 우리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고요.
1: 저도요. 네. 저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0: 네. 문재 씨가 영화 배우가 된다면 네.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으세요?
1: 질문 자체가 벌써 어울리잖아요 저랑. 아, 목이 갑자기
0: 헐 대박 진짜?
1: 이렇게 받지 말라고. 이게 티티티티예요. 내가 티카카카 이렇게 된다고.
0: AI냐고?
1: 아니,
0: 진짜로요?
1: 아니 그렇게 진짜로 이게 뭐냐면 얼마나 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 영화, 여러분의 인생 영화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다들 각자 그 인생 영화의 주인공으로 제가 있다. 뭐 호프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갑자기 말하는 순간 또 벌써 이상한 거리면 네. 자기가 생각했던 영화의 주인공의 모습으로
0: 나온다. 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예? 네? 아니죠.
0: 찔려서 그런 거
1: 아니죠. 피디님 인생 영화 뭐예요?
0: 근데 저는 원래가 이프 온리인데 거기에 지금 맞는 역할이 없어요 지금.
1: 한 명도 없어요?
0: 한 명도 없어요.
1: 그 동양인 친구 몇 명 나오지 않나? 없어요?
0: 없어요.
1: 없어요?
0: 없고 노트북에 노트북 좋아하는데 노트북에도 딱히 뭐 이렇게가
1: 없어요?
0: 없네.
1: 마트에 동양인 아저씨 역할 그런 것도 없어요?
0: 아유 그런 거 하기에는 그래요? 안 되죠. 주인공이야죠.
1: 저는 네. 제 인생 영화가 네.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0: 거기에서 설마 지금 말 조심히 잘 해주세요.
1: 네 줄리엣입니다.
0: 저 아하 오케이
1: 줄리엣 역할
0: 물리엣 좋아요.
1: 물리엣이요.
0: 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진짜로?
1: 네 저는 인생 영화가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요.
0: 근데 맡아보고 싶은 역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1: 로미오라 그러면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0: 아유 그러면 큰 실례죠. 네,
1: 저는 근데 진심으로 네. 약간 약간 너무 서정적인 그냥 그런 영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서정적인 영화.
1: 네, 무뚝뚝하게 덤비, 그러니까 무뚝뚝한 그런 역할. 그러니까 약간 일본 영화 같은 느낌이 있죠. 사실 뭔가 뭐 미국 영화처럼 뭐 아니 지금 전 세계를 구하는 왕 대통령 이런 역할보다 액션 뭐 이런 거보다 그냥 평범하고 소소한데 뭔가 끝나고 나면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그런 남는.
0: 하이
1: 감독님 좀 뭐라 해요 저 지금 이거 대화 안 받기도 나 장난치려고 계속 이러잖아 지금
0: 사무라이냐고
1: 네. 지금 리액션 일본 제가 일본 영화라고
0: 일본 영화니까 일본 리액션 하이 근데 일본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요 지금
1: 나마비루 구다사이
0: 나마비루 구다사이
1: 생맥주 주세요. 이거 하나 배워가지고 일본 여행 갔다 왔잖아요, 저 여러분.
0: 한국의 메뉴 구다사이.
1: 거기까지 못해요.
0: 한국 메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나마비로 구다사이.
0: 나마비로 구다사이.
1: 한국말로 인사하고 예스. 맥주는 일본말로 네. 하고.
0: 오늘 이런 질문 드린 데는 이유가 있는데.
1: 어떤 이유죠?
0: 왜냐면은
1: 혹시 고민... 저 영화 캐스팅 들어왔나요? 캐스팅? 우리 평화방송에서 혹시 뭐 영화 작가님.

0: 님, 뭐 만드는 건데 제가 캐스팅 됐습니까? 어디 뭐 어떤 역할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 네, 지금 죄송하다고.
0: 죄송하다니요. 네, 사람을 들뜨게 해놓고. 감독님 손가락에 노노라니요. 담패야 나 빼고 여기.
1: 아니 근데 진짜로 영화를 제작하면은 저희가 맨 처음으로 연락 드릴 거예요.
0: 아까 카메라맨 잘 어울린다고 밖에서 저한테 계속 카메라 감독 아니냐군 저한테 아니, 계속 저, 그러더니
1: 저는
0: 역할을 벌써 뽑았네요.
1: 오늘 돌잔치 하는 엄마 의상이고 지금 이
0: 저는
1: 문디는 지금 카메라 감독 그날 이제 영상 찍어주시는 예, 우리 아이 웃어보세요 오로로로로로로 막 이런 거 있죠.
0: 네, 저.
1: 예, 그리고 이제 막 그 작가님들이 또 막 애들 막 웃겨줘야 돼요. 예, 그런 거 진짜 잘하실 것 같다고 앞에서 우리가. 하고 왔어요. 근데 일본 영화가 약간 그런 잔잔한 그런 또
0: 슴슴해요.
1: 매력이 네, 있잖아요.
0: 슴슴한데 보고 나면은 맞아. 어 이거 뭐지라는 생각 들어요.
1: 맞아 맞아. 네.
0: 그래서 아, 신부님.
1: 아빠들의 그런 애환도 다루는 그런 영화도 생각이 나고.
0: 그렇죠. 네.
1: 문디 흥행에 도움이 안 될 듯. 아 근데 진짜 감초 역할 이런 거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0: 근데 예전에 진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영화 감독님께서 저를 되게 좋아한다고
1: 네.
0: 콜도 몇 번 오시고
1: 오! 네. 어떤 콜이었죠?
0: 이름은 제가 말을 할 수가
1: 잠깐,
0: 없지만
1: 어떤 콜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0: 전화 잘못 걸었나 봐요. 시인 이문지 씨 한다는 게 개그맨 이문지한테 걸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 정말로 그리고 또 드라마나 감독님들이 저를 진짜 엄청 많이 좋아했었어요. 섭외하고 싶어 했어.
1: 아 진짜
0: 네.
1: 오. 지금도 섭외 부탁드립니다. 열려 있어요. 진짜.
0: 네 여러분 평화방송 연락 주시면 저희가
1: 네,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02270에
0: 저를
1: 네.
0: 섭외해 주시면 저희 BD님과 감독님과 작가님과 저희 선배가 모두 다 같이 가서
1: 네,
0: 네.
1: 저희 그 한 명 역할만 주셔도 그냥 네 명 다 갈게요. 안 돈 안 주셔도 돼요. 저희 돈 안 주셔 세트로 갈게요. 네.
0: 진짜요?
1: 네, 예, 그냥 진짜로. 어. 예, 문재님만 섭외해 주면 저희 세트로 가가지고 저희가 어. 알아서 할 일 다 할게요. 어. 예.
0: 연기는 내가 하고 돈은 같이 받겠다 이런 거.
1: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문재님만 아, 하고 우리가. 예.
0: 작가님 함께 오셔서 예. 배우분들 구경하신다고 사진 찍고 사인 받고 좋죠.
1: 오늘 고민 사연이 바로 배우분의 아내가 보내준 사연이거든요.
0: 네. 아~
1: 그래서 아~ 2671님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을 저희가 꽁투로 한번 각색해봤습니다. 아~ 이 문제 아니. 2672님의 문제는 뭔지 이 문제 저 문제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남편은 데뷔 20년 차 무명 배우입니다. 대학로 극단 생활 오래 했고요. 독립영화도 몇 번 찍었고 꽤 유명한 영화의 단역으로도 몇 번 나왔습니다. 대박나면 결혼하자 몇 번 미루다가 결국 혼인신고만 해서 잘 살고 있어요.
2: 여보 나 내일 오디션 보러 가는데 잘할 수 있을까? 나 지금 너무 떨리는데.
1: 아우 당연하지 여보. 여보 진짜 잘할 수 있지. 그리고 뭐 안 되면 어때?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근데 뭐 무슨 역할인데?
2: 오징어 외계인 역할이거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오징어 코스튬을 좀 사야 할 것 같아.
1: 그 오지 그거 얼마인데?
2: 그 한 98,000원 정도.
1: 어? 아 뭐 거의 100,000원인데 뭐 꼭 그거 꼭 사야 돼? 여보 그냥 여보 연기력으로 승부 보면 안 될까?
2: 아,
1: 안 될까?
2: 요즘에 오디션 보러 가면은 다들 그 아이템에 얼마나 진심인데. 지난번에 기억 안 나? 투우사 오디션에 누가 뭐 청도 소싸움 우승소를 끌고 왔잖아. 튀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니까.
1: 물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 월급도 크지 않고요. 남편도 들쭉날쭉한 오디션 일정 때문에 아르바이트 같은 일만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힘든 건 따로 있어요.
2: 조용히 봐. 여보세요? 네. 네. 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뵐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1: 아니, 왜 여보? 오디션 뭐 안 됐대?
2: 뭐 떨어졌대.
1: 아.
2: 어쩐지 그 오징어 코스튬이 먹물 새길 때부터 좀 기분이 안 좋았었어. 그 스킨톤이어야 하는데 그 아, 2만 원도 싸길래 그걸로 한 건데. 아, 나 진짜.
1: 또 기회 오겠지. 너무 속상하지 마, 여보. 아유, 괜찮아.
2: 너는 이런 기분 모르잖아. 얼마나 비참한데. 야, 그, 아, 진짜 매번 위로도 지겹다, 지겨워. 나는 안 되는 건가? 아, 나 진짜 나 모르겠다. 지금 나갔다 올게. 아.
1: 아니, 저 때문에 오디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이 존데 매번 이렇게 화풀이의 대상이 되는 게 하, 좀 지칩니다. 이제 노후를 위해 돈도 모아야 하는데 통장 잔고 보면 갑갑하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남편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꿈을 포기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진짜 딱 눈 감고 1년만 더 기다려볼까요? 아, 마음이 짠하다, 그죠?
2: 오프닝인데 까분 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1: 아, 이문재 씨 다시 오셨나요?
2: 아, 아 안녕하세요, 김문 예. 이문재입니다.
1: 예, 아, 네. 죄송합니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2: 전 문제가 와서 많이 깨불다 갔죠. 예. 아, 말 안 듣는 친구예요.
1: 예스.
2: 아, 이런 이야기라면 정말 뭐 전문가적인 코스, 실패 엘리트 코스를 밟고 왔다 제가. 실패의 선출이다.
1: 아, 나는 할 수 있다. 예. 실패의 선수 출신이다. 난 프로다. 예.
2: 희망에 부풀어서 네. 내 실력을 검증받지 못했고 아하. 희망에 부풀어서 내 미래를 제대로 읽지 못했고 내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죠. 이거는 가벼이 지날 사연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 금요일이지만 오랜만에 약간 뜨거운 느낌입니다.
1: 좀 울어야 돼요. 오늘 아니, 한번 눈물 한번 쫙 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진지로 베리 진지하게 가요?
2: 오늘은 약간 이런 피드백은 예. 좀 뭔가 그러니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사실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한계치라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또 운과 뭐 타이밍과 모든 것들이 언제 올지 몰라서
1: 맞아.
2: 쉽게 단정 지을 수 없고 그냥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빗대서 말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1: 아 좋아요.
2: 제가 개그맨 시험 한 13번 떨어져 본 경험자로서 아~ 모든 방송 3사 지방방송 뭐 저기 경인방송 그리고 코미디 오디션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모든 코미디 오디션을 다 떨어져 봤죠.
1: 와.
2: 그리고 시험 떨어지면서 느꼈던 건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상황이 안 좋을 때도
1: 맞아,
2: 있었고
1: 맞아요.
2: 얼마 몇 년도에 2009년인가 8년인가
1: 네.
2: 그때 월드베이스볼인가 그거 할 때였어요. 미국하고
1: 네.
2: 저 시험으로 딱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몇 번 이 문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우리 홈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그를 준비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아요.
1: 그거 보느라?
2: 다, 왜? 다 그거 보고 있어.
1: 어때 오디션장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들이.
2: 네, 다 그거 보고 있어요.
1: 아니 무슨 열심히 준비한 그래서, 사람 봐줘야지.
2: 그 나오면서 느꼈죠. 야 내가 1년을 준비한 시험보다 그 사람이 준비한 이 홈런이 더 노력이 했나 보다.
1: 아~
2: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1: 너무 슬프다.
2: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그게 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훈련이 나를 압도할 만큼. 그리고 또 더 웃겼던 이런 썰은 진짜 계속 말해줄 수 있는데
1: 네.
2: 한 번은 제가 시험 보는데 그게 네. 약간 오픈이 약간 큰 무대였어요. 큰 무대. 네. 밖에 야외 무대였는데 제가 시험 보고 있는데 그 일반 사람들도 같이서 거기 코미디언들의 코미디를 판단하고 이렇게 점 내는 거였어요.
1: 너무 무섭다. 그런 거 진짜.
2: 근데 제가 이제 제 개그 차례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끝에서 아저씨 둘이 싸움이 나는 거였어요.
1: 아 아저씨.
2: 근데 이제 진짜로 주먹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1: 갑자기?
2: 네. 그 메리아스가 뭐 이만큼 늘어나도록. 근데 제가 무대 하고 있는데 내 앞으로 싸우고 가는 거 치고 맞고 이렇게. 근데 나도 개그하면서 그걸 보는 거. 심사위원도 같이 그걸 보고. 그래서 또 내가 또 1년 준비한 코미디는 상황이 안 도와줘서 안 되고.
1: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진짜.
2: 그리고 모 방송국에 네.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맡았던 감독님과 어떻게 우연히 술자리 할 수가 있었어요.
1: 네.
2: 근데 그 감독님이 저한테 이런 거예요. 너무 팬인데 나의 이문재식의 코미디를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우리 방송국 데리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나한테 막 딜을 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내가 말했죠. 저는 근데 감독님 저는 여기 감독님 방송국에 시험 봐서 서류를 통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래 너무 서운했다고 말했거든요.
1: 네,
2: 그날.
1: 네.
2: 근데 미안하다고 갑자기 서로. 어쨌든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1: 맞아.
2: 이
0: 나를 보여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 물론 네. 뭐 PD님도 굉장히 오래된 경력이 할 말이 너무 많겠지만 이런, 이, 이런 오디션이나 이런 시험을 계속 받고 늘 무대 위에서 판단돼서 평가를 치러야 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진짜 시험이거든요. 늘 무대가 그렇고 굉장히 이게 힘드실

0: 맞아요. 그런 우리도. 거 맞아요.
1: 그래도 좀 다른 게 뭔지 알아요? 빅팀 아나운서님이 이렇게 멋있게 가잖아. 네. 우리는 저쪽부터 이미 분장과 가발 과도하게 누가 봐도 쟤네 뭐 시골 장터에 닭설이 왔다 약간 이런 느낌 알죠? 저쪽부터 시끄러워 이미 저쪽부터 당당한 음악 듣고 땅당당당 이거 들어가는 거 이미
0: 준비 네. 리허설 해야 돼.
1: 예. 네. 근데 그리고 떨어져. 그러면 또 슬프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옷도 못 갈아입고 밖에서 그냥 술을 먹는 거야. 그러면은 각설이들은 술도 먹기 시작했네.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개그맨 지방생들이거든. 예, 정말 이게 정말 이 찰리 채플린 형님의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비극. 예, 약간 그래서 개그맨들이 항상 이렇게 어떤 상황도 웃음으로 넘기려 하고 그러니까 던지면 잘 받아주고 그런 게 되게 많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늘.
0: 그래서 문제님이 제가 뭐를 해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1: 받아야죠. 네. 받아야죠. 받아야죠.
0: 딴따다다단 따단 딴따다다다 이거 봐. 치,
1: 영감.
0: 왜 불러?
1: 장독이 어디까지 숨겨놓은 항아리를 보았소.
0: 보았지.
1: 어째소? 네. 어쨌든.
0: 좋았어. 예. 아 세상에.
1: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아하. 너무 많아요.
0: 일단 2671님께. 누룽지 세트와 비누 세트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이걸로 되나 싶어요. 누룽지와 일단, 비누로 마음의 위안이 될까 일단 보내드리고 싶고. 네.
0: 근데 이 남편의 마음도 알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아내다 보니까 아내의 마음도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게
1: 아이고.
0: 아내는 또 이제 뒤에 서포트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 현실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음은 아픈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이게 또 마음이 아파요.
1: 여기 이 사연에서 이미 끝났다고 봐요. 저는
0: 뭐요?
1: 소품 일단 소품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 자체에서 저는
0: 그럼 안 되죠.
1: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어떻게 소품 준비한까지 괜찮은데 네. 소품을 탓했다.
0: 아 떨어진 걸 소품을 탓했다.
1: 2만 원 싼 소품을 탓해서 떨어졌다. 이거는 아, 삐. 그리고 연기를 하신 분인데. 와이프분께서 연기를 승부하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요즘에 소품이 중요해라고 말했을 때 이미 삐 느꼈죠. 짧게 이거 이야기를 하자면 오디션이나 면접 같은 거 볼 때는 네.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오디션을 볼 때는 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네. 판매자는 좋은 걸 말하고 싶지만 소비자는 내가 이걸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디션을 온 사람은 내가 이 연기를 해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어필할 것인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캐릭터 하나를 연기할 때는 짧게는 그 사람의 성격 네 가지 정도를 보고 얘기해요.
0: 네, 네 가지.
1: 돈이 많거나 네.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뭘 하거나 약간 이렇게 크게 큰 대주제로 보여줄 수 있는 연기 깊이 들어가면 캐릭터의 연기를 30가지 이상 보거든요. 네. 우리의 성격 30개 정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과연 이 사람이 오징어 코스튬을 써야 된다면 오징어가 뭘 하고 어떤 걸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뽑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합격이 되면 그때 판매자의 입장인 거예요. 이제 이 상품이 있으니까 이 상품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니까 나는 그때 이제 상품성이 있는 연기를 해야 돼. 근데 이미 여기서 너무 많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아 너무 진지. 아 너무 오랜만에 너무 약간
0: 잠깐만 너무 지금 화가 들어.
1: 화가 아니라 화가 이거는 뭔가 아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네.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0: 술,
1: 얘기야.
0: 아니 지금 또 기회를 탐타서 또 술 마시려고 그치. 또 오늘, 지금 또
1: 이런 얘기면 감독님 잠깐 끝나 회식해야 돼. 이런 회식해야 돼요. 선배님.
0: 문디 심사위원
1: 막,
0: 같아요.
1: 막장에다가 네? 오늘. 네? 네.
0: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문제의 문제. 오랜만에 강의 보네요. 네.
1: 그렇죠. 네. 그래서
0: 지지난주인가 인강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오늘은 진짜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1: 여러분, 네,
0: 오늘의 주제는 네. 네, 소비자와 판매자. 그 둘 중에 어느 선에 잘 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강사 이문재님 모시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1: 그쵸.
0: 일단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하죠. 여러분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네. 어디로 보내죠?
1: 샵 1053이 여러분 100원이 듭니다. 100원 아시겠죠? 여러분의 100원으로 네. 그분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0: 있어요.
1: 아니면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빵 있습니다. 그 빵에 접속하셔서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그 보내주실 때
0: CPBC 빵이잖아요. CPBC 빵.
1: A, B, C, D, E, F, Z. CPBC. 네. CPBC. 빵으로 있어 빵.
0: 아 근데 오늘은 다 받아주는 거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받아주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지금.
1: 갑자기 왜 그래? 김까지 계속 돌려놓고.
0: 갑자기 다 받아주니까.
1: 네, 빵으로 보내주시면 네. 됩니다. 근데 보낼 때 네. 그냥 뭔가 저희가 읽어서 그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메시지도 함께 좀 더.

0: 좋을 것 같아요.
1: 아, 좋아요.
0: 사연도 네. 좋고 의문도 좋지만 응원도 좋아요. 제일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자, 노래 듣고 여러분의 의견 또 나눠보겠습니다. 데이식스예요. 뚫고 지나가요. 이것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가자. 네.
0: 감독님 나이스.
1: 나이스. 네. 낯선 사람들의 꿈과 현실.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0: 아, 선곡이 아, 마지막에 그 꿈가연 씨 노래는
1: 네.
0: 마지막 한 30초 정도 들으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느낌이었어요. 바바바바 바바바바 끝난 줄 알고 다시 바바바바 바바바바 그래서 끝난 줄 알고 다시 바바바 나와가지고 그래서 인생 그런 것이다. 컨트롤 C 컨트롤 V
1: 그렇다. 네.
0: 아, 이 오늘도 많은 분들이
1: 네.
0: 아, 정말 많은 또
1: 리액션 보내주셨어요. 네, 어떻게 그, 하는지
0: 아, 여러분들의 그 의견과 응원과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또 많이 보내주셔서
1: 9006님, 저문재님, 저물지 말고 항상 환하게 떠있길 바라요.
0: 어, 언어 유희. 아, 좋았습니다.
1: 이 문제도 좋고 저 문제도 좋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0: 감사합니다.
1: 네. 송정희님, 오랜만에 문제 인생을 듣다. 문제 인생 극장. 이런 거죠.
0: 네. 인생이야 뭐. 제 인생이 저의 인생이죠. 또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해 주세요.
1: 네. 네. 문제인.
0: 언제?
1: 네, 여러분의 네. 사연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0: 아, 홀로 남은 거 김상은님, 네.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하시고 화이팅하세요.
1: 응원 보내주셨고요. 인생은 정답이 없긴 하죠.
0: 없죠.
1: 네.
0: 아무것도 없어요.
1: 근데 가족이 있으면 일단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은 상의를 해야 돼요. 가족이 살아야 하니까. 그렇죠.
0: 그렇죠.
1: 한 사람만의 희생을 강요하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영육구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이 아내에게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사랑으로 힘내서 이겨나갈 수 있지만 사람이 마음을 다치면 상한 감정은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남편과 지혜롭게 짚고 넘어가고 고쳐져야 합니다. 아, 진짜 좀 맞는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이 다치면
0: 그렇죠. 네.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예전에 뭐 우리가 농담 삼아 마음의 문을 열어라라고 하잖아요.
1: 네. 연어나.
0: 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연넣나라고 하는데 근데 마음의 문을 안 넣는다면 여러분 안 넣네요. 마음의 오늘 바보가 왔네요, 여러분.
1: 너 못다고요?
0: 예. 마음의 문을 열어야 네. 이 진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 아하.
0: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진실의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나도 열고 당신도 열어줘야 하고. 그리고
1: 맞아.
0: 저번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 항상 누군가에게 짜증을 낸다거나 화내는 말을 하면 안 돼. 물론 저도 그걸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짜증을 낸다는 건 저도 완벽하지 못하니 갑자기 왜 웃어요? 내가 나를
1: 짜증낸 한 번도 못 봤어요.
0: 저도 이제 가끔 낼 때도 있죠. 네. 태양아 왜 이렇게 뜨겁니? 꽃아 왜 이렇게 아름답니? 넌 도대체 어떤 꽃이길래 이렇게 향기를 내니? 뭐 짜증을 악.
1: 4918님.
0: 밖에 표정 너무 안 좋네.
1: 남의 입장에서는 1년 더 기다려주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아내였어도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무명이 20년이에요. 사실 믿어주고 싶은데 싶어요. 네, 남편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20년이에요.
0: 20년.
1: 네. 20년이고 사실 문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때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계속 서포트해주고 뭐 이렇게 그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노력해주면 정말 좋겠어요.
0: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스스로가 제3, 제4의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그 20년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소비인지
1: 네.
0: 아니면 그 시간이 투자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1: 맞아 맞아.
0: 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진짜로.
1: 우리가 이걸 또 우리끼리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보기를 정해서 드리죠. 그래서 1번은
0: 아, 이런 게 네. 아, 그렇죠.
1: 일단
0: 1번.
1: 자수결로
0: 네. 1번. 네,
1: 1번.
0: 딱 1년만 더 1년만 더 지원해주면서 믿어본다.
1: 믿어본다. 네, 2번.
0: 2번. 현실을 직시해서 꿈을 잠시 멈춘다.
1: 이 둘 중에 번호 하나만 골라서 문자 보내주세요. 1번. 1년만 믿어본다. 2번. 꿈 멈춘다. 샵 1053 100원의 문자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UFO예요. 꿈은 뮤직. 현실은 무직.
0: 아, 감독님.

0: 아, 좋습니다.
1: 네, 문재인
0: 에스먼트
1: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하셨어요? 1번 딱 1년만 더 지원하면서 믿어준다. 2번 현실을 직시해서 꿈을 멈춘다. 문재인님은 어느 쪽이에요?
0: 아,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 네, 어렵죠. 원래. 네, 원래 어려워요. 인생은 어려운 것.
0: 포기할 줄 아는 용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1: 근데 포기하는 거 진짜 어려운데.
0: 포기할 줄 아는 용기라고 하는데 용기에 대한 정의가 또 있거든요.
1: 용기의 정의 뭐죠?
0: 용기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네. 네. 제 느낌에 도착해서 봤던 내용이긴 하지만 무엇을 함에 있어서 두렵지 않은 게 용기가 아니라 무엇을 함에 있어 두려운데 맞서 싸우는 게 용기라고 하거든요.
1: 오.
0: 그럼 과연 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만 싸울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 남성분의 일이고요.
1: 네.
0: 여성 그 와이프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걸 알지만 이 사람을 더 1년 지켜보자라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1: 네.
0: 이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했지만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게 나도 모르고 두렵지만 그것을 위해서 또 뛰어나갈 에너지가 남아있는지 힘이 남아있는지 그러니까 네 와이프랑 남편분 두 분 다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남아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사실.
1: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남편이 정해야 돼요. 주변에서 하지마 이러면 또 미련 남으니까 본인이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더 할게 아니면은 나 여기서 그만두고 이제 현실로 돌아올게 이거를 본인이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어렵다.
1: 저는 너무 어려워 진짜
0: 사연도 여러분 진짜 많이 오늘 토크도 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1: 9967님 거 소개해 주세요
0: 9967님 사연이 너무 안타깝네요 세상에는 각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분이 진짜 재능이 특출나게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정말 해피한 경우이지만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감수해야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속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맞습니다. 네 오늘 많은 사연들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9967님께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또 청취자들이 또 마음이 또 따뜻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문재님처럼. 그래서 일단 1년은 더 지원하면서 믿어본다가 많이 왔어요.
0: 그렇게 1년, 네. 1년이 20년이 됐을 거예요 아마.
1: 그러니까.
0: 네. 네.
1: 1번 믿어본다를 선택해 주신 분들 중에서 2020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아, 네. 근데 이 분위기, 이 축하 음악은 너무 빨아봐. 너무 강렬한데 역시 감독이 뭔가 호흡을 텐션 한번 살려 주고 기분 좋고.
1: 좋고.
0: 네. 네. 좋습니다.
1: 아, 문디의 인생 강의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왔고. 3번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일치되는 결정을 내리고 응원해요. 어떤 결정이든 정답은 정해진 게 아니어요. 라고 이렇게 또
0: 그렇죠.
1: 네. 두 분이 잘 결정해서 네, 하시기를
0: 연기를 하니까 영화 같은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1: 맞아요.
0: 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내 영화가 어떤 장르인지 택하고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주인공이 남자고 여자 주인공이 와이프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해피엔딩 영화에서는 이 여주인공의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남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살고 있는 곳은 행복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내 와이프가 행복한 세상.
1: 네네.
0: 그런 세상을 남자분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1: 좋다. 결론 좋다.
0: 네, 이게 당신의 영화라고 들어.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오, 좋다.
0: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세상에. 네. 1214님. 문재님 목소리 듣고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했더니 It's 금요일이군요. 행복한 주말 8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Friday night.
1: Night. Yes.
0: 계란 프라이데이. 죄송합니다. 계란 프라이는 조금 나이 언나갔죠?
1: 이제 헤어질 때 된 것 같아요.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들으면서 이 문제 저 문제님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0: 이 멘트가 아니라 노래를 네. 감독님이 틀었네 이거를. 네,
1: 빨리 가라 이거. 가 이제. 가 이거죠.
0: 회식하러 갈 거죠?
1: 그때 헤어짐. 이제 헤어져요 우리.
0: 음악 틀어버렸네.
1: 여러분.
0: 빛나는 오후 되세요.
1: 오후 되세요.
0: 진짜 빛날 겁니다.
1: 바이바이.
0: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
0: 화이팅 무조건 빛납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마음도 새롭게 다잡게 되잖아요. 뭐 여름에는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 어떤 실천도 막 하는 분들 많던데요. 이제는 땀도 덜 나는 가을이니까 내적으로 멋을 내는 계획도 참 좋겠다 싶은데요. 어떤 분은 학원이나 구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선 마음이 먼저이고 보면 시작이 반이다 싶을 만큼 어느새 배움에 재미가 붙기도 하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그 마음, 실은 주님께서 긍정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다시 새롭게 도전해 본다는 건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잘할 거야. 그런 거죠. 에이, 내 나이에 뭘 그런 걸,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팍팍 실어주십니다. 9월의 멋진 날들 벌써 중순이고요. 주말인데요. 기도로 시작하는 오솔길 산책 지금 출발합니다.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빼보이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실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한 상쾌한 닥터피아 닥터피아 샤워도 세수도 요리도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2: 네 오늘 첫 곡으로 선물이 부른 새로운 날을 위해 듣고 왔습니다. 예, 요즘 아이들은 결핍이 결핍된 세대라고 말하곤 한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뭐 우리 어른들도 예전보다 많은 게 정말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물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뭐 예전의 빈곤과는 뭐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게 아주 체감이 되는 시대죠. 혹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했다가 뭐 쓰지 않고 쌓아둔 물건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운동기구 뭐 그런 거 집집마다 막 많이 있죠. 그리고 옷이든 무슨 교재든 필요한 분들과 좀 나눠도 좋겠다. 이 가을에는 네 어떠세요? 좀 둘러보세요.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뭔가를 정말 더 채우기보다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작은 것보다 좀 나누는 그런 거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솔길 가족 여러분은 요즘 뭘 계획하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 생각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 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왔긴 왔는데 오늘은 좀 뜸합니다. 발길이. 예, 임유리님 어제는 마음이 너무 힘들더니 지금은 나아졌어요. 오늘 하늘색상도 구름도 참 예뻐요. 전 지금 하늘색 티를 입고 있어요. 집 근처 맛집에서 늦은 점심 먹으면서 들을게요. 어머 멋져라. 세상에 옷에 깔맞춤까지 하시고 저녁은 아니지만 뭐 아점처럼 뭐 아니면 점저 예 맛있게 드시고요. 네 뭐 지금 드시는 건 뭐 파란색 아니겠죠. 그럴 리가.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2037님 어느새 또 일주일이 하루하루 쌀쌀해진 가을 날씨로 바뀌어온 불금이네요. 이 가을가을한 아름다운 하루에 마음의 힐링 공간, 네, 기도의 오솔길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아침에 저희가 이제 성당에 미사하기 전에 또 기도도 하고 묵상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성당 가는 그 복도 앞에 큰 예수 성심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앞에 지나가는데 아이고 바람이 슉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이게 싸늘한 바람이요. 아이고 예수님도 춥지만 저도 많이 추워 춥네요. 그러면서 성당으로 들어갔었는데 예 겨울 바람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덥다가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좀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뭐 다들 자켓들 다좀 입으신 분들이 꽤 많고요. 또 콜록콜록 감기 걸리신 수녀님들도 여기저기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예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땐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069 하나님, 네. 가을은 하느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차분해지고 적당한 온도가 그 차분함을 유지시켜 주는데 이럴 때 주님을 찾는 거죠. 예, 너무 잘 아시네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하느님과 함께 할수 있는 거지만, 가을에 만나는 성령님은 또 다르게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매력적인 만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멋지게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하느님과 할수 있지만, 가을에 만나는 성령님, 무슨 색깔일까요? 갈색? 아니면 회색? 매력적인 만남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만남 꼭 붙들고 네, 겨울 지나 다시 새 봄을 만나는 그때도 항상 한결같은 마음이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래 한곡더 듣고 올게요. 창세기가 부릅니다. 하느님 사람아.

창세기가 부른 하느님의 사람아. 이 노래는 참 좋은데 너무 짧으네요. 겨우 1분 50초짜리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 예. 경산 해피맘님, 네. 저희 아파트 요가 회원님들 모시고 월드 아나바다 바자회 계획하고 있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기부했답니다. 와, 멋있네요. 아파트 요가 회원님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고 그런 거 맞죠? 예, 정말 우리 가정에 보면요. 안 입는 옷도 많이 있어요. 너무 옷장에 가득가득하고요. 물건들이 넘쳐나게 있어요. 근데도 또 사고 또 사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거 이제 성탄 전에 좀 정리를

좀 해서 이런 아나바다 아니면 어디 다른 바자회 그런 데다가 좀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왠지 저도 오늘 아침에는 이상하게 책꽂이에 책들을 조금 쭉 봤는데요. 유난히 많이 있죠. 저야말로. 그래서 아, 이 책들을 좀 정리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네요. 예. 홀로 남은 곰님, 네. 아이고, 요즘도 어떻게 지내나요? 저는 감기 증상, 또 상한 김밥 먹고 장염 증상까지 와서 종일 제대로 못 먹고 상황은 나빠졌지만 마음은 더 힘들어지지 않고 마음은 덤덤해져요. 아이고, 왜 상한 김밥을 드셨어요? 아이고, 그런 건 정말 잡수시지 마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장염 증상이 있으니 뭘 잡수시기도 어려우셨을 텐데, 네,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감기 증상까지, 정말 도와주시는 분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히, 구청이나 어디에서 홀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연락을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예, 고미경 스텔라님, 하늘이 너무나 예쁜 금요일 출첵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걸어오는데 아이고 세상에 하늘이 너무 이쁘고 햇살도 너무 아름다운데 건널목에 뭐 햇살이 부서지고 있는데 외국분들 많이 건너느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되게 편안하고 즐거운 얼굴들이어서 아 우리나라가 아직은 관광하기 좋은 나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하하대사님, 네, 어서 오세요. 수녀님, 오늘은 제초 작업을 하느라 조금 늦었네요. 아유, 안 늦었어요. 어제 고구마 밭에서 찍은 하늘입니다. 와, 세상에 이 하늘이 너무 파란데 구름이 완전 엄청 구름이 흰 구름인데도 이렇게 뭉게뭉게 몰려서 있는 사진을 또 멋지게 찍으셨네요. 고구마밭도 살짝 나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멋진 하늘도 봤네요. 예,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저희는 지난 일요일 아버지 날이었답니다. 와 맞아요. 외국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날 따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마더데이도 따로 있고요. 맞아요. 미사 말미에 올해 사제 서품을 받으신 신부님께서 모든 아버지를 위해서 축하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가 아버지가 된 것이 처음이라 하셔서 신자들이 와하하 웃었답니다. 그렇죠. 사제 서품 올해 받으셨으니 우리가 신부님 하면 하느님의 아버지. 예, 웃는 게 당연하죠. 저도 재밌네요. 그리고 미사를 마치고 신부님께서 점심 맛있게 드세요 하시는 말씀에 전 신자들이 큰 소리로 땡큐 파더 했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존경을 담은 한국의 신부님이라는 호칭도 좋지만 저는 아버지 하고 신부님을 부르면서 따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아이고 남세스럽다고 절대로 그렇게 못 부른다 막 또 그러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신부님 그냥 평범하게 그냥 신부님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이에요. 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8503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도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오전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손자가 산소 부족으로 인큐베이터에서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손자에게 힘을 주시어 치료를 잘 받고 씩씩하게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네, 8503 자매님 안녕하세요. 손자가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아이고, 작은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걱정되시죠. 태어나자마자 큰 고비를 만난 아기 곁에서 또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그래도 뭐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시간이죠. 작은 아기도 엄마 아빠 품에 안기기 위해 열심히 예, 힘을 내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산의 고통을 이겨낸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애타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네 8503님 가족 모두에게 주님께서 힘과 위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우리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제왕절개로 태어난 뒤 산소 부족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8503 자매의 손주를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갓 태어난 이 작은 생명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아기의 작은 숨결 하나하나를 지켜주셔서 몸과 마음이 평온을 되찾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아기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도 지혜를 더해주시고 정성을 다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셔서 가장 좋은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아기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와 엄마, 아빠를 비롯한 온 가족에게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병자들의 도움이신 성모 마리아님, 부족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당신 아들 예수님께 아기가 하루빨리 완쾌되도록 빌어주소서. 아멘. 예, 8503 자매님의 신청곡은 아닌데요. 1573님의 신청곡이었었는데 오늘 사연하고 너무 잘 맞는 곡이어서 오늘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심플리시티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네, 나무자전거가 부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임유리 님이 신청하셨던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 보면 좋겠죠. 예,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또 청하는 기도 주님은 더 잘 귀 기울여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음성 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가 와 있네요. 네. 9381님, 계혜정 스텔라님, 수녀님, 기도에 두 손 모읍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간절히 또 두 손 모으고 어느 분 기도였더라 하면서, 함께 기도하셨군요. 예. 유스티나님, 네, 자매님과 아이 엄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둘째도 나오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만 잘 이겨냈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기가 생각보다 강하답니다. 그러게요. 하느님이 주신 그 생명이 정말 강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의술이 상당히 수준급, 정말 손꼽을 만큼 정말 세계에서도 유명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아기는 아기대로 또 의사가 또 잘 돌보면서 다 건강하게 또 회생시켜준답니다. 예. 아마도 우리가 걱정을 너무 하는 것이 뭐 탈이지만 뭐 하느님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에게 맡겨라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홀로 남은 곰님, 네. 저도 100일째 산소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살아나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부모님 마음이 많이 힘드시고 아프시겠지만 용기 잃지 마셔요. 저도 기도 보탤게요. 하느님의 보살핌 청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다른 분들의 또 부족한 거, 또 안타까운 사연 보면 또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되는 우리 남은 곰님, 홀로 남은 곰님, 홀로 남은 게 아니네요. 뭐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걱정되시겠어요. 아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모두 힘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게요. 아기가 아프면 아기는 말도 못하고, 아이고, 얼마나 어른들이 바라볼 때 안타까워요. 정말 아기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기도를 청하신 8503 자매님의 손자분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셨네요. 아유, 저는 요즘 가끔 이렇게 보면 아기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귀한 아기들이죠. 사실 요즘에는 하나 둘 또 하나 밖에 없는 집도 많고 또 아주 아기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가족도 있는데 참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얼마나 하느님의 선물인지 몰라요. 그 아기 때문에 온 가족이 정말 기쁘고 네, 명랑해지고 정말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걸 본답니다. 네. 2037님, 네. 아이쿠, 이를 어째요. 아기 천사가 찾아와서 큰 행복이었는데 산소 결핍으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고 하니 많이 걱정되고 힘드시겠어요. 치료 잘 받고 곧 건강하게 퇴원할 거라 믿어요. 모든 걸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천사 아기가 빨리 나와서 엄마, 아빠, 할머니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셨습니다. 저도 끝에 거기에 아멘이라고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새로움을 주시는 하느님. 주님, 새로운 계절 앞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결심하며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설레이기도 하지만 그 결심 뒤에 숨어있는 나약함과 불안 때문에 다시 무너질까 두려운 저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다며 마음을 다잡지만 며칠이 지나면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스스로를 탓하며 포기하기보다는 저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소서. 의지가 흔들려 마음이 지칠 때에도 불안을 세상의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시며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저희의 결심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용기 내어 시작하게 하시고 그 걸음 안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을 사랑. 와, 이게 분위기가 참 있는 노래인데 듣고 보니까 뭐 성바오로 딸수의 저희 수녀님 노래였네요. 이렇게 잘 불렀나? 그러면서 잘 들었습니다.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두리 평화방송 앱,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4586님, 네, 수녀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좋은 소식이네요. 형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재활병원으로 옮긴다네요. 오늘 휠체어 대여받았네요. 모두들 감사드려요. 용인 동백에서 김정미, 모니카님. 아우, 저번에 정말 기도 함께 했었죠. 아이고, 잘 됐습니다. 너무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네요.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기시고 재활을 하셔야 되겠죠. 힘내시고 모든 가족이 또 용기 100배 내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재활 잘 받아서 정말 조금이라도 차도가 정말 있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9203님, 제 조카도 2주 전에 태어나서 기분도 잠시 바로 저혈당과 호흡 어려움으로 중환자실로 바로 갔는데 3일 전에 퇴원했답니다. 아이고, 웃는 눈썹. 네, 곧 온전한 기쁨이 함께하길 아기와 가족분들 위해 같은 마음이었던 그 시간 되새기면서 기도드립니다. 아유, 아가들이 탄생하는 게 너무너무 조마조마하대요. 정말. 그래서 요즘엔 또 엄마들이 좀 이게 몸이 약한 분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야, 그래서 걱정들이 정말 있죠. 근데 다행입니다. 네, 이 9203님 아가도 네, 저혈당과 호흡 어려움, 네, 지금은 괜찮아져서 퇴원했다니 기쁜 일이네요. 네, 다들 아가들이 정말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짧게 한마디 하고 가셨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을 맞아 마음이 설레는 하루입니다. 와, 오늘따라 저희가 들은 노래도 좀 설레는 노래를 들었죠. 또 피디님이 그걸 다 아셨나 봅니다. 예. 가을은 남성들이 좀 설렌다면서요. 봄에는 여성들이 설레고요. 어떤가요? 정말 그런가요? 아, 노사라님, 네, 샬롬,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노사라입니다. 매일 오솔길 수녀님의 편안한 목소리에 반해 있으면서 메시지 인사는 처음입니다. 내일 남한산성 순교성지 현향미사에 이른 시간에 출발합니다 하셨네요. 와, 순교성지 현향미사 잘 참석하시고 거룩한 미사 또 하시면서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 조금 들으셨죠? 아가들이 아프니 그 지향 놓고 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매일매일 잘 들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솔길 단상.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말의 의미를 묵상해 봅니다. 이 말은 신부님의 강론에서도 많이 듣고 우리도 기도 중에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입으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 일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결과는 주님의 손안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매일 땅을 파헤쳐 보지 않듯이 자라도록 돌보아 주시는 분께 맡겨드리는 내일을 자꾸 꺼내어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제보다 나아지는 모습만을 바라보시는 것뿐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불러주시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새로운 계절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시나요? 저는 뭐 좀 게을러서 잘 못하는데요. 예, 주일 미사 시간 늦지 않았으면 좋겠죠? 네, 그것도 좋은 결심이에요. 예, 공기도 좋은 계절이니까 걸어서 성당까지 뭐 이런 결심도 좋죠. 네, 함께해 주신 오솔길 여러분, 네, 정말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예, 끝곡으로 황소리가 부르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상범 예로니모,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르달수도의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3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멍이가 눈멍이를 인도할 수에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넨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의 복음 말씀 가운데에서 이 구절에 머물러 봅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먼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의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부족함을 더욱 자세히 바라보게 되고 그 점이 나에게 부각되기도 합니다. 이는 내 마음속에서도 느껴지지만 이는 결국 다른 이를 대하는 나의 말과 행동에서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 나는 누군가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하기보다 누군가에게 좋지 못한 말들을 내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신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이를 되짚어 보면서 용서를 청해야 할 이에게 용서를 청한 후 우리의 여정을 다시금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느끼며 그분의 자비로운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서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채워갈 것들은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연중 제23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한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3: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0: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5조 원 가량의 고객 자산을 운용한다는 한 투자 전문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면 확실할까요? 확실한 투자처 있을까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어때요? 솔깃하실까요? 투자는 해야 되는 시대라는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할까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을 때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럼 확실한 투자처는 어딘가요?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에 투자하라. 초고액 자산가의 핵심 경쟁력은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라고요. 5년간, 10년간 적립식으로 꾸준히 넣다 보면 그 시간이 자산을 늘려준다는데 에이 그게 뭐야 하실까요? 그래도요,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더라고요. 시간에 투자하라. 여윳돈이 있어야 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을 테고 그게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라는데 돈을 시간에 투자하기도 해야 하지만 시간을요? 우리는 또 어느 곳에 투자해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투자하렵니다. 복리의 기쁨이 있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효주입니다.

금요일 첫 곡 할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오래도록 남는 투자는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조금씩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투자 아닐까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구의 소식을 퀴즈로 대뜸 냅니다.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답 대뜸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코너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설디와 라디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해보는 시간인데요. 라디오로 이렇게 재미지게 놀 수 있다고? 네,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숫자 게임 해볼 거거든요. 이따 게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상큼한 라디오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이어집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요. 10월 9일에서 10월 10일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이 진행됩니다. 공연 중간중간 아이들이 직접 무대 위에서 배우와 함께 여러 가지 게임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씬들을 마련한 어린이 참여 공연인데요.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고요. 새로운 환경, 낯선 공간, 또 새학년에 적응해야 할 모든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하네요. 이 공연 관람권 나는 필요하다, 나는 갖고 싶다, 나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공연이라고 쓰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민님이 실시간 채팅으로 설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고요. 우리 미카엘님도 반갑습니다. 세훈님이 설디님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출첵해요. 저는 오늘 어깨와 목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왔어요. 물리치료 받고 올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와, 저 오늘 운동했거든요. 저도 오전에. 그래서 어디를 좀 운동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셔서 저도 어깨랑 목이랑 허리랑 무릎이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아,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훈님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만 보통은 우리가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요런 데가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늘부터 다시 좀 바른 자세로 생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훈님 진료 잘 받고 오시고요. 이미데레사님도 반갑습니다. 주봉님께서도 설레라 방송에 투자하는 것 삶의 행복 시작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럼요. 이 행복이 설레라에 투자해주시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복리로 돌아올 거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우리 세훈님이 신청해주신 이선희의 갈등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냅니다. 정답도요 대뜸 보내주세요. 오늘의 대뜸 퀴즈, 대구 남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구 남구가요, 추석 귀성길과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구민 차량을 대상으로 이것 점검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제동장치, 엔진, 배터리 등 차량 주요 부위를 점검해 주는데요. 각종 오일과 냉각수, 워셔액도 이것으로 보충해 주고 윈도 브러쉬, 전구류 등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도 이렇게 교체해 준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 어떤 점검일까요? 이것 교체, 이것 점검,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를 포함해서 1번 무상, 2번 부상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과연 무상일까요? 부상일까요? 무상점검, 무상교체일까요? 부상점검, 부상교체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준비되어 있고요. 대구시 PBC에서 드리는 선물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1인 2매 관람권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관람권이 필요해요. 아니면 저는 동물원 가고 싶어요. 저는 기프티콘 받고 싶어요. 이런 거 콕 집어서 보내주셔도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정답을 1번 무상, 2번 부상 중에 선택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문자번호는 샵 0931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힌트송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무상, 부상 중에 선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의 정답 한 글자가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상철이 부르는 무조건 듣고 올게요.

박상철 무조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이요. 들으면 언제나 기분 좋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해준다고 하면 가봐야죠. 놓칠 수 없죠. 남구에서요. 추석 귀성길과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구민 차량을 대상으로 이것 점검 서비스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추석이요. 정말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이번 주 지금 금요일이니까 주일 지나고 나면은 일주일도 안 남은 느낌이에요. 일주일보다 조금 더 남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오래 쉬는 그런 휴일이 생기면 이렇게 마음이 항상 앞서가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우리 멀리 또 가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장거리 운전하셔야 되는 분들 미리미리 차량 점검해 둬야겠습니다. 타이어도 미리미리 점검해 두셔야 되고 엔진이나 뭐 배터리, 제동장치 이런 것들 차량 주요 부위들 다 미리미리 좀 점검하셔서 안전한 귀성길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고향길 마음이 먼저 앞서가겠지만 안전운전 위해서는 점검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걸 이것으로 해준대요. 이것 점검해준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무상, 2번 부상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이것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점검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구 주민분들이시라면 대구 남구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거를 놓치지 않고 이것 점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힌트송은 계속해서 오늘의 정답 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 노래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1번은 무상이고요. 2번은 부상입니다. 무상 점검일까요? 부상 점검일까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정답 받아보면서 힌트송 최정안의 무정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최정한 무정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이요. 무상이었습니다. 대구 남구가요. 추석 귀성길과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구민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 점검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제동장치, 엔진, 배터리 등 차량 주요 부위를 점검해 주는데요. 각종 오일과 냉각수, 워셔액도 무상으로 보충해 준다고 하고요. 교체가 필요한 일부 소모품도 무상 교체해 준다고 하네요. 타이어도 점검해 봐야 하고 차량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근데 이거 다 무상으로 해준다니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남구 주민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남구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설레라 가족 여러분들 있으시면 이 소식 딱 기억해 두셨다가 꼭 무상점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종 오일이랑 냉각수 워셔액도 무상으로 보충해 준다고 하니까요. 자동차 그 점검 넣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뭐 하나 교체해야 되거나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점검 비용도 사실 꽤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무상으로 해주는 이런 것들은 꼭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성길, 먼 길 가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것들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이 소식 전하니까 추석이 이제 막 엄청 빨리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안 그래도 오늘 그 기차표도, 귀성길 기차표도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약을 오늘부터 받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 이제 친한 친구가 대구에 와야 해서 서울에서 대구로 오는 기차표를 예약을 하고 우리 추석쯤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아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기차표가 진짜 잡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추석 연휴, 설 연휴, 이런 명절 연휴에 땡 하고 오픈하는 기차표들은 정말 이게 잡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한 명만 이렇게 하는 거면 괜찮은데 또 제 친구도 그렇고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분들은 막 3개, 4개 이렇게 3장, 4장 예약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소표가 근데 또 한 자리씩 나겠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혼자 오면 괜찮은데 여러 명이 움직여야 되면 그것도 또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여러 가지 대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1166님께서 1번 무상하고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1번 무상 정답이었습니다. 3993님 1번 무상하고 보내주셨고 근데 처음에는 1번 무료하고 보내주셨어요. 무료 점검,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하긴 하지만 무상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두 개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또 0016님께서도 점검 받으러 가야겠네요. 더위도 지나고 시원해서 참 좋은 계절입니다. 자동차 점검 정보도 좋고요. 정답은 무상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더위도 지나고 시원해서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아니더라도 날씨가 이제 시원해지니까 많이들 또 놀러 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쌀쌀해지면 아니면은 조금 더 그 아침 저녁으로의 일교차가 커지면 단풍이 또 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단풍놀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웃도어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정말 활동하기 좋으니까 아마 장거리 이동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도 미리미리 점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016님 정답 무상 맞았고요. 5712님께서도 1번 무상 하시면서 저는 공연권 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공연권? 알겠습니다. 5712님께 저희가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공연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선물은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해 주시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당첨자분들께는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님도 무상점검하고 보내주셨는데 정답이었고요. 영민님도 실시간 채팅으로 무상점검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디 무료 진료는 없죠? 라고 해주셨는데 보건소 가서 무료 진료 알아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무상 점검이랑 뜻이 통하지는 않지만 그 무상 검진 있잖아요. 나라에서 해주는 무상 검진들이 나이대별로 있더라고요. 30대에는 뭐가 무상이고 40대로 가면은 뭐가 이렇게 지원되는 검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암 검진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찬님께서 안녕하세요 설디 송요찬 아킬리노입니다. 다음 주 9월 19일 주말 토요일부터 천사대인 10월 4일 주일까지 16일간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에서 열릴 예정이네요.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승전보를 기대하면서 설디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위해서 꼭 응원해 주실 거죠? 라고 해주셨는데 그럼요. 압류 압류. 다음 주 9월 19일부터 시작이니까 우리 그때까지 또 마음으로 응원하고 요 때가 되면은 저희가 또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1: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헐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저와 소소한 승부 해보는 시간, 승부욕 자극시키는 신나는 랜덤 게임 시간입니다. 매주 다른 게임 해요.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오늘의 게임은 오늘의 랜덤 게임은요, 숫자 맞추기 게임입니다. 세상엔 많은 것들이 숫자로 표현되잖아요. 자, 이 숫자는 무엇일까? 대략의 숫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정답에 가까운 분에게 선물을

두기 게임 첫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상당히 고령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몇 세 아들 이삭을 얻었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나이 땡세된 자에게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리고 90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자, 과연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을까요? 주관식입니다. 가장 가까운 숫자를 주시는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다이나믹 듀오가 부르는 링마벨 듣고 올게요.

다이나믹 듀오 링마벨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주간식이라서 정답을 물론 모르는 분들은 이제 이걸까 하면서 추측해서 보내주시는 건데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가 많이 와서 계속 노래 나가는 동안 저 혼자 웃고 있었어요. 정답이요? 100이었습니다. 100. 100세였어요. 100세. 우리 1등으로 보내주신 분 3993님께서 정답 100 하고 1등으로 정확하게 보내주셔가지고요. 1등!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근데 4119님께서 처음에 70세? 하고 보내주셔가지고 아 근데 30살이나 차이 나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는 4119님이 문자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500세? 라고 중간은 없는 건가? 70세? 막 500세? 이렇게 두 개나 보내주셨고 1166님 정답 100세 맞았는데요. 먼저 보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248님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찍습니다. 18세? 라고 보내주셨어요. 낭낭 18세? 정답은 100세였습니다. 아 성경 속의 이 100세는요 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늦은 나이였지만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건강히 열심히 100살까지 살 수 있다면 좋겠죠?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100세 어르신이 가장 많은 지역이 고흥군이었다고 합니다. 고흥.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어르신이 91.8명이래요. 진짜 많죠.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장수하는 어르신들 뵙다 보면은 오래 사는 것도 참 귀한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장수 말고 건강하게 약간 무병장수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오늘의 정답처럼 100세가 삶의 정답이 되기 위해서 건강관리 잘해보자 이렇게 다짐해보고요. 자, 두 번째 숫자 맞추기 게임 문제 나갑니다. 2027년 여름 전 세계 청년 100만 명이 서울을 찾습니다. 2027 WID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전쟁, 기후위기,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많은 혼란들 가운데 이 시대 청년들이 세계청년대회에서 진정한 포용과 연대를 배워가게 될 겁니다. 자, 본 행사는요. 2027년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 이 세계청년대회 2027년 8월 3일 기준으로요. 오늘부터 과연 며칠 남았을까요? 오늘부터 D- 며칠 가장 가까운 숫자를 말하시는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31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2027년 8월 3일부터 진행되는데 이거 기준으로 오늘부터 며칠 남았을까요? D- 며칠인지 보내주세요. 힌트송 없습니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저희 정답 받아볼 건데요. 유나가 부르는 비밀번호 486 듣고 올게요. 이거 486 힌트 아니에요, 여러분.

윤하 비밀번호 486 듣고 왔습니다. 혹시 제가 이 노래 들려드리면 뭔가 이 486일 이렇게 이 숫자랑 연관이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했는데 다들 똑똑하시군요. 당연히 1년 전이니까 400일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여러분. 정답은요, 오늘의 정답은 326일이었습니다. 326일. 이거 정답 맞춰주시는 분 있을까? 가장 가까이 보내주신 분한테 드려야지 라고 했는데 정답을 정확하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119님께서 326일 하고 정답을 정확하게 보내주셨거든요. 4119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아쉽게 보내주신 우리 1166님께서 정답은 5일. 5일 남았다고 하면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잖아요. 7654님 317일. 아, 요거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아까운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3993님 정답은 D-327이라고 해주셔가지고 가장 근사치였는데 우리 4119님이 정확하게 326일이라고 보내주셔서 정답은 4119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혼란스럽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이라 326일 후의 세상은 가늠하기도 힘들지만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를 꿈꾸듯 326일 후의 세상은 지금보다 연대와 화합으로 묶여져 가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정답은 326일 남았다였고요. 이거 D- 며칠 남았지? 이거 계산해보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2026년은 과연 D- 며칠 남았을까? 제가 계산해봤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111일 남았습니다. 111일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면 토일, 요일 빼고는 얼마나 남았어? 라고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토일, 요일 빼고는요. 지금 79일이래요. 얼마 안 남았죠. 평일 기준으로

19일 남았고요. 그리고 제가 또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이랑 이런 거 빼면은? 라고 했더니 74일이 남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레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지금 79일, 2026년 안에 79일 있으니까 몇번 없어요. 맨날 맨날 오셔야 돼요. 그 시간이 복리로 쌓여가지고 제가 사랑을 듬뿍. 복리 이자를 사랑으로 듬뿍 보내드릴 거니까요. 79일 동안 우리 매일매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전해보면서. 그리고 출근하시는 분들이라면 74일만 출근하면 2026년이 끝난다라는 희망찬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은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5C. 포항에 있는 한 기업에는요, 이 무렵이면 특별한 장소가 생깁니다. 바로 선물 반송센터인데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선물과 뇌물 사이에 모호한 물품들을 주고받지 않도록 미리 이런 장소를 만들어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예 뇌물성 선물은 받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혹여나 선물이 들어오고 반송은 어렵다면 이걸 나눔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벌써 2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이라는 건요, 작은 유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선을 그어놓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청렴의 기준은 하느님 앞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잡아보면 어떨까요?

비타민 5시에 이어서 아이유의 삐삐 듣고 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네요. 뭔가 금전적인 걸 바라기보다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랑, 건강, 희망, 꿈, 응원, 이런 것들을 나누는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갑을 여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뭐랄까요? 마음을 먼저 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느님 앞에서 떳떳한 하루이셨나요? 한번 돌아보는 금요일 되시면 좋겠고요. 8363님께서 설디 지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농구에 102대 48로 인도네시아 꺾고 한국이 이겼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그렇구나. 농구도 항상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조별리그 A조 2차전이었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겼다는 소식을 8363님께서 보내주셨고요. 9월 13일에 또 일본이랑 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승리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 터보의 나 어릴 적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주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청년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월 평균 120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209만 원의 절반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와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은 오늘 국회에서 청년 프리랜서 독립계약 노동 현실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대 단체는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디자인, 영상 편집, 웹 개발, 번역, 예술 및 콘텐츠 분야에 종사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 노동자 1094명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하루에 평균 7시간씩 주 5일을 일했으며 평균 임금은 월 120만 원이었습니다. 수도권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최대 150만 원을 받을 때 비수도권은 80만 원으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13.9%, 산재보험 가입률은 10.9%에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의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전국에 1,590만 명입니다. 8월에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27만 8천 명 늘었는데 29세 이하 가입자는 오히려 5만 5,700 명 줄었습니다. 청년들이 상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데다 사회 안정망마저 정규직 위주로 짜여 있어 비정규직을 제대로 포용하고 있지 못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규모는 87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상당수는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 퇴직금 등 법적 보호 울타리 밖에 있어 소득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AI 발달로 이들의 미래마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청년 고용률은 2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0: AI 발달과 자동화로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청년들이 전부 게으르고 무능해서 프리랜서로 살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국민이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실시간 라이브 참여 가능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최근 5년 반 동안 무려 400명의 환경미화원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해 8,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다치고 죽고 있지만 정부의 안전수칙은 지자체의 꼼수 조례 앞에서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 팩트천국에서는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모시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안전대책의 민낯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산재의 구조적 원인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예, 안전공학과는 어떤 일을 어떤 걸 연구하는 곳인가요?
1: 재해를 예방하는 쪽에 이제 많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안전 심리적으로든지 아니면 안전 관리적으로든지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고 예방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좀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안전 예방 쪽, 그러니까
1: 사고 예방,
0: 사고 예방, 재해 예방, 예예, 예. 안전 예, 안전을 예방하면 안 되죠. 안전은 지켜야 되죠.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게 일단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1: 예.
0: 5년 반 동안 환경미화원 분들이
1: 예.
0: 우리 사실 밤에 조금 다니다 보면은
1: 예.
0: 저는 이제 서울에 사는지만은 다니다 보면은 환경미화원 분들 밤에 예. 이렇게 막 이렇게 일하시는 거 맨날 보잖아요.
1: 예.
0: 근데 400명이나 죽었다. 예. 5년 한 해 그러면 대략적으로 70명 정도가 죽는 거예요.
1: 예.
0: 이거 이게 통계적으로 너무 다른 거를 다 감안을 해도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1: 예, 굉장히 높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를 모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많은 사망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앵커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사망을 많이 하면은 이 예. 일을 하려고 할까 사람들이
1: 예.
0: 그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근에 언론 보도로 난 것만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 7일에 종로구에서 60대 미화원이 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경사로에서 밀려 내려온 자신의 차량이 아무래도 이거 브레이크를 제대로 안 채웠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1.5톤 차량에 끼어서 사망한 사례가 있고 경북 영천에서는 새벽 4시경에 수거차와 덤프트럭 충돌로 미화원 3명이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 데이터를 보니까 400명이 5년 반 동안 죽었는데 이게 예. 다 사고로 죽은 건 아니더라고요.
1: 예.
0: 사고가 160명, 출퇴근 예. 93명, 예. 질병 147명.
1: 예.
0: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면은 이제 교통사고도 있겠고
0: 예.
1: 또 거기서 낙상하셔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0: 낙상이라고 하면은 예. 그 뒤에 이렇게 차 뒤에 이렇게 있다가
1: 떨어지시는 거.
0: 내려서 또 쓰레기 예. 다시 담고 이렇게 작업을 예. 하잖아요. 보통 예. 이렇게 차에 매달려서 가는 분들이 예. 많잖아요. 그분들이 예. 다치는
1: 예.
0: 거군요.
1: 그리고 또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또 사망하시거나
0: 예. 예.
1: 또는 끼어서 차량과 어떤 그 전봇대 같은 데 끼어서 또 사망하시거나 그런 다종다양한 형태의 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0: 출퇴근 93명은 이건 뭔가요?
1: 이분들이 아무래도 새벽에 출근하시거나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0: 예.
1: 그 과정에서 밤중에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출근하는 과정, 퇴근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0: 그렇군요.
1: 질병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배기가스, 배기가스가 발암성 물질이거든요. 직업성
0: 예.
1: 암을 유발하거든요. 또 각종 폐렴도 유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직업병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가 이제 한 해 산재 피해자가 뭐 8,400명 정도 된다 뭐 이런 네. 통계도 있는데 뭐 네. 그런 거에 비교를 해도 굉장히 높은 거죠. 여기 이쪽
1: 직종은. 네. 업종 직종별로 보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전체 환경 미화원이 4만 3천 명 정도 지금 네. 되는 걸로 나오는데 네. 20%가 매년 산재를 네. 당한다 이런 네.
1: 그럼 거의 뭐 이 업종별로 직종별로 비교했을 때 최상위권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매년 5명 중에 1명이 죽지는 않더라도 다친다는
1: 예.
0: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이건 너무
1: 사망자로 한정하더라도 그렇고 또 전체 예. 재해자로 넓힌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직종이다. 거의 탑 수준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이게 하루 이틀 된 건 아닐 것 같아요. 5년 통계를 지금 냈다라고
1: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항상.
0: 그럼 사망 예. 대책이 있어야 될 지금까지 정부나
1: 있어야죠.
0: 지자체에서는 예. 무슨 대책을 내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2019년에
1: 예.
0: 정부가 3인 1조 근무 주간 작업 원칙을
1: 예.
0: 내놨어요. 이거
1: 예.
0: 그때도 문제가 되니까 이걸 내놨겠죠.
1: 예.
0: 근데 이게 잘 시행이 안 돼요. 네. 다 야간에 하시더라고요.
1: 예. 그러니까 그게 법은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그 실제는 이제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보면
0: 예.
1: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야간 근로를 할 수도 있고 또 3인 1조 운전사를 포함해서 3인 1조로 하지 않고 2인 1조라든지 먼저 그런 형태로도 할 수 있는 애외 조항을 폭넓게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 원칙은 안 지키고 애외 조항을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의 이제 시행 규칙에 그런 예외 조항을 넣는 거군요. 시급한 예. 처리나 주민 불편 등 예.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허용을 예. 하는 건데 2024년 데이터를 보니까 2024년에 87%가 3인 1조를 안 지켰다.
1: 예.
0: 그럼 이 법은 있으나 마나네요.
1: 그렇죠. 좀 심하게 말하면은 법을 지키 어떻게 보면 대책 마련에만 급급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법을 개정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게 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실효성 같은 걸 따져보지도 않고 진단하지도 않고 사후 관리를 좀 하지 않았다 방치했다라는 점에서 우리 정치권과 행정 당국에 상당한 좀 직무 태만 내지 좀 심하게 말하면 직무 유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안전 점검 이런 거를 하나요? 그럼 이쪽 업계에서는?
1: 당연히 그건 안전 점검은 자체적으로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해야 하고
0: 예.
1: 그다음에 또 우리 행정 당국들 여기 이제 환경부도 있고 고향 고용노동부도
0: 예.
1: 당연히 집행 당국으로서 점검 감도 또 심하게 말하면 처벌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0: 할 수는 있는데 잘 안 되고 계속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1: 그렇죠. 이게 아쉬운 점은 그동안에 어떤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이런 정도의 사망사고가 매년 지금 매년 사망사고가 거의 70명 정도가 매년
0: 예.

0: 거의 줄지 않고 지속돼 왔는데 왜 이런 것을 명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사고 원인 조사 같은 것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왜 이게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 관리법이 왜 원칙이 안 지켜지고 애위 조항이 광범위하게 지금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진단해서 개선을 할 생각을 안 했는지 그냥 한마디로 법만 개정해놓고 대책만 마련해놓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팔로우업을 사후이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방치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독 행정이 작동이 안 돼 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장비 문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뒤에 총 환경미화원분들이 매달려서 차량 뒤에 매달려서 예. 왜냐하면 신속하게 하차와 승차를 하고 예.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매달려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 9월에 강서구에서 미화원이 불법 발판에 매달려 가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한국형 저상 청소차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데 예. 보급률이 서울에서는 1.2%에 불과하다. 예. 이거는 예. 너무 좀 이 뭐라고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닌가 안전에?
0: 그렇죠. 이제 이게 저상형 청소차가 한 대에 1억 5천이 넘다 보니까 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특별한 어떤 뭐 부담이라든지 그런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사명감이 없으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전국에는 1만 5천 대 청소차 중에 저상형 보급차는 841대 예. 5% 정도 되네요. 예. 그러니까 아 이게 너무 좀 놀라워요. 저는 이런 예. 데이터들을 하나씩 지금 보면서 하는 예. 게.
0: 그러니까 예. 이런 것이 왜 도입이 안 되고 있는가. 왜 이게 그야말로 서울시 같은 대표적인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1.2% 전국적으로도 5.5%밖에 도입이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 그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 이유를 진단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실태가 굉장히 저조한 도입 실적이 계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하고 뭔가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예산이 뭐 있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텐데 네. 그냥 제가 딱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예산의 우선순위 뭐 구청이나 예. 이런 데서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잖아요. 뭐
0: 그렇죠.
1: 당장 예. 저 차가 뭐 폐기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예. 있는 차 지금 연식까지 다 쓰고 예. 그 이후에 만약에 도입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지. 지금 당장 도입해서 예산을 쓰겠다라는 의지가 예.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0: 예, 그렇죠. 지자체에서 의지가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 행정당국 우리 환경부나 특히 노동부 그래서 그것이 도입되도록 또 유인책이라든지 예. 또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꼭 처벌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적극적인 그런 근본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다양한 어떤 그 행정 조치라든지 또는 유도 또는 유인 그런 것을 펼쳐야 하는데 이쪽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지도감독도 거의 안 이루어졌고 예. 특히 예방지도감독이 거의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도 고용노동부가 이쪽에 대해서 감독을 했다라는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사전 예방지도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도 감독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처벌이 잘 업무상 과실치사 일반 경찰 쪽에서는 이루어졌는데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그게 강하게 푸시를 받지 못하는 즉 아 이거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걸 도입해야겠다라는 압박이라든지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뭐 관심이 없고 고용노동부도 예. 언론도 별로 다루지 않고
0: 예.
1: 지자체도 뭐 그러니까 그냥 밤에 특히 이제 낮에 잘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예. 밤에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들이 죽는지 다치는지 예. 이런 것도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예. 그러니까 예산 우선 배정에서도 밀리고 이런 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아, 좀 굉장히 답답하네요. 일단 더 여쭤볼게요. 일단 예. 아까 전에 질병 사망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0: 예.
1: 400명 중에 이제 147명. 예. 무슨 질병으로 주로 이렇게 사망을 하는 건가요?
0: 질병 사망은 아무래도 이제 직업성 암이라든지 그다음에 폐렴, 호흡기 질환이죠.
1: 호흡기 질환이 많군요.
0: 예, 호흡기 질환이 사망 포함.

0: 에서 전체 질환으로 따지면 직업형이라고 하는데 호흡기 질환이 상대적으로 좀 많고 그다음에 폐암 그다음에 또 피부염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 경우에도 기관지염, 이제 후두염,
1: 예.
0: 폐렴 있고 폐암이 이제 직업성암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매도 이 발병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일단은 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호흡기에 가장 이제 많이 예. 질병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일단 쓰레기를 이렇게 차에 실는 과정이나 이런
0: 예.
1: 데서의 이제 발생하는 먼지라든지 이런
0: 예.
1: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0: 예.
1: 그 뒤에 차량 뒤에서 매달려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직접적으로 흡입해서 생기는
0: 배기가스. 예.
1: 문제 요두 가지 정도로 좀
0: 그렇죠.
1: 요약을 할수 있겠네요.
0: 배기가스가 그게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상시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이 직업성 암이 폐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뒤에
0: 예.
1: 배기가스가 아니라
0: 예.
1: 앞에 차량에 탑승해서
0: 예.
1: 해서 하면 좀 나은 건지.
0: 이게 이제 그 이제 수직형 어떤 배기가스관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제 전기차 도입을 좀 이쪽에서는
1: 그렇네요.
0: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1: 아, 그렇네요. 이 환경미화원 차들은 전기차로 하면은 배기가스가 안 나오잖아요.
0: 그렇죠. 예.
1: 수직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배기가스가 하늘로 나오게
0: 그렇죠.
1: 그
0: 좀
1: 관을
0: 줄이는
1: 이렇게.
0: 거죠. 예, 취소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일단 직접적으로 이 사람 높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 쪽으로 뿜어내게 하는 그런 거죠?
0: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근본적인 것은 전기차를 좀 비용이 비싸더라도
1: 예.
0: 특히 이제 지자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좀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강구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환경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유인 전략 그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권장도 하고 또 관계 부처 간에 또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가서 처벌하라는 것은 아니고
1: 예.
0: 그런 것들을 어떤 조정하고 또 협의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감독도 잘안 했지만은 뭐든지 이게 법 위반 여부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1: 예.
0: 지자체도 법 위반이 아닌 범위 내에서 좀 최소한의 것만 하고 즉 처벌 회피할 데만 이제 급급한 거죠. 그래서 좀 적극적인 정말 능동적인 예방 대책을 취할 생각은 하지 않고
1: 예.
0: 처벌을 회피하는 것에 급급한 즉 법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조치에만 머물다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까 저상형 청소차를 도입한다라든지
1: 예.
0: 그런 것들이 매우 이제 저조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사고 위험을 높이고 질병을 많이 또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야간 노동 얘기가 나와요. 뭐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야간 교대 근무를 EA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야간 근무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는 모두가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지금 제가 서울에서 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 다 밤에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낮에 하면은 그 쉽게 얘기하면 길 막힌다고 싫어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0: 아무래도 이제 길이 막히는 교통 체증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미관상 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원이 또 제기될 수가 있으니까
1: 예.
0: 그래서 대부분은 출근하기 전에 이제 환경 미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의 관행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이게 야간 근무를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은 좀 사람 수를 늘리거나 교대를 좀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현장에서 설문조사해 본거 보니까 산재 원인으로 가장 큰 이유로 업무량 과다 48%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지금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건데 밤에 그것도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0: 아마
1: 그러니까
0: 서두르게 되고
1: 서두르게 되고 지금 제한 시간 내에 못하면 또 난리가 날 테니까 그러면은 더 사람을 더 많이 고용을 해서 투입도 하고 교대도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떻게 교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건너 하루 하는 거면은 사흘에 한 번씩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이제 그게 지자체에서 이제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알면서도 이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1: 예.
0: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쓰레기 봉투값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면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이런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니 야간에서 야간에 작업을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조심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좀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주간에 환경 미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설득을 해서 그게 만약 시민들이 받아주신다면
1: 예.
0: 시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은 주간에 그 주간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서도 일부 구에선 도봉구하고 아마 강동구에서 예. 주간에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1: 25개 구가 서울에 있는데
0: 예.
1: 뭐 전국에는 다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23개는 예. 야간에 하고 지금 2개만
0: 예.
1: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시민들의 편의도 중요한데 이 정도로
0: 예.
1: 많이 죽거나 다치면은 이게 좀 예,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0: 그렇죠. 그러니까
1: 예.
0: 면밀하게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야간에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를 충실하게 하면은
1: 예.
0: 이 사망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는지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거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야간에 작업하는 이상 이걸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고 하면
1: 예.
0: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예, 정말 주간에 작업하는 것을 국민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용역 연구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니까 야간에 작업해가지고는 아무리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사고를 줄이는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은 한번 노력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셔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안 보였다는 거죠. 시도조차 안 해왔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네. 이분들 환경미화원분들은 고용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0: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직접 고용, 공무직으로 해서
1: 예,
0: 직접
1: 예.
0: 고용하는 형태가 있고 또 외부 대행업체한테 위탁하는 형태가 있고요.
1: 어느 게 더 많아요?
0: 대행업체가 좀 더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면은 일단 그 뭐 입찰을 통해서 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것 그러니까
0: 그렇죠. 대행의 경우에는
1: 그러면은 네. 그 대행 업체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안전에 덜 투자하는 게 남는 장사잖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민간 업체다 보니까
1: 예.
0: 영리 업체다 보니까 수익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1: 일종의 위험의 외주화 뭐,
0: 예.
1: 뭐 이렇게 뭐 모든 사람들을 다 직고용해야 되는
0: 것은 아니지만
1: 답은 아니지만은
0: 예.
1: 기본적으로 위험의 예. 외주화의 가능성이 예. 매우 높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에 위탁을 하더라도 대행을 맡기더라도 이게 대행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고
1: 예.
0: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여건 조성 그러니까 충분히 이 업체들이 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쪽에 그쪽에 이제 방점을 찍고 충분히 관리를 한다고 하면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도급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을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사망을 하면은
0: 예.
1: 이건 그 고용주나
0: 예.
1: 그 업체가 됐든
0: 예.
1: 아니면 지자체가 됐든
0: 예.
1: 처벌을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잖아요.
0: 다 적용이 되고요. 적용 대상이고.
1: 예.
0: 그다음에 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방지도와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1: 예.
0: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지도를 좀 충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예방지도가 이쪽 지금 청소 환경미화원 쪽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처벌조차도 감독 사고가 터지고 나서 감독도 이게 작업장이 모바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하지 않습니까?
1: 예.
0: 이동.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독 대상으로 되게 선정이 되지 않는 감독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광범위합니다.
1: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작업 하나 잘하나 못하나 이걸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0: 아니 그걸 아예 감독 대상으로
1: 예.
0: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1: 예.
0: 그러면 당연히 정부의 존재 이유가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가서 예방지도를 하든 아니면 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감독을 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런 취약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데에 예방지도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1: 예.
0: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감독이라든가 처벌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떻게 보면 직무 태만이자 유기라고 할 수

0: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률적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예외 조항을 다 또 없애버리면 지금 여건 조성도 안 된 상태에서는 결국은 그 청소 대행 업체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거기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도 지자체가 다 재정 사정이 녹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지자체도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정교하게 현장 작동성 실효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저상 청소차라든지
1: 예.
0: 그다음에 또 다양한 기술 개발 통해서 안전하게 어떤 청소가 환경 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차 또는 전기차 그런 것을 도입하면 야간에 작업해도 된다.
1: 예.
0: 그다음에 또 3인 1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
1: 예.
0: 그런 다양한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서 지자체라든지 환경 대행업체한테도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1: 인센티브를 좀 유도할 수 있게 그런 네, 그렇죠. 식으로 장비를 네. 좀
0: 들고 그런 이제 비용을 또 무시 현실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냥 무작정 비용을 다 업체라든지 지자체가 다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진지하게 전문적인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좀 실효성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돈 문제와 예산 문제 그리고 관심 네. 문제 뭐 이렇게 네.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네. 동의와 어떤 참여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툭 던졌지만은 예. 쓰레기 봉투값 올려서 예. 환경 미원들 좀 안전에 투자하자라고 했을 때 그 예.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할 것이냐 예. 1,000원 하던 거 2,000원 받겠다고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0: 예, 그렇죠. 우리 지자체만 또 그렇다고 하면
1: 우리만 또 예. 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사람이 죽고 위험한 예. 게 맨날 지금 눈앞에서 사실상 예.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이거를 예. 외면하는 것도 시민의 자세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예. 드네요. 그러니까.
0: 그래서 그냥 지방자치단체만 맡길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역할이 그래서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만 맡기면은 이런 다른 지자체하고 또 비교를 해서
1: 예.
0: 그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못 얻을 수가 있거든요.
1: 아니, 강남구는 1,000원인데 왜 네. 서초구는 2,000원이냐 이러면 또 이제 네, 그렇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0: 아무래도 선거에 지자체장 표에 네.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수용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좀 전체적으로 이 문제 저희도 뭐 뒤늦게 이렇게 알아서 오늘 방송을 다루고 있지만은 네. 이렇게 많이 다치고 죽는데 네.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닌가 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면 좋겠다. 네.
0: 이 그동안에는 되게 네. 건설업체, 제조업 그런데 좀 또 대형업체 그런데 주로 관심이 모아지고 뭔가 또 행정당국 입장에서도 좀 생색내기도 좋고
1: 예.
0: 뭔가 위반 실적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데 위주로 점검이라든지 감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데 별로 생색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위반 법 위반을 찾아내기도 좀 어려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관심이 우리 사회적 관심, 우리 사회적 전체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Brothers in Arms.

0: 최근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라크 자이툰 무대 파병의 갈등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파병은 단순한 군사 문제를 넘어선 무거운 화두인데요. 오늘 청국의 서재에서는 파병 청구서를 받아든 우리의 딜레마를 짚어보고 차가운 외교 논리 뒤에 가려진 전쟁의 얼굴을 문학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서효인 시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이달 말에 합참 지휘부가 아프리카 지부티 현지 점검에 나섰고 또 나서고 최근 아랍에미리트 파견 조사단도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 수순을 보면은 파병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는 뭐 최종적으로 알 수는 없죠. 미국은 지금 11월 이전에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전에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선거를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은 예.
1: 매우 머리가 복잡하죠.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도 하실 거고요. 정부 입장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이거예요.
0: 예.
1: 근데 정부 입장에서 미국이 저렇게 높은 수위의 파병을 요구하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우리의 처지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다각적인 검토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뭐 국민 여론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니까요. 파병이라는 것 자체에 무조건 찬성하는 여론이 만들어지기 매우 어렵잖아요.
0: 예.
1: 우리 장병들이나 파병이 돼서 갔을 때 피해를 입을 걸 걱정한다고 하면 누가 그 선뜻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정부의 고민은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0: 그렇군요. 서윤 씨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2: 제가 이라크 파병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 군인이었거든요.
0: 아 파병 다녀오신
2: 네.
0: 거예요?
2: 아니요.
1: 저는 91년도 이라크전 그 시작됐을 때 훈련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예. 훈련병들이 전부 TV를 보면서 야 우리도 저기 전쟁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0: 예.
1: 그때도 파병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이게 약간 심리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0: 예.
1: 라이브로 전쟁을 생중계한 첫 전쟁이었어요.
2: 그랬죠.
0: CNN이 네. 그때
1: 네. 미사일을 막 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막 보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약간 겁나했다고 해야 될까요?
0: 예.
1: 우리도 전쟁터에 나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을 그 훈련병들이 했던 기억이 나요.
2: 그때 저는 군 내에서 지원을 막 받고 뭐 가장 이렇게 모험적이고 신체 조건이 좋은 친구들이 뭐 돼서 가기도 했었거든요. 우리 부대 한두 명 갔었는데.
0: 아 그래요?
2: 뽑혀서.
0: 예, 예,
2: 자이툰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0: 예예. 예, 예. 아, 예.
2: 근데 그때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안전하고.
0: 예.
2: 뭐 뒤에 있는 부대고 뭐 전투를 할 일이 없고 이런 식으로.
0: 비전투 부대다.
2: 네. 예. 비전투 부대고 뭐 할 일은 이러이러하고 복지도 좋고 월급도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휴가 나와서 보고 보니까 사회가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걸로.
0: 아.
2: 저는 이제 군인이어서 거기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근데 나와서 친구들 만나고 선후배들 만나니까 그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라 해야 되나 반대가 많았죠. 그때 20대들은
0: 예.
2: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철회한다거나 뭐 극렬히 반대한다거나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0: 예.
2: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지금 이 파병에 대한 우리 인식도 아까 파병에 대한 찬성은 클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0: 예.
2: 좀 복잡해졌다 마음들이.
0: 예.
2: 예전에는 나는 반전주의자니까 절대 파병하면 안 돼. 명분없는 전쟁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 사안을 두고 좀 각자 복잡하게 그 나라 생각 뭐 평화 생각을 하면서 셈법이 좀 복잡하지 않나 제가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흔히들 파병 얘기 나오면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느냐 마느냐의 관점으로만 바라봐요.
0: 예.
1: 근데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미국하고 이라크가 뭐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시작되고 난 다음에 유류 수급이 안 돼가지고 막 기름값도 지금 이제 폭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0: 예.
1: 그

0: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물가가 막 하루아침에 막 뛰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유류수급을 굉장히 잘하는 편에 속한다 그래요.
1: 예.
0: 그러니까 그 이전 대비 전쟁이 일어나기 전 대비 한 90%까지 지금 중동 쪽에서 기름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정부 당국의 고민은 그 기름을 들여올 때 민간 선박들이 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 수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전투자산을 파병하든 비전투자산을 파병하든 어떤 형태든 간에 정부가 거기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1: 예.
0: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 미국 뭐 당연히 변수로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또 정부가 파병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그걸 아까 신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1: 예.
0: 파병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파병을 하는 겁니까? 파병의 개념도 사실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전투자산을 파병을 해야 전투병력을 보내야 파병인지
1: 예.
0: 비전투자산을 보내가지고 군수지원만 해주는 것도 파병인지 아니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기뢰 제거하는 소해함을 보내는 게 파병인지 또 다른 제3의 형태의 파병이 있을 수 있는 건지
1: 예.
0: 이거에 대한 개념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보낼 거냐 말 거냐 이렇게만 본다는 거죠.
1: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민할 부분이 많은데 이게 좀 과거하고 다른 게 예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자이툰 부대 파병했을 때는 파병 얘기가 나오고 그게 공론화가 되고 국회에서 또 이제 뭐 의결을 하고 뭐 이런 거에서 실제 부대까지 나가는 게 1년 걸렸어요.
0: 맞아요.
1: 네.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게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파병을 함에 있어서 그런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두 달 안에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의 이거는 11월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기류거든요. 그럼 이거 두 달 안에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 정부가 그런 식으로 결정할지 안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공론화 과정 자체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아 근데 그거는 예. 오늘 이제 보도가 11월 1일까지 파병했으면 좋겠다는 뭐 서한이 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예, 그거는 예.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 저는 오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틀렸다고 개인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0: 파병 압박하는 예. 수위는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높다. 예. 그거는 뭐 사실인 거 같고.
1: 11월 3일 중간 선거 이전에 가야 되는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압박이 있는 거는 거의 뭐 명징한 사실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2: 완전 예. 전쟁이 뉴노멀이에요.
1: 예.
2: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지금까지 그걸 전쟁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투
1: 작전이라고
2: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미국도 이란이랑 다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 국회 의결 되지 않았잖아요. 그 몇 얼마 이상 전쟁을 하려면
0: 국회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이라고 하지만, 안 해요.
2: 예,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전쟁이 아닌데 파병을 한다는 게 너무 이 진짜 뉴노멀인 거죠. 옛날 전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 국회를 승인받을 필요 사실 없는 거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 미국 의회가 한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 예. 의회가 무슨 일을
0: 전쟁으로
2: 하지?
0: 규정해서 네. 파병 동의안에 찬성하느냐 마느냐를 네. 가지고 표결해 붙인다.
2: 전쟁의 이유 시작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생각입니다.
1: 그렇군요. 일단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소개 시켜드릴게요. 한국갤럽이 8일부터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을 했는데요. 호르무즈의 파병과 관련해서 파병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55%, 파병해야 된다 32%, 의견 유보 13%. 그래서 절반 이상이 파병을 말아야 된다. 좀 더 부정적인 지금 상황인데.
0: 아, 그 제가 예, 예. 이거는 확실하게 들었는데요. 안보 당국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고위급 관계자였는데요. 이 파병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예.
0: 그러니까 이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이란의 동의.
0: 네. 그래서 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한 이란 외교장관이 전화통화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조엔 외교부 장관이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란 쪽하고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파병을 하면서 이란의 동의를 구한다?
1: 예.
0: 이 약간 좀 모신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 아니 그러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대노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중
0: 불레 대통령이 대노는 대노지만 아니 우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거니까요.
1: 아니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저는 파벼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국회의회 승인도 안 받은 거고 이라크 파병 갔을 때는 어쨌든 평화유지군이라는 유엔의 공식적인 직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무런 직함도 없고 그러니까 가면은 그럼 이게 전쟁의 해결이 되느냐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어쨌든 좀 부정적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를 가야 되면은 오직 하나 지금 트럼프의 비위 심기를 네.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란하고 미리 전화를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께서 매우 화를 내시지 않을까.
0: 아니, 예. 그런 외교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어떤 특성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예. 미국에도 미국 행정 관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미국도 생각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좀 튼튼한 나라예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막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1: 요즘은 안 튼튼해 보여서.
2: 트루스 소셜에서 뭐라고 할 것 같긴 해요.
0: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외교적인 수사인지 네. 아니면 진짜 진심이 반영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미 투자 속도를 빨리 하잖아요. 결정을.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안 하면 우리 관세 폭탄 다시 없던 일로 돌리고 그냥 50% 먹일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대미 투자 결정하고 관세 문제 더 이상 미국이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면 트럼프의 지렛대가 사라지잖아요. 하나가.
1: 예.
0: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지금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또 이제 이 서재 시간이니까 또 이 네. 작품들을 좀 소개를 하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인님이 좀 뭐 생각해볼 만한
2: 웃으세요. 어렵습니다. 이 코너 어려운데 저는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리 네.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작품이 떠올랐어요.
1: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네, 네. 없다.
2: 저 심지어 군대에서 책이 꽂혀져 있길래 읽었습니다.
1: 예.
2: 되게 재밌더라고요. 전쟁 그야말로 전형적인 전쟁 소설인데 주인공 파울이 19살인데 학교 예. 담임 선생님이 정훈 장교 비슷하게 연설을 딱 하세요. 군대를 가야 애국심이 있는 거고 남자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한꺼번에 다 자원 입대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요. 1918년, 17년. 그래서 서부전선에 투입됐는데 첫날 가자마자 이건 아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참호전이에요. 네, 계속되는 소모전이고 성과가 있지도 않아요. 계속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죽음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계속 죽고 친한 선임도 죽고 너무 괴로운 와중에 한 구덩이 안에 프랑스 병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19살이니까. 근데 발목을 찔러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프랑스 병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진짜 괴물인 줄 알았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냥 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어머니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그에도 그의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너무 많은 걸 깨닫고 마지막에 프랑스 변사가 죽을 때 결정적인 이 소설의 결정적인 장면인데 계속 적이었는데 미안하다 전우여라고 그 죽어가는 프랑스 병사한테 말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파울도 뭐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데 맨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냐 그 다 죽었어요. 그 서부전선 계속 있잖아요.
1: 예.
2: 그래서 마지막 군 보고서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 사람이 죽든가 말든가 서부전선 이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참혹함, 덧없음을 좀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인 것 같고 소설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전쟁 소설입니다.
0: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2차 세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가미카제 특공대 만들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예 자폭을 하도록 하는 그 특공대를 모집하는데 처음에 모집을 했대요. 근데 대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하거든요. 아무도 지원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실제 가미카제 특공대 그 비행기 조종을 맡았던 친구들은 아주 어린 고등학생 정도 나이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국가의 충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이대가 주로 가서 그 산화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린 또 전쟁을 겪은 국가라 거부감도 굉장히 많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또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좀 딱딱한 책을 좀 고민했었어요. 예. 노무현 평전을 읽고 있거든요.
1: 노무현 지금. 평전이요?
0: 예. 2003년 이라크 파병을 막 논의를 시작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고민을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파병 결정까지 해버리면은 지지율이 더 바닥으로 추락하잖아요.
1: 예.
0: 그 당시 한 60% 넘게 가던 지지율이 20% 정도 아래로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자신을 지지했던 진보 진영에서 배신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더내는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 노 대통령은 단순히 미국의 압박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라크 파병을 통해서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했었다고 해요.
1: 예.
0: 근데 대통령이 결정할 때 그냥 우리 군대를 보내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걸 거기서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병 결정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행위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파병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양한 우리들이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평전 내용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그렇군요.
1: 뭐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이 많겠죠. 그거를 좀 비교로 해보면은 당시에는 북핵 문제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뭐 얘기가
0: 그 얘기도 있을 수
1: 나오고
0: 있죠.
1: 있으니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서 뭔가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 뭐 다 뭐 전쟁광이 아닌 이상 파병하는데 뭐 네. 대통령들이 다 동일하게 해서 다 나름의 이제 맞아요. 고충들은 다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만 어쨌든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이 사안의 바라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과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0: 네.
1: 예. 트럼프
0: 왜 계속 트럼프 대통령 아니요. 얘기를 해요.
1: 아니 죄송한데 제가 이건 진행자로서 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이게 계속 이 트럼프를 다루다 보니까 아, 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재난과 재앙의 한 절반은 트럼프 때문에 벌어진다 이런 생각이 요즘 진짜 많이 들어요.
2: 네. 절반 넘을 것 같은데요.
0: 최근에 구구가 이제 지방 정부를 집권했다고 하는 작센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구구가 의회 다수당이 되고 나니까 환영 입장을 낸 지도자가 있었어요.
1: 예.
0: 두 명이에요.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1: 그러니까요. 전 세계 스트롱맨 두 명이 지금.
0: 근데 한쪽은 뭐 전체주의 체제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독재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러시아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1: 미국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이미 네. 저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거의 끝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어저께 나온 얘기인데 5천 달러 네. 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승리하면은 국민들한테 5천 달러를 주겠다는 이 매표 행위를 대놓고 하는 나라가 이게 민주주의 국가고 선진국인가
2: 이런 몇백만 원이죠 700만 원 정도
1: 예, 예, 예. 조처 받으면은 700만 원 받으면 좋은데. 흔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의 서재 김사관 평론가 서윤 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9월 11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4: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5: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6: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1: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아, 파울입니다!
12: 볼!
13: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6: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 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통신수단이 전혀 없을 땐 멀리 사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기 위해 비둘기 다리에 편지를 묶어서 날려보내곤 했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종종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저 편지는 얼마나 걸릴까? 비둘기가 혹시 가다 길을 잃진 않을까? 항상 궁금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전송 버튼을 누르면 비둘기가 날아가는 속도로 늦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어플이 등장했습니다. 천천히 도착해도 메시지를 기다리는 그 과정을 즐긴다는데요. 주말 동안 너무 서두르지 않고 이 가을을 천천히 음미하며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는 꼭 건네는 그런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9월 11일 금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이상순의 안부를 묻진 않아도 들려드렸습니다. 자, 또 금요일이네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고 계시죠? 이번 주말에 가을을 느끼기 위한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날씨 진짜 좋잖아요. 요즘에 일부러 메시지를 비둘기가 날아가는 속도로 전송하는 그런 어플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LA에 사는 사람이 뉴욕에 사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요. 비둘기 속도대로 22시간 이후에 도착을 한대요. 우린 뭐 톡 보내면 0.1초 만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메시지가 가는 동안 아 무슨 메시지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과정을 또 즐긴다고 하네요. 모든 게 빠른 이 세상에 이렇게 천천히 오는 메시지는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자, 주말이니까 조금은 서두르는 마음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여유 즐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윤상의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그 주말 앞둔 하루 이야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저품원 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하세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함께 적어 보내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음저품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공미역 유자 등등 아주 가득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7021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쫑디, 좀 전에 아내랑 아들이 대구 친정에 간다고 해서 저는 기차에 짐만 실어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 내리기도 전에 갑자기 기차가 출발하는 겁니다. 결국 동탄까지 갔다가 다시 집에 왔어요. 아, 이럴 수가 있군요. 아, 이럴 수... 있겠다 진짜 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내와 아들과 여행하는 기분은 좀 낫겠네요. 돌아오는 길이 좀 힘드셨겠지만 자 5724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 쭝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게 새벽 5시에 겨울인데 아침 8시 가을이다가 낮 12시 여름이고 오후 5시에 봄이에요. 하루에 사계절이 있는 나라 대단하죠? 와 진짜 요즘 날씨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군요. 진짜 그러네요. 와 연중 사계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에 사계절이 다 들어있는 우리나라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감기만 조심하면 돼요. 우리는 이계성님께서 이소라님의 신청곡을 신청해봅니다. 편안한 목소리로 좋은 음악으로 지친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DJ 쫑디 형님을 떠올리며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계성님 감사합니다. 살짝 아주 살짝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잊지 않고 음저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면서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먼저 이계성님이 신청해 주신 이소라의 신청곡 저하고 함께 들을 거고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공다영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있어요.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너도 마저 잠드니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퉁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파밀리아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묻혀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쉿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명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느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제발 좀 매주 금요일은 신곡들과 함께하죠. 자, 첫 번째 새 노래의 주인공은요, 바로 에픽하이입니다. 어느덧 우리 가요계의 든든한 선배이기도 하고 여전히 개구쟁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팀인데요. 이번에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 미스라, 투컷이 각각의 솔로곡을 실은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음원의 인기와 팬투표를 거쳐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에픽하이를 이끌 리더를 선정한다는데요. 세 분 노래 다 들어보고 싶지만 오늘은 이 타블로 씨가 아내인 강혜정 배우에게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는 애니메를 들어볼까 합니다. 박예담 씨가 피처링을 했고요. 또 시적 표현이 담긴 가사도 인상적입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새 노래의 주인공은 반가운 팀인데요. 4인조 여성 보컬 그룹 버블 시스터즈입니다.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이 노래를 비롯해서 가슴이 시원해지는 곡들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사랑받아온 팀이죠. 이번에 발표한 신곡의 제목은요, 네온 마일리지인데요. 쉽게 꺼지지 않는 네온처럼 넘어지고 흔들리면서도 도시를 살아가는 모두를 응원하는 곡입니다. 버블 시스터즈의 깊이 있는 보컬과 풍성한 하모니를 만날 수 있는 신곡. 자,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에픽하이 타블로의 애니메, 그리고 버블 시스터즈의 네온 마일리지.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번 주 신곡 에픽하이 타블로 그리고 버블 시스터즈의 곡 만나봤는데요. 에픽하이 정말 이렇게 재기발랄하게 누구의 음원이 더 사랑받느냐에 따라 리더를 정하겠다는 이런 이벤트 참 정말

4586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자작시를 보내주셨어요. 인연이라는 자작시를 보내주셨는데 이 정성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너에게 인연의 미소를 보낸다. 오늘 하루 너에게 기쁨의 눈길을 보낸다. 너의 가슴 한켠에 설레는 위로를 함께 보낸다. 우린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아픔의 시간들이 이젠 희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렇게 4586님께서 자작시 인연 발음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멋진 시 보내주셨네요. 참 취미이시겠죠? 그죠? 취미로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 특히 시를 쓴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를 쓰면서 더 그 뭐랄까 더 좋은 글들을 자꾸 찾게 되고 진짜 좋은 시들을 자꾸 읽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감성을 찾게 되고 그게 왜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영감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냥 누구나 이 삶에 뭔가 새로운 활력소를 찾고 싶을 때 이렇게 글을 써보는 거 특히 시 써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4586님 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쓰실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자랑하고 싶은 글 써지면 보내주세요. 2296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 쭉디 제 동생 남편이 SNS 팔로워 숫자가 5,000명이 늘어나니까 여기저기서 협찬이 들어온다네요. 이번 추석에 만나면 저도 그 전략을 좀 배워야겠어요. 인플루언서로의 길을 가고 있는 동생 남편분이시네요. 도대체 비결이 뭔지 저도 궁금한데요. 컨텐츠가 뭘까? 네. 어쨌든 이구령님도 그 비결 잘 전수받으셔가지고 못지않은 인플루언서, 협찬 들어오는 인플루언서로 거듭나시길 응원드립니다. 이구령님 화이팅! 1745님께서 어머나 7시에서 9시까지 하는 방송이었나요? 볼일 보고 집에 가는 길에 들어요. B2B의 띠띠빵빵 신청해요. 네, 1745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평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하는 이 방송 아마 모르고 계시다가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아셨으니까 제가 신청곡 틀어드릴 테니까 자주 들러주셔야 돼요. 네, 먹튀 업기 1745님의 신청곡 B2B의 띠띠빵빵 함께 듣고 갈게요.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254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쭝디, 저 2박 3일 동안 출장 가느라 저의 강아지를 엄마 집에 맡겼거든요. 출장이 극한 스케줄이어서 거의 비몽사몽 상태였고 다시 강아지를 데려가려고 엄마 집 비번을 누르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에 엄마가 있는 것 같은데 안 열어주고 누구세요? 만 하기에 큰딸이야, 문 좀 열어줘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살짝 문을 여셨어요. 저도 너무나 화들짝 놀라서 우리 엄마 집 아니에요 하면서 뒷걸음질 쳤는데요. 알고 보니 제가 아파트 옆동을 들어갔던 거예요. 1층 공동현관이 열려있기에 자연스럽게 들어갔더니 다른 집에 민폐를 끼치고 말았네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엄마 집 가서 얘기했더니 동네 부끄럽다고. 그래도 우리 강아지가 저를 반겨줬어요. 주말 동안 저 잘 쉬어야겠어요.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2547님의 신청곡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듣고 왔습니다. 깜짝 놀라셨는데 엄마가 아직 있어서 자, 아니 우리 가끔 이런 실수 하지 않아요? 특히 옛날식 아파트들, 복도식으로 된 아파트라든가 그 옛날식 아파트들에서 이런 실수 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집은 계단식 아파트인데 저희 집에 그렇게 가끔 뭐가 물건이 배송이 잘못 와요.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도 배달 음식을 잘못 배달하신 적도 꽤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도 그렇게 가끔 헷갈리시는데, 아유 뭐 이런 일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동네 창피할 것까지 어머니께서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를 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신청해 주신 분들 신청곡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박진경님이 신청해 주신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수정님이 신청해 주신 스위스어로우의 괜찮아 떠나.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1부 끝곡으로요.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4: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최근 할리우드가 굉장히 떠들썩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인공지능 배우가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이 다가오리라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벌어지니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배우 틸리 노우드는 지난해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에서 처음 공식 소개됐는데요. 이후 할리우드의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은 노우드는 배우가 아니다, 배우의 연기를 훔쳐 일자리를 뺏고 공연자의 생계를 위협하며 인간의 예술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우 에밀리 블런트는 직접 제발 멈춰라, 인간적인 교감을 뺏으려 하지 말라 라면서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틸리 노우드 AI 배우로는 최초로 지난달 코미디 영화 미스 얼라인드의 주연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이 거세지자 며칠 전 틸리 노우드는 CNN과의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AI 배우가 탄생한 이후 주요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는 처음이라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의 반발에 관한 질문을 하니까요. 나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난 분산된 파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처받을 수는 없지만 나를 만든 일을 생각하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진행자가 즉석 연기를 요청했더니 역시 그건 제대로 응하지 못했습니다. 연기를 선보이려면 아무래도 명령을 입력해야 하니까 인터뷰 도중에 즉석 연기는 불가능한 거죠. AI 배우를 통해 제작비도 낮추고 또 어려운 장면도 쉽게 만들 수 있다곤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 배우들이 대본을 받고 수많은 날을 고민한 끝에 나오는 연기를 따라갈 순 없을 겁니다.

음악에는 천연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닐 다이아몬드의 Solitary Man이었습니다. 자, AI 배우 이 소식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름이 틸리 노드라고 하는데 이 AI 배우가 등장한 뒤에 할리우드에서는 정말 거센 반발이 일었다고 해요. 거기다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까지 되자 더 논란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틸리 노드가 CNN과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뭐 이런 인터뷰도 사실 즉석에서 교감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일은 불가능한 거죠. 네, 즉석 연기시켰더니 당연히 못했겠죠. 네, 사실 우리는 그 배우들의 작품을 보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들이 그 애드립을 하기도 하고 또 배우와 배우 사이에 아주 특별한 케미가 있어서 똑같은 연기라도 똑같은 대사라도 함께하는 배우에 따라서 다른 느낌이 나는 그런 걸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네, AI 배우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또 시간이 흐르면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네,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 배우들의 연기에는 배우 사이의 케미도 있지만 또 관객들과의 교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인간들만 할 수 있는 모습 과연 AI가 따라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정말 불가능한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AI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이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정말 AI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겠죠? 그죠?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기대해봅니다. 자, 잠시 후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졌수다 시간 꾸며볼 텐데 영화, 드라마, 뮤지컬도 좋고요. 주말에 즐기기 좋은 작품들 추천해주시고 듣고 싶은 좋아하는 OST 있으시면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이제는 저녁에 바람도 약간 쌀쌀한 느낌인데 주말 동안 방구석 일렬에 앉아서 보고 싶은 드라마, 영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오늘은요, 요즘 날씨가 가을 분위기에 괜히 추억도 떠오르는 느낌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던 90년대 후반 한국 영화를 함께 나누고 또 음악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90년대 후반은 한국 영화의 전성기가 시작됐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영화 중엔 명작들이 정말 많은데 먼저 최근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받으신 이창동 감독님의 그 영화 설경구 배우의 나 돌아갈래 이 대사가 유명했던 박하사탕 이 작품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이 영화가 1999년 개봉작이더라고요. 설경구, 문소리, 대배우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된 작품이기도 하죠. 영화가 역순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한 남자가 세월 속에서 상처받고 몰락하기 전 순수했던 웃음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마지막이 더 찡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영화엔 추억의 노래도 많이 흘러나오는데요. 영화 초반에 설경구 씨가 한번 부르고 또 시간을 거슬러서 문소리 씨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샌드페블즈의 나 어떻게 이고요. 또 설경구 씨가 김수철의 내일을 부르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이창동 감독님이 주인공의 마음을 드러내는 장치로 음악을 사용하신 연출 기법에 많은 영화인들, 많은 팬들이 또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90년대 후반
우리가 사랑했던 한국 영화 중에 조용한 가족, 뭐 여고괴담 등등 여러 작품이 있는데 저는 또이 이명세 감독님의 인정사정 볼것 없다. 아, 이 작품 정말 좋아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일 겁니다. 아, 당시에 그 영화를 보면서도 와, 엄청 스타일리시한데? 야, 이런 연출이 가능한 우리 영화라고? 뭐 이러면서 깜짝 놀라고 또 열광했던 그때 기억이 나네요. 박중훈, 장동건 두 배우가 형사로 등장해서 잠복 근무를 하는데 범인이 도통 잡히질 않죠. 안성기 선배님이 그 범인 역할을 하셨는데 박중훈 배우님의 거칠면서도 매력있던 형사 연기도 기억나지만 이 영화의 명장면이죠.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흐르면서 낙엽이 흩날리는 40계단에서 우산 아래 사건이 발생하는 그 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의 한국 영화를 만들어낸 90년대 후반의 명작이 남긴 음악들 함께 들어보죠. 먼저 영화 박하사탕 OST 중에 김수철의 내일 준비했고요. 이어서 영화 인정사정 볼것 없다 OST 중에 비지스의 홀리데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했던 90년대 후반 영화 중에서 박하사탕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 두 작품의 OST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창동 감독님 최근에 그 가능한 사랑이라는 작품이 현재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해서 현지 상영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그런 좋은 소식 함께 들었고 또 함께한 배우들 조인성, 조여정, 설경구, 전도연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컥 하는 모습 보였던데 이 작품 저도 너무 궁금해집니다. 가능한 사랑 빨리 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창동 감독님의 명작들 정말 많죠. 박하사탕뿐만이 아니라 오아시스라는 이 작품도 너무 좋아하고 아 정말 인상 깊었던 작품 미량 정말 좋은 작품 명작들 정말 많이 만드신 감독님이십니다. 일요일에 수상 여부가 또 발표된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박하사탕은 또 정말 여운이 강한 작품이잖아요. 저는 이 작품을 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다시 한번 봤는데 처음 볼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좀 더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았거든요. 혹시 보셨던 분이라도 오랜만에 이 박하사탕 다시 꺼내서 보시면 그때하고는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 작품도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죠. 무려 90년대 작품인데 당시에도 와 이런 연출이 가능하다고? 우리 영화가? 막 그러면서 놀랐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도 지금 봐도 전혀 예전 작품 같지 않은 그런 세련된 연출 그런 멋진 작품이니까 이 작품도 한번 주말에 꺼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라디오스타의 이준익 감독님이 새로운 시도를 하셔서 숏폼 드라마 아버지의 집밥을 완성하셨는데 2분 안팎에 61부작 그 숏드라마를 이어서 한 편의 영화로 재편집해서 또 극장에 개봉도 했다고 하네요. 정진영, 이정은, 변요한 배우가 출연을 하는데 화면이 세로로 길대요. 이 스마트폰, 휴대폰에 맞춘 그런 화면 비율이겠죠? 아, 이 작품 영화로 만들어진 이 작품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OTT 드라마 현빈 씨 주연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시즌 2 엊그제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현빈 씨의 연기가 폭발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도 시즌 1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시즌 2 많이 기다렸거든요. 얼른 저도 봐야겠네요. 자,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자,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OST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이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만나봐야죠. 508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어릴 때 오빠 때문에 억지로 로키를 봤어요. 처음엔 치고받는 장면들이 무서워서 싫었는데 보다 보니 나중에는 복싱 동작까지 따라하면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로키3의 OST인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신청합니다. 와, 오빠가 여동생을 데리고 보러 간 작품이 로키라니. 여동생을 아주 강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오빠였던 것 같아요. 오, 목적 달성했는데 여동생이 이 복싱에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잖아요. 복싱 이 동작을 따라하는 거. 와. 자, 이번에는 7471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전 이번 주말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다시 정주행하려고 합니다. 내용 중에 뱀파이어 가족이 야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흐르는 OST도 신청해요 하시면서 뮤즈의 슈퍼 머시브 블랙홀 이 곡을 신청해 주셨거든요. 트와일라이트 저도 봤는데 얼핏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뱀파이어 가족이 야구를 하는 장면 막 공을 치고 주고받고 이런 장면에 막 몸을 날르고 막 저기 멀리 날아다니고 그런 장면 아닌가요? 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노래 듣는 동안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그럼 두 분의 추천작과 OST들 두 곡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5085님의 추천곡 영화 로키3의 OST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그리고 7471님의 추천곡 영화 트와일라이트 OST 뮤즈의 슈퍼마시브 블랙홀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OST들 또 함께 해볼까요? 먼저 3968님께서 가무성, 김선아 두 배우가 나왔던 아련한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의 OST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신청해요. 저 폴킴의 이 노래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드라마 OST로 들어갔었던 거군요. 와, 저 이 드라마를 안 봐서 제가 몰랐네요. 자, 그리고 6908님께서 저는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2022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로 봤는데요. 음악이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연 배우 안셀 엘고트가 부른 마리아 신청합니다. 참, 정말 그랬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감독이 뮤지컬 영화를 연출했다고 그래서 와, 저도 기대 잔뜩 하고 봤던 기억이 나네요. 아, 이 작품은 워낙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노래들이 너무 좋아서 사실 뭐 누가 감독을 했다고 해도 그 재미는 충분했을 텐데 스필버그 감독의 이 뮤지컬이라고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기대도 많이 했고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이 두 분의 신청곡 추천작 OST 함께 들어보고 갈까요? 3968님의 추천곡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 OST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리고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 OST들 만나보죠. 9183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영화 김종국 찾기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연극도 찾아서 봤었어요. 영화에 등장하는 OST 공유 배우님이 직접 부른 두 번째 첫사랑도 정말 좋거든요. 신청합니다. 네. 저도 이 작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6744님께서 또 신청곡으로 보내주셨는데, 드라마 태양의 후예 OST 신청해 주셨어요.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이두곡 함께 들으시죠.

음악 있는 천의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OST 중에 We Are The Champions 라이브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추천 OST 보내주신 분 중에 그 트와일라이트 OST 추천해 주신 7471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을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도 음저풍 함께해 주시고요.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여.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누가 널 울리는지 나는 잘 알아. 티 안 내려 하는 널 보면 더 마음 아파. 그래서 나는 너의 앞에서 웃기만 했지. 마치 너의 기분에 대해 무심한 햇빛. 세상은 약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강해져가는 너를 보며 나 욕했어. 너무 힘든 너 무슨 말 하겠니 내가.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볼!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9: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0: 소식을 전하고 온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평화방송.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1: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2: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마음도 새롭게 다잡게 되잖아요. 뭐 여름에는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 어떤 실천도 막 하는 분들 많던데요. 이제는 땀도 덜 나는 가을이니까 내적으로 멋을 내는 계획도 참 좋겠다 싶은데요. 어떤 분은 학원이나 구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선 마음이 먼저 이거 보면 시작이 반이다 싶을 만큼 어느새 배움에 재미가 붙기도 하지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그 마음, 실은 주님께서 긍정의 마음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죠. 다시 새롭게 도전해 본다는 건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잘할 거야. 그런 거죠. 에이, 내 나이에 뭘 그런 걸,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팍팍 실어주십니다. 9월의 멋진 날들 벌써 중순이고요. 주말인데요. 기도로 시작하는 오솔길 산책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선물이 부른 새로운 날을 위해 듣고 왔습니다. 예, 요즘 아이들은 결핍이 결핍된 세대라고 말하곤 한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뭐 우리 어른들도 예전보다 많은 게 정말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물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뭐 예전의 빈곤과는 뭐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게 아주 체감이 되는 시대죠. 혹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했다가 뭐 쓰지 않고 쌓아둔 물건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운동기구 뭐 그런 거 집집마다 막 많이 있죠. 그리고 옷이든 무슨 교재든 필요한 분들과 좀 나눠도 좋겠다. 이 가을에는. 네. 어떠세요? 좀 둘러보세요.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뭔가를 정말 더 채우기보다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작은 것보다 좀 나누는 그런 거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솔길 가족 여러분은 요즘 뭘 계획하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 생각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왔긴 왔는데 오늘은 좀 뜸합니다. 발길이. 예, 임유리님, 어제는 마음이 너무 힘들더니 지금은 나아졌어요. 오늘 하늘색상도 구름도 참 예뻐요. 전 지금 하늘색 티를 입고 있어요. 집 근처 맛집에서 늦은 점심 먹으면서 들을게요. 어머 멋져라. 세상에 옷에 깔맞춤까지 하시고 저녁은 아니지만 뭐 아점처럼 뭐 아니면 점저 예 맛있게 드시고요. 네 뭐 지금 드시는 건 뭐 파란색 아니겠죠. 그럴 리가.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2037님, 어느새 또 일주일이 하루하루 쌀쌀해진 가을 날씨로 바뀌어온 불금이네요. 이 가을가을한 아름다운 하루에 마음의 힐링 공간, 네, 기도의 오솔길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아침에 저희가 이제 성당에 미사 하기 전에 또 기도도 하고 묵상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성당 가는 그 복도 앞에 큰 예수 성심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앞에 지나가는데 아이고 바람이 슉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이게 싸늘한 바람이요. 아이고 예수님도 춥지만 저도 많이 춥네요. 그러면서 성당으로 들어갔었는데 예 겨울 바람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덥다가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좀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뭐 다들 자켓들 다 좀 입으신 분들이 꽤 많고요. 또 콜록콜록 감기 걸리신 수님들도 여기저기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예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땐 잘 예,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069 하나님, 네. 가을은 하느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차분해지고 적당한 온도가 그 차분함을 유지시켜주는데 이럴 때 주님을 찾는 거죠. 예, 너무 잘 아시네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지만 가을에 만나는 성령님은 또 다르게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만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멋지게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하느님과 할 수 있지만 가을에 만나는 성령님 무슨 색깔일까요? 갈색 아니면 회색? 매력적인 만남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만남 꼭 붙들고 네 겨울 지나 다시 새봄을 만나는 그때도 항상 한결같은 마음이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창세기가 부릅니다. 하느님 사람아.

장세기가 부른 하느님의 사람아. 이 노래는 참 좋은데 너무 짧으네요. 겨우 1분 50초짜리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 예. 경산 해피맘님, 네. 저희 아파트 요가 회원님들 모시고 월드 아나바다 바자회 계획하고 있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기부했답니다. 와, 멋있네요. 아파트 요가 회원님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고 그런 거 맞죠? 예, 정말 우리 가정에 보면요. 안 입는 옷도 많이 있어요. 너무 옷장에 가득가득하고요. 물건들이 넘쳐나게 있어요. 근데도 또 사고 또 사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거 이제 성탄 전에 좀 정리를 좀 해서 이런 아나바다 아니면 어디 다른 바자회 그런 데다가 좀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왠지 저도 오늘 아침에는 이상하게 책꽂이에 책들을 조금 쭉 봤는데요. 유난히 많이 있죠. 저야말로. 그래서 이 책들을 좀 정리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네요. 예. 홀로 남은 곰님, 네. 아이고, 요즘도 어떻게 지내나요? 저는 감기 증상, 또 상한 김밥 먹고 장염 증상까지 와서 종일 제대로 못 먹고 상황은 나빠졌지만 마음은 더 힘들어지지 않고 마음은 덤덤해져요. 아이고, 왜 상한 김밥을 드셨어요? 아이고, 그런 건 정말 잡수시지 마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냥 장염 증상이 있으니 뭘 잡수시기도 어려우셨을 텐데, 네,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감기 증상까지, 정말 도와주시는 분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히, 구청이나 어디에서 홀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연락을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예, 고미경 스텔라님, 하늘이 너무나 예쁜 금요일 출첵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걸어오는데 아이고 세상에 하늘이 너무 이쁘고 햇살도 너무 아름다운데 건널목에 뭐 햇살이 부서지고 있는데 외국분들 많이 건너느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되게 편안하고 즐거운 얼굴들이어서 아 우리나라가 아직은 관광하기 좋은 나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하하대사님, 네, 어서 오세요. 수녀님, 오늘은 제초 작업을 하느라 조금 늦었네요. 아유, 안 늦었어요. 어제 고구마 밭에서 찍은 하늘입니다. 와, 세상에 이 하늘이 너무 파란데 구름이 완전 엄청 구름이 흰 구름인데도 이렇게 뭉게뭉게 몰려서 있는 사진을 또 멋지게 찍으셨네요. 고구마 밭도 살짝 나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멋진 하늘도 봤네요. 예,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저희는 지난 일요일 아버지 날이었답니다. 와 맞아요. 외국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날 따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마더데이도 따로 있고요. 맞아요. 미사 말미에 올해 사제 서품을 받으신 신부님께서 모든 아버지를 위해서 축하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가 아버지가 된 것이 처음이라 하셔서 신자들이 와하하 웃었답니다. 그렇죠. 사제 서품 올해 받으셨으니 우리가 신부님 하면 하느님의 아버지. 예, 웃는 게 당연하죠. 저도 재밌네요. 그리고 미사를 마치고 신부님께서 점심 맛있게 드세요 하시는 말씀에 전 신자들이 큰 소리로 땡큐 파더 했답니다. 아 이거 그렇군요. 존경을 담은 한국의 신부님이라는 호칭도 좋지만 저는 아버지 하고 신부님을 부르면서 따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아이고 남세스럽다고 절대로 그렇게 못 부른다 막 또 그러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신부님 그냥 평범하게 그냥 신부님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이에요. 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8503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도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오전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손자가 산소 부족으로 인큐베이터에서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손자에게 힘을 주시어 치료를 잘 받고 씩씩하게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네, 8503 자매님 안녕하세요. 손자가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아이고, 작은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걱정되시죠. 태어나자마자 큰 고비를 만난 아기 곁에서 또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그래도 뭐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시간이죠. 작은 아기도 엄마 아빠 품에 안기기 위해 열심히 예, 힘을 내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산의 고통을 이겨낸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애타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네 8503님 가족 모두에게 주님께서 힘과 위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우리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제왕절개로 태어난 뒤 산소 부족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8503 자매의 손주를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갓 태어난 이 작은 생명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아기의 작은 숨결 하나하나를 지켜주셔서 몸과 마음이 평온을 되찾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아기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도 지혜를 더해주시고 정성을 다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셔서 가장 좋은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아기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와 엄마 아빠를 비롯한 온 가족에게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병자들의 도우미신 성모 마리아님, 부족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당신 아들 예수님께 아기가 하루빨리 완쾌되도록 빌어주소서. 아멘. 예, 8503 자매님의 신청곡은 아닌데요. 1573님의 신청곡이었었는데 오늘 사연하고 너무 잘 맞는 곡이어서 오늘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심플리시티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네, 나무자전거가 부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임유리 님이 신청하셨던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면 좋겠죠. 예,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또 청하는 기도 주님은 더 잘 귀 기울여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음성 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가 와있네요. 네, 9381님, 계혜정 스텔라님, 수녀님 기도에 두 손 모읍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간절히 또 두 손 모으고 어느 분 기도였더라 하면서 함께 기도하셨군요. 예. 유스티나님, 네, 자매님과 아이 엄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둘째도 나오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만 잘 이겨냈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기가 생각보다 강하답니다. 그러게요. 하느님이 주신 그 생명이 정말 강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의술이 상당히 수준급, 정말 손꼽을 만큼 정말 세계에서도 유명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아기는 아기대로 또 의사가 또 잘 돌보면서 다 건강하게 또 회생시켜준답니다. 예. 아마도 우리가 걱정을 너무 하는 것이 뭐 탈이지만 뭐 하느님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에게 맡겨라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홀로 남은 곰님, 네, 저도 100일째 산소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살아나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부모님 마음이 많이 힘드시고 아프시겠지만 용기 잃지 마셔요. 저도 기도 보탤게요. 하느님의 보살핌 청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다른 분들의 또 부족한 거 또 안타까운 사연 보면 또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되는 우리 남은 곰님, 홀로 남은 곰님, 홀로 남은 게 아니네요. 뭐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걱정되시겠어요. 아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모두 힘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게요. 아기가 아프면 아기는 말도 못하고 아이고 얼마나 어른들이 바라볼 때 안타까워요. 정말 아기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기도를 청하신 8503 자매님의 손자분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셨네요. 아유, 저는 요즘 가끔 이렇게 보면 아기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귀한 아기들이죠. 사실 요즘에는 하나, 둘, 또 하나밖에 없는 집도 많고 또 아주 아기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가족도 있는데 참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얼마나 하느님의 선물인지 몰라요. 그 아기 때문에 온 가족이 정말 기쁘고 네 명랑해지고 정말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걸 본답니다. 네, 2037님, 네, 아이쿠 이를 어째요. 아기 천사가 찾아와서 큰 행복이었는데 산소 결핍으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고 하니 많이 걱정되고 힘드시겠어요. 치료 잘 받고 곧 건강하게 퇴원할 거라 믿어요. 모든 걸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천사 아기가 빨리 나와서 엄마, 아빠, 할머니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셨습니다. 저도 끝에 거기에 아멘이라고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나은 미래를 향해 설레이기도 하지만 그 결심 뒤에 숨어있는 나약함과 불안 때문에 다시 시작해보겠다며 마음을 다잡지만 며칠이 지나면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스스로를 탓하며 포기하기보다는 저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소서. 의지가 흔들려 마음이 지칠 때에도 불안을 세상의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시며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저희의 결심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용기 내어 시작하게 하시고 그 걸음 안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을 사랑. 와, 이게 분위기가 참 있는 노래인데 듣고 보니까 뭐 성바오로 딸수의 저희 수녀님 노래였네요. 이렇게 잘 불렀나? 그러면서 잘 들었습니다.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두리 평화방송 앱,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4586님, 네, 수녀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좋은 소식이네요. 형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재활병원으로 옮긴다네요. 오늘 휠체어 대여받았네요. 모두들 감사드려요. 용인 동백에서 김정미, 모니카님. 아우, 저번에 정말 기도 함께 했었죠. 아이고, 잘 됐습니다. 너무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네요.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기시고 재활을 하셔야 되겠죠. 힘내시고 모든 가족이 또 용기 100배 내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재활 잘 받아서 정말 조금이라도 차도가 정말 있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9203님, 제 조카도 2주 전에 태어나서 기분도 잠시 바로 저혈당과 호흡 어려움으로 중환자실로 바로 갔는데 3일 전에 퇴원했답니다. 아이고, 웃는 눈썹. 네, 곧 온전한 기쁨이 함께하길 아기와 가족분들 위해 같은 마음이었던 그 시간 되새기면서 기도드립니다. 아유, 아가들이 탄생하는 게 너무너무 조마조마하대요. 정말. 그래서 요즘엔 또 엄마들이 좀 이게 몸이 약한 분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야, 그래서 걱정들이 정말 있죠. 근데 다행입니다. 네, 이 9203님 아가도 네, 저혈당과 호흡 어려움, 네, 지금은 괜찮아져서 퇴원했다니 기쁜 일이네요. 네, 다들 아가들이 정말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짧게 한마디 하고 가셨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을 맞아 마음이 설레는 하루입니다. 와, 오늘따라 저희가 들은 노래도 좀 설레는 노래를 들었죠. 또 피디님이 그걸 다 아셨나 봅니다. 예. 가을은 남성들이 좀 설렌다면서요. 봄에는 여성들이 설레고요. 어떤가요? 정말 그런가요? 아, 노사라님, 네, 샬롬,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노사라입니다. 매일 오솔길 수녀님의 편안한 목소리에 반해 있으면서 메시지 인사는 처음입니다. 내일 남한산성 순교성지 현양미사에 이른 시간에 출발합니다 하셨네요. 와, 순교성지 현양미사 잘 참석하시고 거룩한 미사 또 하시면서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 조금 들으셨죠? 아가들이 아프니 그 지향 놓고 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매일매일 잘 들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말의 의미를 묵상해 봅니다. 이 말은 신부님의 강론에서도 많이 듣고 우리도 기도 중에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입으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 일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결과는 주님의 손안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매일 땅을 파헤쳐 보지 않듯이 자라도록 돌봐주시는 분께 맡겨드리는 내일을 자꾸 꺼내어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제보다 나아지는 모습만을 바라보시는 것뿐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불러주시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새로운 계절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시나요? 저는 뭐 좀 게을러서 잘 못하는데요. 예, 주일 미사 시간 늦지 않았으면 좋겠죠? 네, 그것도 좋은 결심이에요. 예, 공기도 좋은 계절이니까 걸어서 성당까지 뭐 이런 결심도 좋죠. 네, 함께 해주신 오솔길 여러분, 네, 정말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예, 끝곡으로 황소리가 부르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상범 예로니모,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르달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3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씨.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멍이가 눈멍이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넨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의 복음 말씀 가운데에서 이 구절에 머물러 봅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먼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의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부족함을 더욱 자세히 바라보게 되고 그 점이 나에게 부각되기도 합니다. 이는 내 마음속에서도 느껴지지만 이는 결국 다른 이를 대하는 나의 말과 행동에서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 나는 누군가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하기보다 누군가에게 좋지 못한 말들을 내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신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이를 되짚어 보면서 용서를 청해야 할 이에게 용서를 청한 후 우리의 여정을 다시금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느끼며 그분의 자비로운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서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채워갈 것들은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연중 제23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한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 사막에 폭설이 내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지난달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으로 꼽히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평소엔 갈색 토양과 암석이 드러난 풍경이 대부분인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사막 전체가 눈으로 뒤덮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네팔에서도 기후변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대홍수가 일어나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눈이 거의 오지 않는 곳에 폭설이 내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폭우가 쏟아지는 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날씨의 모습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곳의 날씨는 이렇다라는 기준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때인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아델의 스카이폴 듣고 오셨습니다. 아타카마 하니까 저도 10년 전에 아타카마 사막을 갔었는데 그때도 조금 특이하게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을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1년 내내 강수량이 거의 없는 곳이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 눈으로 뒤덮였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마음이 또 새롭네요. 우리가 정말로 예전에는 여름에는 이런 날씨였고 겨울에는 이런 날씨였고 그런 건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느꼈던 게 우리나라의 계절이었는데 어느새 우리가 어떤 그런 계절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해 한 해 더 기후위기가 정말 우리를 많이 더 힘들게 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가장 문제는 거기에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가난한 이웃들이 가장 더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함께 생각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웠죠? 비가 많이 오는 시기도 따로 있었고 눈이 오는 때도 어느 정도 전해져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원래 이랬나 싶은 날씨가 점점 더 자주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던 계절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변화가 있다는 걸 조금씩 알아차리고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9월 11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길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랄라 스윗의 파란 달이 뜨는 날에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57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부모님도 은퇴하시고 저도 어느덧 마흔을 넘기면서 계속 월세로 사는 게 너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얼마 전 서울에 빌라를 매매했습니다. 재개발을 노리고 산 것도 아니고 설령 재개발이 된다 해도 분담금 낼 여력도 없습니다. 그냥 대출을 받더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여러 번 따져보고 고민한 끝에 결정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나중에 팔고 싶어도 안 팔릴 수 있고 평생 여기서 살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거요. 빌라는 아파트처럼 집값이 잘 오르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면 답이 없어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직 주거 안정 하나만 보고 이 선택을 했습니다. 매년 오르는 월세 걱정 없이 제 명의의 공간에서 마음 편히 지내고 싶었던 것뿐인데요.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들 한마디씩 보태는 겁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더 기다렸다가 아파트를 사지 그랬냐, 빌라는 나중에 골칫거리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미련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는 제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 내린 결정인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집을 샀는데 주변 타박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우리나라에서는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만큼 사실 어려운 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타당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집값이 너무 오르기도 했고, 집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파트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우리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산다는 거 내가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산을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사람마다 항상 모두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이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을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연자님께서는 이미 사실 계약이 모두 끝났고 그 다음에 사연자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그건 나에게 필요한 말도 아니고 살 수 있었는데 사실 몰라서 사지 않은 게 아니라 나의 여건 안에서 다른 선택을 한 건데 이미 지나간 결정을 계속 평가한다고 해서 지금의 집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연자님께서 빌라의 집값이 잘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중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아파트를 살 만큼의 여력이 없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었던 그런 내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을 선택한 거죠. 이런 일은 비단 집에 관한 문제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상대방의 형편과 선택의 과정을 듣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정답부터 이야기하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 수도 있죠. 사연자님께서 힘든 이유도 빌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 안에서 내가 미련한 선택을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오랫동안 고민한 과거의 과정까지 다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 내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고 항상 평가받는 느낌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살면 항상 모든 걸 잘해야 되고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실력으로만 평가받으니까 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사회는 조금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내 선택이 옳았다고 길게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알고 충분히 고민했지만 내 영편에서는 주거 안정이 가장 중요했어요 라고 짧게 이야기하고 사실 나머지 말들은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인 거죠.
그래도 같은 말이 이어진다면 이미 결정한 일을 계속 평가받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앞으로 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단순히 조금 짧게 끊어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는 이 세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끊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집이 완벽하다고 믿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집을 선택하더라도 불확실한 부분은 항상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같은 조언을 다시 듣게 되면 설명을 깊게 덧붙이지 않고 그 부분도 알고 결정했으니까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대화를 그냥 마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 안에 다가오는 그런 말들을 언제 어느 시점에 단순히 끊어내는가, 내가 얼마나 그것을 덜 힘들게 받아내는가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루카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보지 않느냐.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성시경 강승원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6789님, 요즘엔 물건을 사지 않고 빌려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저도 웬만한 건 직접 소유하지 않고 렌탈해서 쓰고 있는데요. 잘 쓰고 있었고 정말 만족스러웠던 물건인데 렌탈 종료로 수거하러 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미 연식도 꽤 되었고 만약 구매했었다면 중고 감가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잘 이용한 것이 맞기는 한데 또 막상 새로운 제품 다시 렌탈 알아보려고 하니 귀찮기도 하네요. 우리 사회가 예전과 다르게 무언가 소유해서 쓰지 않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단 물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무엇을 구매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거나 이제 깔아서 쓰곤 했는데 요즘에는 다 월마다 결제를 하고 아니면 연간 결제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쓰곤 하는데요. 근데 그래서 그것이 뭐 합리적인 한편 또 더 소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해보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는 렌탈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잘 쓰셨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알아보시면서 전보다 더 좋은 제품이 또 나왔을 테니까 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제품 또 렌탈해서 잘 쓰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8751님, 경험해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이든 평가하는 친구가 있는데 평소에는 괜찮지만 가끔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 툭툭 내뱉는 말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뿐이네요. 똑같이 대해볼까 했지만 그럼 똑같아지는 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네, 평가 아까 방금 전에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참 평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항상 진행하면서도 이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우리에게 문제점들이 있고 서로가 다툼이 있는데 더 많은 경우는 거기 안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사실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아마 변화시키지 못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끊어내고 적당히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넘어가는 사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500님, 안녕하세요. 밤 12시에 뭐가 먹고 싶어서 냉동실에서 빠삐코아나를 먹고 라고비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신승훈의 어긋난 오해 또는 클릭비의 드리밍 신청합니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 12시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하나, 빠삐코아나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뭔가 굉장히 더울 때 그렇게 초콜릿 느낌이 나는 느낌의 무엇을 먹었을 때 굉장히 참 달고 시원했던 느낌이 드네요. 밤 12시 다시 한번 또 이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또 기원하면서 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고 노래 듣고 올게요. 클릭비의 드리밍.

한 주의 끝을 마무리하며 기분 좋은 나들이 어떠세요? 여유 있게 한 걸음. 여유 있게 한 걸음. 오늘 함께 가볼 곳은요, 울산 중구에 위치한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울산하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산업도시 한가운데 도심을 유유히 흐르는 강을 따라 83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사실 30년 전만 해도 태화강은 시민들이 가까이 하기 조차 꺼리던 강이었습니다. 공장 폐수와 생활 오수가 몰려들며 악취가 심했고, 한때는 공업 용수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수질이 나빠져 죽음의 강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사회가 태화강 살리기 운동에 나서면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오염 유입을 차단한 결과 강은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6가지 주제 아래 29개의 세부 정원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을 따라 4km 이어지는 십리대 숲은 이곳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대나무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낮에 걸어도 좋고 LED 조명이 수놓은 은하수 길이 펼쳐지는 밤에 찾아도 황홀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어가던 강을 시민들의 손으로 되살려 국가정원으로 일군 태화강의 이야기는 2028년 울산국제정원 박람회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죽음의 강에서 세계 생태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무대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었습니다.

존노의 내 마음의 강물 듣고 오셨습니다. 여유있게 한 걸음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버니엠의 Rivers of Babylon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5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이 생활을 앞으로 몇십 년은 더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들도 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저만 유독 이렇게 힘든 건지 요즘 부쩍 궁금해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별다른 내색 없이 출근하고 퇴근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 것에 대해 저처럼 우울하거나 지치는 감정을 크게 느끼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다들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만 유별나게 예민한 건지 아니면 다들 속으로는 저와 비슷한 마음이지만 티를 안 내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현실이 더 갑갑하게 느껴집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과 그럴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마음이 더 지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계속 일을 버텨내는 걸까요?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계속 일해야 한다는 현실이 버거워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신부가 되는 길을 걸으면서 과거에 저는 삶의 의미를 정말 많이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내가 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걸까? 어떤 신부로 살아야 하는 걸까?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계속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의미를 너무 찾다 보니까 삶이 너무 무거워지더라고요. 어쩌면 삶의 본질은 어떤 무언가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음 자체가 삶의 의미라는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나중에 중요했었어요. 앞으로 몇십 년을 계속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연자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 비슷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직업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퇴근한 뒤 저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고 있죠. 일의 의미가 처음부터 주어져 있다기보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일을 하면서도 나의 삶은 무엇인지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우리 일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들다는 사실은 뭐 사실이기도 하죠. 의미라는 말로 힘들다는 것까지 덮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답답하기도 하고 쳇바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지쳐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말이 사연자님의 힘듦을 없애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예민함이라는 것, 저는 섬세함이라고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이가 가지고 있는 섬세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몇십 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 거기에 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보람의 형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은미의 헤어지는 중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한동안 속상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때는 분명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실패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었음을 깨달은 적도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놀라운 행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성패로 눈앞에 놓인 일을 판단할 때가 있는데요.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라 마지막에 승부가 결정되는 장기전임을 기억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곡 황소리 목소리였죠.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겠죠? 여는 말에서 말씀드렸던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속상했던 경험 너무 있죠. 되게 간절히 바래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그로 인해서 또 어떤 발전을 하게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글을 통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놀라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뭐 일이 안 풀린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그렇지 잘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는 말 통해서 항상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대에게 평화를 또 우리 함께 꾸미는 시간이죠.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우물정 1053이에요. 유료 100원이고요. 샵 1053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요. 오늘은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으로 이어갈게요. 김현철의 고요 듣고요. 이어서 권기현, 나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0: 조금씩 성경 함께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51장의 말씀입니다.
1: 부록 시라의 아들 예수의 기도. 임금이신 주님,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저의 구세주 하느님이신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보호자요 협조자가 되시어 이 몸을 멸망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중상하는 혀의 울가미와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의 입술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 주위 사람들 앞에서 협조자가 되시어 저를 구하셨습니다. 크신 자비와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삼키려는 자들의 울무에서, 제 영혼을 노리는 자들의 소나귀에서, 제게 닥친 수많은 환난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사방에서 타올라 저를 질식시키는 불길에서, 제가 지피지도 않은 불길 한가운데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저승의 깊은 구렁에서, 부정한 혀와 거짓된 말에서, 불의한 혀의 화살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제 영혼은 죽음에 이르렀고 제 생명은 저 아래 저승 가까이 갔었습니다. 곳곳에서 저를 애워쌌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때 저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고 영혼으로부터 드러난 당신의 자애를 기억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출해내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땅에서 당신께 간청을 올렸고 죽음에서 구출해 주십사고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제 주인의 아버지이신 주님께 환난의 날에 거만한 자들 앞에서 도움이 끊겼을 때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사고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감사의 노래를 읊었습니다. 그러자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를 멸망에서 구원하셨고 곤경의 날에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다. 지혜를 열렬히 추구함. 내가 아직 젊고 떠돌이 생활을 하기 전에 나는 기도 가운데 드러내놓고 지혜를 구하였다. 나는 성전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청하였는데 마지막까지도 지혜를 구할 것이다. 꽃이 피고 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은 지혜 안에서 기뻐하였다. 내 발은 올바른 길을 걸었으며 젊은 시절부터 지혜를 찾아다녔다. 나는 조금씩 귀를 기울여 지혜를 받아들였고 스스로를 위해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 지혜를 통하여 진전을 이루었으니 지혜를 주신 분께 영광을 드리리라. 사실 나는 지혜를 실천하기로 결심하였고 선을 추구해 왔으니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내 영혼은 지혜를 얻으려 애썼고 율법을 엄격하게 실천하였다. 나는 하늘을 향해 손을 펼쳐들고 지혜를 알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나는 내 영혼을 지혜 쪽으로 기울였고 순결함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였다. 내가 처음부터 지혜와 더불어 깨달음을 얻었으니 결코 저버림을 당하지 않으리라. 지혜를 찾으려고 애간장을 태웠기에 나는 그 좋은 재산을 얻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보상으로 혀를 주셨으니 나는 그 혀로 주님을 찬미하리라. 배우지 못한 자들아,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 배움의 집에 와서 묵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지혜 없이 지내며 너희 영혼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느냐? 나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였다. 돈 없이 지혜를 차지하여라. 너희 목에 멍에를 씌우고 너희 영혼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여라. 그것은 곁에 있어 찾기 쉽다. 나 자신이 얼마나 적은 노력을 기울여 큰 안식을 얻게 되었는지 너희 눈으로 보아라. 많은 양의 은으로 가르침을 얻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금을 차지하여라. 너희 영혼이 주님의 자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너희는 그분을 찬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정해진 때가 오기 전에 너희 일을 처리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너희에게 상급을 주시리라.

드리넷을 모인 곳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이사야 53의 열어주소서였고요. 네, 이렇게 집회서의 51장을 모두 우리 함께 읽었어요. 네, 51장 언제 끝나나 이랬는데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언서로 넘어가게 되죠. 이사야 예언서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5687님이 슬디 저도 20년 전에 장기 기증 신청했고요. 우와, 늘 저의 장기가 누구에겐가 요긴하게 쓰이길 늘 간절히 빕니다. 복디책 읽고서요. 담담하게 하느님 사랑 실천하는 복디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모든 일은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하시면서 네, 보내주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20년 전에 장기 기증 신청하셨다고요. 와, 책도 벌써 읽으셨나 봐요. 네,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5687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인어주사의 나의 하느님 선물로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미대례사님은 내일은 제 사랑, 조카 사랑, 규리의 15번째 생일입니다. 와, 축하해요. 큰 이모가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중2병 사춘기가 와 있지만요. 저희 큰 조카, 첫 조카라서인지 조카에 대한 사랑이 다른 조카들에 비해 조금 더큰것 같아요. 성바오르달스도의 사랑한다는 말은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네. 이미대례사님의 사랑, 규리의 15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신청하신 곡 선물로 또 띄워드릴게요. 두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노주사의 나의 하느님, 이어서 성바오로 딸 수도의 사랑한다는 말은.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이노주사의 나의 하느님 그리고 성바오르 데스도의 사랑한다는 말은 이었어요.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프로토와 성 히아친토가 있습니다. 성녀 에우제니아의 환관이자 시종으로 성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정을 지킬 수 있도록 남장에서 수도원에 입회하는 걸 도와준 성인들이에요. 훗날 이집트 은수자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성녀를 따라서 로마로 갔고 바실라 성녀가 개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성 프로토와 성 히아친토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테오도라 등 11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일의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몬과 데르사의 나는 행복해요 듣고요. 이어서 인순이의 찬양의 지저스 띄워드릴게요.

시몬과 데레사 나는 행복해요. 이어서 인순이 찬양해 주죠. 스티워드였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눈멍이가 눈멍이를 인도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나요? 그 상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나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신앙의 눈을 떠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고요.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이 부르는 주님 뜻대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12일 연중 제23주간 토요일 오늘 미사는 성 베네딕도회 외관수도원 김현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집전입니다.

0: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1: 오늘은 9월 12일 연중 제23주간 토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로옵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럼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울의 고린토 일서 1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울의 고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먹는 이들은 모두 제단에 동참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하느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귀들과 상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잔도 마시고 마귀들의 잔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마귀들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나이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곳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스님.
1: 찬미예수님.
0: 우리는 무엇인가를 실천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나의 생각과 행동

관계를 수정해 나갑니다. 누군가는 사랑이 쉽다고 말하고 자신은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위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데 왜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싫지만 부딪히기 싫어서 예의상 잘한다고 말해주는데 그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이 참으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 하는 사랑,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랑에는 정답이 있겠지만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 다른 특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맞는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 가족에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가족이 몰라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잘해주려고 굳게 마음을 먹지만 가족들이 나에게 상처 준 기억들이 떠오르고 미운 감정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무리 미운 감정을 없애려고 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미운 감정이 떠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미운 마음이 들지만 내 가족이니까 같은 신자이니까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의 사랑이 오해받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만 발견하게 되고 상처만 가득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한계를 맞이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도우심이 꼭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상처받은 나 자신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용기있고 현명하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사랑해본 사람은 사랑해 주는 환상에서 벗어납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아 본 사람은 인간이 가진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신과 상대방의 약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게 됩니다. 사랑의 환상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서로가 편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으며 자신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이 꿈꿨던 사랑에 대한 동경은
하느님에 대한 동경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그 사랑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두고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을 때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하고 모자란 면도 받아들이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0: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0: 위한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0: 모양으로 자를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따른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고사오.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되도다.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0: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 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2: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언젠가 분주한 하루를 보내던 중에 문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낸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지만 모든 순간을 공유하면서 살진 않죠. 그래서 홀로 최선을 다했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했던 노력은 우리 자신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력을 나 자신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도 충실하게 보내야겠다 다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이경수와 신재광이 함께한 사랑한다 나를 띄워드렸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9월 12일 토요일 순서 시작했어요. 전에는 뭐 이게 나만 알지 누가 알겠어. 아무도 알아주질 않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라도 알아줘야겠다.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모르면은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 진짜 나라도 알아주자.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정말 느끼는 게 그 노력한 시간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도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 정말 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라고 그때는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들어주신 거구나. 그걸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걸 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한 번 더 용기를 얻으면서 오늘 시작해봅니다. 자,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요. 어떻게 뭐 이번 주일 주말은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또 궁금하네요. 9월의 둘째 주 날씨도 많이 조금 선선해진 느낌이기도 하죠. 좋은 계획들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좋은 주말 주일 바라시길 바라면서 또 계획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또 힘든 소식도 좋습니다. 같이 공감해드리고 들어드릴게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에요. 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1053 보내실 수 있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늘은 노래의 날개를 달고 제가 고른 성가의 노랫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17이다가 2027 서울 WID를 위해서 봉헌곡을 준비한 곡이 있어요. 지난달에 발표된 곡인데 나와 함께 가자. 이 곡 들려드린 적이 저희 프로그램에선 없는 것 같아서 이 곡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무지개 뜬 아침에 주님이 나를까지 듣고 올게요.

당신을 몰랐더라면 더욱 편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지만 당신을 알게 됨으로 얻어진 자유, 평화, 어떤 것도 바꿀 순 없네.

당신만이 곁에 계신다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세상 유혹, 시련들이 닥쳐와도 마음 낮은 곳에 두지 않으리라.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영원히 그분을 향하여 난 사랑하리라. 세상 모든 것들을 낮은 우리를 사랑한 그분처럼.

0: 네, 김태진 신부님의 마음을 드높이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로 함께 봤습니다. 마음을 드높이. 네. 역시 신부님은 김태진 신부님 곡이잖아요. 신부님은 곡도 좋지만 저는 가사가 확실히 신부님이랑 다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깊잖아요. 너무 솔직한 표현 아니에요? 당신을 몰랐더라면 더욱 편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래요. 너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제가 막 그러니까 물론 신앙이 없는 분이라도 아니면 뭐 다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막 산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물론 또 이렇게 자신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느님을 몰랐더라면 제가 이렇게 살수 있을까? 진짜 철저히 나를 위해 살지 않았을까? 정말 나, 내 가족만을, 이렇게 내 사람만을 위해 살지 않았을까? 철저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몰랐더라면 제가 정말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더욱 편하게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신을 알게 됨으로써 얻어진 자유, 평화. 이것도 진짜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몰랐더라면 내가 진짜 힘들고 아프고 지칠 때 자유랑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첫 가사부터 노랫말부터 너무 확 와닿아가지고 또 이게 힘들 때 부르면 눈물 버튼인 그런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을 드높이 김태진 신부님의 곡으로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 함께했고요. 5723님은 인어주사 노래 중에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예, 제가 또 인어주사 노래 많이 들려드리긴 하는데, 그러면 또 특별히 청하셨으니까 오늘은 우리 다시 여기에 요곡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고요. 3563님은 포에 감사해 신청해 주셔서요. 예, 생활성과 노래패 포에 감사해 이렇게 두곡 이어드리겠습니다.
1: 우리 다시 만나자.

0: 조심하고.
1: 네.
0: 그래도 연차를 가도 이렇게. 그래도 부산에도 결혼해야 될 텐데.
1: 그때는 한 번 다시 볼 수 있겠네.
0: 그래.
1: 그거 알지? 주머니는 구독하게. 어머
2: 어머.
3: 야 우리 나중에 모닥 불면서 다시 만나자.
1: 소세지 같은
3: 그래.
1: 소주?
0: 소주.
1: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0: 그럼 우리 하느님 안에서
1: 조심해요.

이노주사의 우리 다시 여기에 들었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포에 감사해였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녀 애안스위다가 있습니다. 영국 동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처음 왕이 된성 에텔베르트의 손녀였는데요. 부친이 다른 종교를 믿는 왕자와 결혼시키려고 하자 그 뜻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수녀원을 짓고 고행과 기도를 통해서 성덕을 쌓으며 살다가 선종했습니다. 처음 이름을 들어보는 성녀 애안스위다라는 성녀인데요. 우와, 진짜 이 코너 소개해드리면서 성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이렇게 믿음이 강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막 내색을 매번 하지 않지만 오늘도 그렇습니다. 애완스위다. 이름 어렵네요. 애완스위다. 성녀 세례명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귀도, 성 사체르도스 등 16분이 계십니다. 축일인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주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한 주말, 주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두빈의 주님께로 가요 듣고요. 이어서 사랑의 날개 주님만을 섬길이 띄워드릴게요.

다시 향한 발걸음 세상을 향해 걷는 우리들의 밑걸음 주님을 알고부터 내 마음은 맑음 또 다른 삶을 향한 내 걸음은 밝음 주님의 밝은 빛이 나의 눈을 뜨게 어둠에서 밝은 빛이 나의 눈을 뜨게 그분의 밝은 빛이 우리 함께 보게 나의 눈을 바라보는 너의 눈도 오케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난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만나실 때 랩으로 찬양 다시 한번 다 함께 노래로 찬양

네, 노래 두곡 이어드렸어요. 임두빈 주님께로 가요, 사랑의 날개 주님만을 섬기리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질문, 오늘날 우리에게도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적이 더 많죠, 사실. 이미 알고 있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해도, 이게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거는 큰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수환 수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다. 말씀하시잖아요. 알고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적은 없는지 또 지나온 시간 한번 오늘 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진 오늘의 강론에서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황소리가 부르는 주님은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3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씨.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 느낌은 어떠했는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어떠한 것이 주어질지 기대가 되셨나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닌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갈지는 우리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만의 소망으로 채워갈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원의를 드러내셨습니다.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 안에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연중제 23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딱 요맘때 밤에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여러분 혹시 실제로 반딧불이 본 적 있으세요? 깜깜한 밤에 반딧불이가 하나둘 빛을 내는 모습 생각만 해도 참 예쁜데요. 이런 도심에서는 실제로 보기는 참 힘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일상에도 분명 작은 불빛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를 웃게 했던 일, 기다려지는 주말 약속, 나만의 아침 루틴처럼 말이죠. 오늘은 그런 거 하나 찾아보면 어때요? 반딧불이를 직접 보지는 못해도 마음속에 반딧불이 하나쯤은 켜두자고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1: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도영 반딧불. 이 노래로 2026년 9월 12일에 토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북 영양이나 경남 김해에서는 실제 이맘때쯤 반딧불이 축제가 열리더라고요. 깜깜한 밤에 반짝이는 작은 불빛을 따라가다 보면 괜히 마음도 조금 느긋해질 것 같은데 꼭 반딧불이를 찾아 떠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반딧불이같이 작은 불 하나 켜두어도 좋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토요일 1부는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최대의 주주인 우리 보기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소개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보기들 신청곡의 행여화에서 한 곡 더 얹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노래 선물 배당해드립니다. 또 2부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오프닝들 그중에서도 여운이 남았지만 못 나눈 이야기들 더 깊게 나눠보고요.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선곡들도 함께 만나봅니다. 지나치게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기대해 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시작할게요. 노래 두 곡은요. Sister Loving You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 S-I-S-T-A-R System.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존재하게 해주시는 최대주주 우리 보기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방송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이번 주 다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고마운 마음 꾹꾹 눌러서 담아서 전하는 시간. 웃음과 공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선곡으로 배당해 드릴게요.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지난 수요일에 도착한 사진과 문자입니다. 157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새벽 아침 사진이에요. 오늘 아침에 지금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어요. 하시면서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까지 신청해 주셨어요. 아, 사진이 참 요즘 날이 맑아서인지 일출과 일몰이 정말 예쁜데 그 시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루의 시작 이렇게 예쁜 하늘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겠다, 잘 살아보고 싶다 이런 다짐을 저 역시도 하게 되는데요. 사진 받았으니까 저는 신청곡으로 선물 드립니다.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이어서 쿨 운명.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놓치기 아까운 사연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계속해서 보기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24절기 중 15번째 절기 백로였습니다. 흰 이슬이라는 의미 때문인지 이런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이 하나하나하나님 백로를 맞아 최성수 풀립사랑 청해봅니다. 풀립사랑 이거 맞죠? 이 노래 찾아보니까요. 최성수 씨가 1987년에 발표한 2집 앨범이더라고요. 최성수 씨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까지 다 한 노래인데 확실히 가사가 순 우리말로 이루어져 있어서 발랄하고 예쁜 느낌이 듭니다. 87년에 제1회 한국 노랫말 대상에서 밝은 노랫말상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사 한번 볼까요?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풀립에 외친 이슬 비칠 때면 부시시 잠 깨인 얼굴로 해맑은 그대 모습 보았어요. 어머! 어떻게 이런 가사 쓰시지?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풀립에 외친 이슬 비칠 때면 부시시 잠 깨인 얼굴로 해맑은 그대 모습 보았어요. 어느 하나 어려운 단어가 없는데 진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풀립사랑이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 막 청량청량하고 막 비눗방울 막 떠오르고 막 이런 느낌이네요. 진짜 이 가사 사랑입니다. 자, 이 하나하나하나님께서 신청해 주신 최성수 풀립사랑 그리고 김범용 바람바람바람까지 이어드릴게요.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번 주 못다한 이야기 알차게 챙겨왔습니다.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2037님. 이제 새벽에 이불 없이는 못 자는 서늘한 가을이 되었네요.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신청해요. 이불 없이는 못 자는 가을. 너무 귀엽다. 이렇게 계절마다 이거 없이는 못 산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는 못 살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 없이는 못 살고, 가을에는 또 어때요? 가을 역시 뭐 발라드 없이는 못 살죠. 찬바람 불 때 들으면 더 깊어지는 노래에 여러분 한 곡 더 얹어서 외롭고 그립고 그냥 다 해 다. 다 해도 괜찮은 계절 누리시라고 선곡했습니다. 김지연 찬바람이 불면, 박영미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한 사연들 가운데 그날그날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토요일에 틀어달라고 신청곡 예약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7409님, 신승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토요일 신청곡 합니다. 유 붙여주셨어요. 마지막에 이 눈물 표시는 오타일까요? 아니면 신청곡을 꼭 틀어달라는 바람이 담긴 눈물일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노래 제목처럼 뭔가 이 또한 지나갈 일이 있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겠네요. 혹시 지금 조금 힘들고 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아침, 토요일 아침만큼은 조금 가벼워지셨기를, 조금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 솔로몬 왕의 반지에 새겼다는 이야기가 있죠. 힘들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희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기쁠 때도 너무 기뻐만 하지 마라, 겸손해라 라는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라는 뜻일 텐데, 오늘은 조금 힘든 마음으로 신청을 하셨다라면 이 노래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신승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로시 다핀 꽃.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1부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 아침을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백현 놀이공원 들으면서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6: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9: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10: 볼!
11: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9: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2: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3: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6: 가톨릭 평화방송.
1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라붐 상상 더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 2부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을 여는 아침을 활짝 열었던 오프닝의 여운을 한 번 더 나눠보고요. 고민했던 오프닝 곡들 중에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놓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볼게요. Beast Beautiful, 4-Minute Dreams Come True.
2: Beautiful my girl, my beautiful my girl, and so beautiful my girl.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시 꺼내보고요. 아쉽게 전하지 못했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봅니다. 흩어졌던 행복들을 하나씩 모아 다시 완성해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이번 주 월요일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을이다 그런 절기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와 한 끗 차인 글자 본능적으로, 본격적으로, 본능적으로 글자 하나 차이인데 뜻이 많이 다르죠. 본격적으로는 마음먹고 제대로 시작하는 거라면 본능적으로는 생각도 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요즘 우리 보기들에게도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하나쯤은 있으시지 않을까요? 괜히 가을길 걸어보고 싶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러고 보면 계절이 바뀌는 순간에는 이성보다 확실히 마음, 감성이 먼저 움직이나 봅니다. 올 가을에는 그렇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마음도 한 번쯤 따라가 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윤종신 스윙스 본능적으로 버스커 버스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에릭남 치즈 Perhaps Love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모음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에는 스마트폰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삶을 기분 좋은 알고리즘으로 채우자라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냉장고도 그렇지 않아요? 냉장고 문 딱 열었는데 먹고 싶은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반대로 냉동실. 언제 넣어뒀는지도 모르는 벽돌들이 막 가득한 냉장고는 문을 여는 것조차 마음이 무거워지고 귀찮아지고 막 싫습니다. 우리 삶도 비슷해요. 무엇을 얼마나 채워놓느냐에 따라 하루를 대하는 마음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 기분 좋아지는 음악과 따뜻한 말 한마디. 내 안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놓으면 어느 순간 문을 열고 싶어지는 냉장고처럼 내 삶도 자꾸자꾸 들여다보고 싶은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마음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제이레빗, 너로 가득해.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모노, 넌 언제나.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은 아재 개그에 대한 이야기로 행복을 여는 아침의 문을 열었었는데요. 은근히 재밌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는 사람들 많죠.

인생에는 그만큼 재미, 유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똑같은 하루도 누군가랑 한바탕 배 아프게 웃고 나면 꽤 괜찮을 하루로 기억이 되잖아요.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게 사느라 휙 지나간 행복한 순간의 조각들을 모아서 딱 맞춰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까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는요. 조장혁 중독된 사랑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8: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9: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 물을 비울 때, 그리고 청소기와 건조기에 쌓인 먼지 뭉치를 털어낼 때, 그 순간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이 우리 집에 있었지? 이렇게 많은 먼지.